나와라 군사들아 이내 서름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나는

0: 급한 난리 남남 땅 백성들아 보고려로 싸움 가자 땅으로 내다
1: 정신차려 올 수가 관계 틀어보지 말고 집중해
0: 사당 문을 열어놓고 동목체대 아직 가운 우간 가단 너린 자식

0: 쟤 원래 촛대 아니야? 촛대가 왜 저렇게 튀어?
1: 그러게. 원래는 고구려가 쳐들어왔다는 것만 알리고 사라져야 되는데.
0: 그게 완전 삼천포로 빠졌어. 저게 무슨 자명고야? 주란아. 들리냐 저 소리? 내 군졸 보고 다 박수치고 있던 게.
2: 윤정년, 따라와.

0: 뭐지? 무서웠어. 응? 그런 집중력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1: 윤정년, 넌 내일부터 무대에 설 수 없다. 못 들었니? 내일부터 무대에 서지 말라고.
0: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디요?
1: 공연을 망쳐놓고 자기가 망쳤다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내일부터 네 역할은 금이가 할 거다. 못 들어. 아직 막 안 내렸어.
2: 네.
0: 방금 관객들이 저한테 박수치는 거 못 들으셨단가요? 저는 제 모든 걸 쏟아부어갖고 소리를 하고 연기를 했구마이라. 그래서 극장의 모든 관객들이 저한테서 눈도 못 띄고 환호해줬는디 오히려 그걸 살린 거 아니대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망쳤다는 건디요?
1: 그래서 망쳤다는 거다. 관객들이 그게 집중한 게 아니라 촛대인 너한테만 집중을 했으니까. 관객들이 좋아해줬다고? 나중에 또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면 제일 먼저 야유를 할 사람들이 바로 저 관객들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으면 촛대가 아니라 니마이를 맡았어야지.

0: 윤정년 진짜 그렇게 대형 사고 칠 줄 몰랐다?
1: 눈에 뭐가 쉬었나? 왜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튄 거지?
2: 왜긴 왜겠어. 응? 관객들이 홍해주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지.
0: 그런가 보다.
2: 그래.
3: 영서야.
4: 괜찮지.

0: 저기 밖에 어머님 찾아오셨는데.
1: 어머니.
2: 잘했다 우리 딸. 소리도 연기도 최고였어.

0: 기분 좋아 보인다. 윤정년 때문에 기분 별로일 줄 알았는데.
1: 원래 중간이 없는 애라서 언젠가 크게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나마 네가 잘 수습해서 다행이지.
0: 윤정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역할에 대한 무서운 몰입력 때문에 단기간에 클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게 윤정년 발목을 잡은 거야. 윤정년은 이상으로 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챙겨.
1: 만약에 이번에도 그 애가 자기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다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정년이 아직 어리잖아. 어리다는 건 끊임없이 남의 장점을 흡수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0: 윤정년이 그 정도로 대단한 애라는 거니?
1: 아님 네 말대로 여기까지가 윤정년 한계인지도 모르고. 그럼 진짜 재미없는데.

0: 정말이
1: 오늘 공연 진짜 잘 봤어요. 오늘 공연 진짜 대단했어요. 오늘 공연에서 언니밖에 안 보였어요.
2: 나밖에요?
0: 네, 군사사관 듣고 난 뒤로는 그 뒤에 뭘 본 건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어, 군졸 분량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2: 내 말이 그거야.
0: 최고예요, 언니.
3: 저 학생들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맞다. 아무튼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언니.
3: 정연아.
2: 님 말씀이 맞았구만. 오늘 관객들은 공연을 본 것이 아니었어. 그냥 윤정년이 활개치고 다닌 걸 본 거였어. 애랑 선배 아니었으면 아주 내 손으로 공연을 말아먹을 뻔했구만.

0: 영소야, 언제 왔어?
1: 어서 와, 우리 작은 딸. 왔으면 어서 들어오지. 왜 그러고 서 있어? 밤새 잠 푹 잤니? 얼굴이 까칠하네.
2: 괜찮아요.
1: 식사부터 해야지. 너 온다고 스테키 준비해놨어. 스테키 괜찮지? 국극을 제대로 끝까지 다 본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재밌지 뭐니?
2: 이 정도로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1: 근데 그 중간에 군전력 맡은 애 말이다.

0: 윤정년이요?
1: 그래, 윤정년. 너 혹시 그의 엄마가 누군지 아니?
0: 윤정년 엄마는 왜요?
1: 그의 목소리 최공선 목소리랑 똑같았어.
2: 최공선이면 추월만정의 최공선 말이에요?
1: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몇 군데 돌렸더니 내 짐작이 맞았어.
3: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엄니가 옛날에 유명했던 명창이라고 하더라.
1: 살다 살다 최공선 딸을 그런 데서 볼 줄은. 하늘이 내린 목소리니까 출발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지. 누군 죽어라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누군 태어날 때부터 탤런트를 타고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면 돼. 어제 그 애는 완전히 공연을 망칠 뻔했어. 그러니까 그 애가 치고 올라오기 전에 네가 완전히 길을 꺾어 놓으면 돼. 우리 딸, 엄마가 믿는다.

0: 계속 연습도 못 들어오고 저렇게 허드렛니만 하는 거야?
1: 그렇게 지켰는데 당연히 못 들어오지. 이젠 촛대로도 못 썼는데 이제 쟨 끝났지 뭐.
0: 못 들어.

0: 연아, 울지 마.
1: 응?
0: 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울긴 왜 울어?
1: 뭔 소리대? 나 냉갈이 자꾸 눈깔에 들어간 게 이거 매워갖고 눈물이 난 건디?
0: 뭐? 난또너 쫓겨났다고 우는 줄 알았잖아.
1: 실은 나 아직도 많이 힘들긴 해.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지 않겠냐? 그날 내가 무엇을 잘못한 줄 알았으니까 같은 잘못을 두 번은 안 하도록 해야지. 그래갖고 나 요새 혼자 연습도 하고 있어야.
0: 무슨 연습?

0: 뭐야 이게? 모든 역할을 다 분석했어?
1: 내가 말이야, 처음에 왜 군조를 하겠다고 했었는지 기억하냐? 다른 역할들 관찰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언젠가부터 그것은 다 혼란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가진 재주 늘어놓을 생각이 그냥 정신이 없었지. 이제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갖고 한 명씩 들여다보려고.
0: 근데 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도 자명고 무대에 못 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1: 그래도 상관없어야. 언젠가 기회가 올 때 잡으려면 공부를 야무지게 해놔야지.
0: 좋아, 정연아, 내가 뭐든 도와줄게.
1: 그래?
0: 응.
1: 아, 그러면 내가 구슬하기를 할 테니까 너가 고미결을 좀 해줘.
0: 어.
1: 얘부터 할게.
0: 응.
1: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아, 아이, 뭔가 이상한데? 구슬하기는 한만 해도 잘 안 됐나?
0: 구슬하기가 은근히 까다로워. 마냥 연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고.
1: 그 말이 딱이네. 한없이 약한 것 같으면서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한 것 같다고

0: 말로 시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아유, 안 되겠다. 그 바꿔서 해보자.
1: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예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너를 첩으로 드렸을지도.
0: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1: 구슬아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이 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0: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1: 아련한 구슬아기, 예쁜 구슬아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이 날 수 없다. 주라나.
0: 어?
1: 나의 고미글. 어쩌냐?
0: 좋았어.
2: 구슬하게 할 땐 힘들더만 그 고민을 할 땐 여간 편하네. 응? 너랑 나랑 호흡도 잘 맞고.
3: 누굴까? 그 사람 낭낭해. 공주 자명무 지킴. 나는 적국 낭낭해 공주. 내 나라 고구려의 강산을 무참히 짓밟는 수놈들 응당값을 치르리라.
4: 보물을 지키는 아녀자라. 낭낭이 사내들은 형편없나 보군. 내 집점 낭낭이 숨어들어 이 칼로 자명고 찢어내어 공주의 얼굴을 보리라.
5: 하늘이 내린 목소리니까 출발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지.
2: 이 밤에 또 어디가?
5: 왜 쟤 또 저럴까?

가르쳐줘. 넌 소리 어떻게 하는지. 왜? 너는 천재라서 나처럼 연습 안 하고도 소리 잘하는 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0: 나한테도 그 방법 좀 알려줘. 왜? 싫어? 너희 엄마나 너 같은 천재들은 연습 안 하고도 알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니까 우스워? 우리 언니가 최공선이란 걸 어떻게 한 거요? 우리 엄마는 네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댄다. 빛으로 못 속인다고. 너 같은 천재들은 어딜 가나 눈에 띈다 이거지.
1: 참 신기하지. 반장님도 방송국 사람도 내가 소리하는 걸 듣자마자 내가 최공설 딸인 걸 알았다고 했어. 요즘 나가 의시 제일로 무서운지 아냐? 행생 엄니 그림자에서 못 벗어날까봐 내가 소리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공선만 생각할까봐 그게 무사. 근데 나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냐? 최공선은 최공선이고 윤정년은 윤정년이란 거요. 엄니 그늘에 가려지는 거 무섭다고 그만둘 거 아니면 난 앞만 보고 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야. 그랑께 너도 앞만 보고 가. 네가 지금껏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은 다 오롯이 네 것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0: 구슬하기요.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1: 구슬하기, 뭐해?
2: 아, 더러움에 듣기 싫어.
0: 곰이걸,
2: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0: 구슬하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이 난다는 소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 그만. 홍주란, 리허설이라고 그냥 막 할 거야? 대사 칠 타이밍을 놓치질 않나, 줄줄 읽어버리질 않나, 아주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 그리고 허영서, 너도 오늘 이상하게 자꾸 대사 엉키고 있어. 뭐야 두 사람,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0: 죄송합니다.
3: 죄송합니다.
4: 아까 누굴 본 거야?
3: 어?
4: 아까 대사 맞출 때 눈이 날 안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었어. 눈앞에 내가 있는데 누굴 생각하고 나를 본 거냐고.
3: 그게...
4: 본 공연 땐 나한테만 집중해줘.

0: 저작거리에 헛소문일 뿐. 뜬소문. 뜬소문. 뜬소문. 뜬소문. 까우 진짜.
1: 무슨 구스라기가 그렇게 힘이 넘치냐?
0: 옥경 선배!
1: 너 요새 역할 전부 다 뜯어보고 있다며?
2: 야, 대체 몇 번을 연습한 거야?
0: 수락이 대사는

0: 지금 같은 부분만 30번도 더 넘게 막힐게요. 선배. 선배 처음 곡곡 시작했을 때는 그 가닥기 연기도 하지 않으셨으라?
1: 아, 그랬지. 너 혹시
0: 어떻게 전설 속의 가닥기랑 호흡 한번 맞춰볼 수 있겠소?
1: 비행기 때문에. 좋아. 오랜만에 가닥기 연기 한번 해보자.
0: 워미?
1: 그 쓰라기요. 귀여운 그 쓰라기. 오늘도 예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너를 잡으러 들었을지도.
0: 야,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곰이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1: 그 쓰라기요. 몽룡과 호동이 혼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0: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죄송해요 선배. 아 이거 또 안 되겠네요.
1: 뭐가 제일 힘든 거야?
0: 아 진짜 이런 연약한 역할은 저랑 안 맞으라. 아니 그 전에 흔히들 구슬하기는 연약하다 그러던디 저는 절대 구슬하기가 연약하다는 생각이 안 든게요.
1: 그럼 네가 생각하는 구슬하기는 어떤데?
0: 보통 당돌한 게 아니제라. 우선 놈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첩자란 게 그것이 보통 담력 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거기다가 고미글은 한나라의 재상인디 은근히 따박따박 대해들기까지 한단게요?
1: 좋아. 그럼 네가 해석한 구슬하기하고 기존의 구슬하기를 절충해서 표현해봐. 당돌함을 너무 노골적으로 대드는 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구슬하기 매력이 안 살 거야. 눈빛이나 몸짓에서 살짝살짝 내비쳐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야를 넓게 가질 거. 자꾸 네가 맡은 역할 하나만 드립하지 말고 극 전체를 놓고 네 역할을 생각해.
0: 극 전체?
1: 다시 한번 해볼까?

0: 호미거리랑 구슬하기 여상이에요.
1: 거기 누구야?
0: 딱히 훼손된 것 같진 않은데요.
1: 뭘 하려다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도망간 걸 수도 있어. 자물쇠는 멀쩡했었지?
0: 네.
1: 그럼 도둑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구나.
2: 아니 공연 직전에 리허설은 왜 또 하는 거야? 어제 다 했잖아.
3: 왜긴 왜겠냐. 또 누가 윤정년처럼 대형사고 칠까봐 미리 준비하는 거겠지. 하, 괜히 우리 막 귀찮게 됐어.
2: 아,
0: 무대 장치, 소품, 무대 의상 전부 다 체크해봤는데 이상 없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눈에 띄지 않아요.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걸까요?
1: 방심하는 것보단 과한 게 낫지. 그래도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절대 긴장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0: 네, 단장님.

0: 꼼꼼줄하니 소리가 곳에도 깊어진 것 같네요.
1: 기세를 타니까 무섭게 빨리 느는구나.
2: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3: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2: 구슬아기요.
4: 목련과
3: 나 괜찮아. 쪼그려. 모르겠어. 못 걷겠어.
5: 못 걸어? 움직이지 마. 얼른 분장실로 데리고 가. 발목을 삐었어. 아까 갑자기 피하면서 삐끗한 것 같다. 발목 말고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니?
3: 아, 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아따,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야.
6: 단장님, 근데 조명은 왜 떨어진 거예요? 극장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3: 아, 이 극장 저번에 연습하다 귀신 분에도 있다 그러던데요. 촛대만 맡았던 배우가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막, 그래서 주연 배우들만 막 해코지하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7: 아, 그럼 귀신이 일부러 떨어뜨렸단 말이야?
5: 쓸데없는 소리! 귀신이 어딨어? 도영아, 옷 갈아입혀서 병원 데리고 가.
3: 네. 내 목까지 오늘 공연 잘 부탁해.
5: 구슬아기 대역 조봉선, 준비.
3: 네? 그, 제가요? 아, 저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무리...
5: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배우가 공연에 맞춰서 몸 상태를 준비해야지. 기다려, 차 갖고 올게.
3: 야!
6: 정연아, 들어가서 구슬하기 네가 하겠다고 해.
3: 시방 뭔 소리야? 병원 같이 가야지.
6: 도행 선배랑 둘이 가도 돼. 얼른 들어가서 구슬하기 네가 하겠다고 해.
3: 단장님이 알아서 대역 찾으실 거예요.
6: 너밖에 할 사람 없어.
3: 안 해! 너 이렇게 되길 기다린 사람처럼 내가 그 자리 차고 들어가라고야.
6: 그럼 어때서? 어차피 누군가 내 자리 메꿔야 돼. 난 정연이 네가 했으면 좋겠어.
3: 아직 내가 준비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 재훈처럼 또 무대를 망치면?
6: 넌 이미 준비가 됐어. 나 말고 구슬하기를 수백 번씩 연습해본 건 너밖에 없어. 구슬하기뿐 아니라 자명고에 나온 모든 배역은 다 연습해봤잖아. 이미 대본도 무대도 다 네 머릿속에 있어.
5: 대사를 못 외웠다니! 대역이 아직도 대사를 못 외웠다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럼 넌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야?
3: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될 줄은 몰라.

0: 알아서요.
1: 더 들을 것도 없다. 한심한 놈. 이게 어떤 기회인 줄이나 알고. 구슬하게 대사 외운 사람 있으면 나와. 그 누구든 기회를 주겠다. 이런 방푼이 같은 놈들! 기회를 줘도 못 잡다니! 이 중에 구슬하게 대사를 외운 놈이 단 한 놈도 없어!
0: 지가 할라요. 구슬하기 대사도 노래도 춤도 전부 다 외우고 있구만요. 그렇게 지가 할라요. 역사 외워보라면 외워볼 수도 있는데요.
1: 저번처럼 또 난장판을 벌이면 그땐 네 발로 이 국단을 나가는 거다.
0: 예. 이번에 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 좋아. 명심해라. 이번엔 네 재주를 또 어떻게 뽐내볼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넌 철저하게 고미걸에 맞춰서 구슬하기를 연기한다. 영서의 가닥기 연기가 관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게 옆에서 윤활유를 쳐주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0: 예.
1: 곧 공연 시작이다. 다들 차질 없이 준비해.
2: 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넓게 가질 것. 자꾸 네가 맡은 역할 하나만 드립하지 말고 극 전체를 놓고 네 역할을 생각해.

0: 넌 그냥 내 향기만 따라와. 내가 알아서 끌고 갈게.
1: 부탁한다. 구슬하게 나갈 차례다.
2: 폭풍은 지동체든 부호로 오고 동궁의 고은 비가 퍼가웃는디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3: 왕자마와 구슬하기가 돌아싸웁니다.
4: 그러네, 정윤 언니네.
5: 완전 달라.
2: 소인 구슬하기, 첩자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자명고는 낭랑의 공주 목련이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6: 낭랑의 공주 목련이라.
2: 누굴까 그 사람? 낭랑의 공주 자명 지킨다는 적공 당랑의 공주 뜨나라 고구려의 강산을 잠이 짓밟은 원수로운데 응당갑세 치르리라. 보물을 지키는 아녀자라 낭랑의 사내들은 형편없나 보군. 때직 낭랑의 소모들의 칼로 자명 구지드래요. 공주의 얼굴을 퍼지라.

구슬하게 다쳤느냐? 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상처가 대숙에 싸웁니까?

0: 구슬하게 내 너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
1: 어머, 어머, 어머.

다 오나? 목련과 호동이 혼인을 약속해? 아니 된다, 아니 돼. 고구려와 낭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둘이 티격태격 싸워서 힘이 빠져야 우리 대한나라가 꿀꺽 집어 삼키지 않겠는가? 이러다 화친이라도 하면 큰일. 어찌하면 좋을꼬?

0: 구슬하기요.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1: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곰이걸, 한다라의 재상이라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0: 구슬하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1: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0: 가련한 구슬하기, 어여쁜 구슬하기.
2: 뭐야 저 눈빛은? 오히려 구슬하기가 곰이걸을 유혹한 느낌인데?
3: 주란이랑은 정반대의 구슬하기야.

0: 죄송합니다.
1: 단장님.
2: 잠깐 기다려봐.
1: 막 내려야 돼요. 저번처럼 제가 수습할 수도 없잖아요.
2: 아니, 저 아이 순발력이면 할 수 있어.
3: 영서의 가닥기 연기가 관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게 옆에서 윤활유를 쳐주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4: 대체 그게 뭔 말입니까? 밀서를 목명공주에게 전하라니요. 저더러 나의 주인이신 호동왕자를 배신하고 당신과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5: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목련을 원하든 너는 호동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0: 고미걸한테 가장 중요한 장면의 대사를 틀렸구나. 무대 위에서 실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어. 이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문제지. 둘 다 잘 대처했다. 구슬하기 시선 처리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사할 때 좀 더 힘을 빼도록 해.
1: 예, 알겠구먼이라.
0: 이제야 비로소 비워내는 연기를 할 줄 아는구나. 보결 꼬리표는 떼도 되겠다.
1: 참말이여라? 저도 인자 정식 연구생입니까?
0: 앞으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사고치면 안 된다.
1: 다 들었지? 나도 인자 메란 정식 연구생이여. 초록이 니랑 똑같다 이 말이여.
2: 뭐래?
3: 정재가 축하해.
4: 축하해.
1: 고맙다.
4: 잘했어.
1: 고맙다.
4: 완전히.
5: 저기 방금 전에 두 번 다시 방금처럼 실수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1: 걱정한 적 없는디? 그러고 저번에 내가 친 사고랑 대보면 넌 실수도 뭣도 아니야.
0: 고부장이 조명에 손을 댄 거 같다고?
1: 네.
6: 생전 공연 한번 보러 온 적 없던 사람이 오늘은 왜 리허설까지 보러 극장에 왔나 이상했어요.
0: 설마 고부장이...
6: 창고 열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의 고부장도 포함됩니다. 근데 고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공연을 망치려고 드는 걸까요?
7: 대한극장 주인이 우리 메란 국극단이 공연만 올려주기만 하면 티켓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0: 아, 그때 수익 분배 문제로 틀어진 거야.
8: 무슨 일이에요?

없어졌어. 금고 안에 돈을 싹 다 갖고 날랐어. 이번 공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닌

0: 제가 지금 당장 고부장 집으로.
1: 소용없어. 작정하고 도망쳤는데 집으로 갔겠니? 넌 어서 가서 없어진 서류 뭐가 있나 살펴봐.
0: 네.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단장님.
1: 신고해서 소문나면 밖에선 우리 국극단이 망해간다고 좋아할 거다. 우리가 먹이를 던져줄 순 없어.
0: 그래도 잡아야죠. 이대로 손 놓고 계실 거예요?
1: 거부장님, 소문나면 우리 국극단 분위기부터 어수선해져서 안 돼.
0: 죄송해요. 제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1: 됐다. 너도 뒤통수 맞은 마당에. 고부장 소식 들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0: 네.

0: 반장님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1: 그럴 줄 알았어. 사업부가 돈 들고 튀었다고 소문나면 메란에 망조 들었다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꼴이니까.
0: 설마 도행이가 눈치챌 줄은 몰랐어.
1: 아까 연락해줘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붙잡힐 뻔했어.
2: 아, 이래서 꼬리가 길면 안 된다니까. 소품 창고에서 실패했을 때 내 말대로 간도 써야 했어.
0: 어쨌든 안 들켰으니까 됐잖아. 그건 갖고 왔어요?
1: 그동안 관리했던 기자들 명단이. 이렇게까지 해서 문옥경 기사를 막는 이유가 뭐야?
0: 다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국국을 보는 거잖아. 실제 옥경이가 어땠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옥경이는 영원히 왕자님으로 남아야 하니까.
3: 인어공주는 사라졌던 자신의 아름다운 꼬리와 지느러미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올랐고 인어공주의 물거품은 햇살을 받아.
4: 또 인어공주야? 인어공주가 그렇게 좋아?
5: 응, 왕자는 끝까지 인어공주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잖아.
4: 그치.
3: 우리 은재,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5: 더 읽어줘.
3: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4: 뗐으면 안 돼. 얼른 들어가서 자야지, 응?
5: 왕자님 일찍 들어와야 돼.
3: 잘 자.

0: 또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너 그 친구들 자꾸 만나는 거 나 싫어. 그 친구들만 만나고 오면 너 며칠씩 마음 뜬 사람처럼 굴잖아.
1: 내가 국극에 마음 뜨면 그건 걔네들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0: 그게 왜 나 때문이야?
1: 그래. 계속 그렇게 모르는 걸로 해. 근데 알아둬, 혜랑아. 정년이, 영서, 주란이 네가 그 애들 몰아내려고 할수록 나도 국극단에서 마음 뜬다는 거.
0: 나 너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1: 단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직 너한테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어서야.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0: 넌 걔네들이 성장하니까 흥분된다고 그랬지. 난 아니야. 걔넨 우리 경쟁 상대고 적이야. 어리다는 건 끝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윤정년도 허영서도 홍주란도 다 호랑이 새끼들이었어. 이제 걔네들이 우리 자리 위협하면 넌 어떡할래? 너 이대로 자리 내주고 말 거야? 아니?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1: 그래서 메랑 국극단은 고여가고 있었던 거야. 그 누구도 우리 자리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정체돼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라고.

0: 메란 국극단은 너랑 내가 있어서 굴러가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표가 매진되고 있는데?
1: 아니, 관객들도 이미 질려가고 있어. 봐, 어차피 지금도 새로운 관객은 유입되지 않고 있잖아. 나부터가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관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
2: 나 설마 진짜 떠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누가

0: 도행아.
1: 예.
0: 어차피 공연 내일 저녁이고 리허설 2시에 있으니까 오늘은 자유시간 줘.
1: 네.
2: 옥경씨.
3: 오늘 저희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동생도 저만큼이나 문옥경씨 그 서예랑씨 엄청난 팬이라서 그러는데 옥경씨 네.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에 잠깐 참석해서 축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4: 저 오늘은
5: 당연히 참석해야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진짜요?
4: 네, 가야죠.
2: 어머요, 자꾸 이래서 선생님. 저희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석해 주세요. 좋은 날일수록 사람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결혼식 가기 전에 저희 부인에서 청렬이집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6: 맛있어?
7: 글씨 뭐대? 보이씨 입안에서 춤을 추는디?
3: 옥경씨 얼른 드세요.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주문하세요.
8: 네. 진짜 아이고 참말로 덥다.
4: 정연아 회 가져가서 먹어.
7: 참말로요?
4: 너네들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가서 먹어.
7: 이것을 다요.
4: 탕수육.
7: 탕수육? 백이구마. 아, 헐떠.
9: 나도 나중에 저런 면세부 쓰고 결혼하고 싶다.
7: 나도. 뭔 소리대? 신부는 역시 쪽두리의 원삼이지.

0: 다 연지 곤지 딱딱딱 찍고 당근 약줄 하나?
1: 신랑 신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저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만이 부부가 아닙니다. 슬플 때나 화가 났을 때도 서로

0: 나 어쩐다고 신부가 신랑이랑 있을 때보다 더 좋아 죽소. 왜 벌써 우리 새 신랑 입이 대빨 나와버렸네.
1: 정연아 일로 와. 너네들도 다 같이 찍자.
2: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1: 한 장 더요.
3: 부산까지 내려와줘서 고마워. 바보와 공주 대본을 봤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 이번 합동 공연만 잘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국극단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날 거야. 우선 오디션부터 화제몰이를 할 수 있어야 돼. 심사위원 명단은 정리됐니?
4: 네.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것보다 나 다른 국극단들 대표해서 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번 합동 공연 수익 배분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만 좋은 조건 아니에요.
3: 한쪽만 좋다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니?
4: 그럼 메랑 국극단 말고 이번 공연으로 득보는 국극단이 또 있나요?
3: 우리 메라는 제작비를 안 대니? 오히려 더 많이 대고 있잖아.
4: 메라는 투자할 만하죠. 매번 스포트라이트는 혼자 다 받으면서 홍보 효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뭐 지난 얘기 필요 없고 올해는 국극단들 사정이 정말 어려워요. 메란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에도 이 합동 공연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0: 왜 안 자고 나왔어? 간만에 바닷가에 온 게 잠이 안 오네. 집도 생각나 불고.
1: 정연이, 넌 집 나오고 후회한 적 있어?
0: 아니.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보고 싶지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
1: 나도 그래.
2: 우리 둘 다 참.
0: 아, 어쩔 것이냐.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무대가 환장하게 좋은디.
3: 너무해. 밖에 오래 나와 있어서 그런가 손이 차네.
1: 나 괜찮아.
3: 아직 공연도 남았는데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잉.
4: 마음에 예근은 서울보다 별이 훨씬 더 많이 보이네.

0: 윤정연, 내가 정연아 그 아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윤정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윤정연 여보
2: 아, 그러다가 키즈처럼 써갖고 너의 이름을 중얼중얼중얼중얼 대고 있냐? 뭐예요? 무엇인지 꼼쳐?
0: 아무것도 아니야.
3: 아, 나 먼저 들어갈게.

0: 뭔디? 뭐냐고?
1: 음이? 먹을 거요? 먹을 거네.
0: 아따야, 그런 거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2: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0: 아니, 아니면 뭔디 그러고 엄청 싹 그냥.
2: 미안.
1: 야, 나가 귀가 잘 안 들려갖고 그런디 그 너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 뭐라고 했는데? 아,
2: 미안하다고!
0: 야, 아 귀가 안 들려갖고 그런디 아, 뭐라 했냐고! 아 다시 한번 말해봐!
3: 공연하느라고 다들 수고했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너희들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 모두들 1년에 한 번 국극단들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4: 네.
3: 이번 공연에는 이례적으로 아역이 비중 있게 들어가는데 그 아역들을 뽑는 오디션이 한 달 후에 열린다. 그 오디션에 합격한다면 문옥경과 서해랑을 잇는 차세대 남역과 여역으로 단숨에 주목받게 될 거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왕자 아역과 공주 아역이 짝을 지어서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역을 못 구하면 오디션을 보지 못한다. 난 문옥경과 서해랑의 후계자가 다른 국극단이 아닌 우리 메란에서 나오길 바란다. 특히 우리들의 왕자 문옥경의 후계자는 반드시 우리 국극단에서 나와야 한다. 명심해라. 노래, 춤, 연기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단 한 사람만이 그 왕좌에 올라가 새로운 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메란인지를 유감 없이 보여줘라.

0: 4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정갈한 일단 그 조선시대에서 불렀던 이제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음악이고요. 문인들이 이제 그를 시를 짓고 그거를 이제 읊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하고 아정한 맛이 살아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한 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주로 곡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풍경이 좋고 멋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가를 하려면 이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또 고요함 속에 내면을 어루만지는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 또 과거에 또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고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리 몇 개의 수야를 불렀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조금 더 매시업해서 월정명이라는 우주 시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곡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그 비트 있게 만들어서

0: 보고 보고 하는 게 나으려나? 공연처럼 이렇게 보고 할까? 49마디 맞나요?
1: 네.
0: 49마디가 이제 그 계면 바뀌는 부분.
2: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가 원래 정가를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소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었는데 클래식 보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연주도 역시 전통 악기 그리고 클래식 악기, 서양 악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하는 차에 아폴라라는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좋다

보컬리스트로서는 정가는 꺾어지는 소리나 이렇게 음을 한 음으로 뻗을 때의 매력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준이를 생각하면서

0: 제 소리의 특색은 다른 분들은 좀 더 진중하고 낮고 좀 굵은 목소리를 선호하시는데 이제 다른 남자 전가분들은 저는 좀 더 얇고 좀 높고 높은 청에 그리고 좀 맑고 좀 샤한 소리를 좀 특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연분 거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1: 아, 화음? 화음 좋아요.
0: 아, 어떻게 들려?
1: 네. 아,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틀리게 그 그거 이렇게 할까?
0: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전통 성악 중에서 민요나 판소리는 남녀가 같이 부르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는 태평가라고 이렇게 듀엣곡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부드럽고 그래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악 전공이다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쭉 내는 거에 익숙한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가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듣고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0: 스트링 파트와 이제 여러 국악기들 그리고 이제 정가와 가곡이 어우러져서 이제 펼쳐진 무대였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고요.
1: 글로벌하게 국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알려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2: 이쪽에 배경을
3: 찍을까? 이런 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4: 아, 좋은데요?
3: 카메라 하나 요쯤에 놓고.
5: 지금 연못도 있는데.

0: 정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알면 알수록 이 노래가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이나 가장 다정한 노래라고 또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정가의 그대로의 선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 이런 음악이 있다 좀 맛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0: 오빠 이거 봐, 잘 만들었지?
1: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0: 그치? 보기만 해도 맛있겠지?
1: 맛있겠다고? 이거 똥 아니야?
0: 뭐? 똥? 이거 핫도그란 말이야. 오빠 머릿속엔 똥밖에 없냐?
1: 야, 내가 만든 건 어때? 진짜 잘 만들었지?
0: 뭐야 그게? 진짜 못생겼다. 그거 누구야?
1: 보면 몰라? 이거 너야.
0: 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좋아, 나도 오빠 얼굴 만들어 보겠어. 딱 기다려.
2: 환경을 보호해요.
3: 얘들아 간식 먹자.
4: 우와 빵이다.
5: 류야, 손에 클레이 묻었잖니.
3: 손 씻고 와야지.
6: 네 알겠어요.
3: 소리도 손 꼭 씻고 먹어라.
4: 네.
1: 아, 손 씻기 진짜.

0: 괜찮은데?
1: 아, 소리야. 우리 그냥 물티슈로 닦을래?
0: 그래. 클레이가 잘 안 닦이네.
1: 물티슈 좀 더 줘봐.
0: 손에 자꾸 묻어서 주스 먹기가 불편하네.
1: 빨대로 먹으면 되지.
2: 오, 오빠 좋은 생각. 내가 가져올게.
0: 아, 난 노란색이 더 좋단 말이야.
1: 그럼 초록색 빨대는 그냥 버려?
0: 뭐 어때? 빨대 많은데.
1: 다섯 개로 먹을 수 있어?
0: 빨대 다섯 개로?
1: 내가 친구랑 해봤는데 한 개로 먹을 때마다 엄청 세게 빨아야 겨우 먹을 수 있다니까. 우리 빨대 다섯 개로 누가 더 빨리 먹는 얘기할래?
0: 그래.
1: 시작. 다 먹었다. 오예, 내가 이겼어. 아, 여기 흘렸네.
2: 오빠 입에도 주스 묻었어.
1: 어디? 여기?
3: 얘들아, 간식 다 먹었어?
4: 네.
1: 네. 아니, 물티슈를 왜 이렇게 많이 썼어?
4: 손 닦으려고 쓴 거예요.
3: 손은 화장실에 가서 물로 닦으면 되잖아.
4: 귀찮아서요.
3: 빨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0: 오빠가 빨대 다섯 개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3: 뭐? 이 녀석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0: 다음부터는 아껴서 쓸게요.
3: 안 되겠다. 둘이랑 소리, 너희가 쓴 쓰레기 직접 버리고 와. 엄마가 봉투에 담아줄 테니까 플라스틱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분리수거 잘해야 돼. 할 수 있지?
0: 네.

0: 와, 진짜 많다. 이걸 언제다 버리지? 손으로 만지기 싫은데.
1: 그냥 우리 한꺼번에 버릴래? 봉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르지 않을까?
2: 그럴까? 어차피 다 똑같은 쓰레기인데 괜찮겠지?
3: 어? 저, 잘 봐줘. 이야. 아, 야, 오랜만에 뒷산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아, 우리 둘이 숙제가 뭐였지?
1: 집 근처에 사는 생물 관찰하기예요.
3: 생물 관찰하기? 오, 오케이. 한번 찾아볼까? 아...
2: 어? 개구리다, 개구리!
3: 어?
2: 진짜네? 근데 개구리는 개구개구 울지 않아? 얘는 꾸룩꾸룩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러게, 분도 울퉁불퉁한 게 좀 이상한데?
3: 아, 얘들아, 얘들아! 저건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야, 두꺼비!
1: 두꺼비요?
3: 그래!
1: 저 두꺼비 처음 봐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오. 이 노래에 나오는 두꺼비, 저 두꺼비 맞아요?
3: 그래, 그 두꺼비가 저 두꺼비 맞아. 아유, 아빠도 두꺼비 엄청 오랜만에 보네. 아빠 어렸을 때는 이 개고기는 하천에서 많이 살았거든.
1: 그런데 왜 요즘엔 안 보여요?
3: 아, 아빠도 그 TV에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니까 두꺼비가 살 곳이 없어진 거야.
1: 쓰레기를 막 버렸다고요?
3: 그래.
2: 둘이야, 소리야, 어딨니?
3: 어? 어, 여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2: 여기 있었구나. 너희들 쓰레기 버리라고 했더니 분리수거를 하나도 안 하고 버려서 경비 아저씨가 다시 버리라고 가져오셨지 뭐니.
3: 뭐? 정말이니?
1: 근데요, 어차피 다 똑같은 쓰레기 아니에요? 왜 꼭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왜 물질

0: 티셔츠랑 빨대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그건 말이지. 이리 오너라!
0: 어? 대감님 목소리인데?
2: 여기는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3: 그러게, 어디서 나는 거지?
4: 여기다, 여기! 둘이 주머니 쏙!
0: 어? 대감님, 여기 계세요? 스피커에서만 계신 거 아니었어요?
4: 인공지능 시대 블루투스도 모르느냐? 어디서든 너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둘이와 소리가 궁금한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랴?
0: 네, 대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5: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고?
0: 분리수거를 저희가 제대로 못해서 혼나고 있었어요. 왜 꼭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 그렇구만. 그럼 너희들의 궁금증을 풀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하지. 혹시 쓰레기가 버려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0: 쓰레기는 땅에 묻어서 버린다고 알고 있어요.
5: 그렇지.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0: 그 다음이요? 이게 끝 아니에요?
5: 땅에 묻은 쓰레기는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 캔 같은 것들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땅에서 더 오랜 시간 썩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더 심각해진다 이 말이야.
6: 아, 그래서 땅과 물이 오염되면 아까웠던 두꺼비 같은 야생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5: 그렇지! 환경오염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동물들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엔 우리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르지.
3: 오, 안 돼, 안 돼.
0: 정말요?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5: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지금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 전에 흥부터 돋궈야 할 것 같은데.
7: 네.
5: 즐길 준비 되었느냐?
8: 네.
5: 좋아. 그럼 다 함께 얼씨구.

0: 페트병 볼링핀 10개를 준비해 주시고 한 명씩 공을 굴려 더 많이 쓰러뜨리는 팀이 우승하는 간단하고도 재밌는 게임이지.
1: 어디 한번 재미있는 놀이를 시작해볼까? 얼씨구! 자,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둘이 팀에서 진행해볼 건데요. 자, 현장에 내가 있는 아빠 불러보겠습니다.
2: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0: 있는데요. 둘이가 첫 번째 선수로 저 페트병을 쓰러뜨릴 텐데 몇 개를 맞출 자신이 있어요?
1: 다 맞출 자신이 있어요.
0: 10개를 다 쓰러뜨릴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고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나,
2: 엄청난 자신감이구나.
0: 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2: 자, 둘이 팀 1점 획득합니다.
0: 하나
2: 두 번째 선수는 유라 선수.
0: 네 개를
2: 노린다고 합니다.
0: 하나, 둘, 셋!
2: 굴려주세요! 과연!
0: 아유!
2: 방향은 좋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자, 세 번째 선수 입장합니다.
1: 저는 그냥 다 맞추고 싶어요.
0: 다 맞추고 싶어요?
1: 화이팅!
0: 화이팅! 자, 시작!
2: 저 표정에서 나오는 자신감!
0: 우리 둘이 팀 한 개밖에 못했는데 큰일이네.
2: 자, 둘이 자, 팀의 마지막 친구. 선수 입장합니다.
0: 자,
2: 과연 다른 선수는 우리 둘이 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갑니다.
0: 시작!
2: 굴려줍니다.
0: 아이고!
2: 저런.
0: 야, 아무도 이걸 못 봤지.
2: 둘이 팀의 점수는 1점!
0: 아, 우리 1점밖에 안 됐어.
2: 자, 지구를 지켜라. 두 번째는 우리 소리 팀의 순서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엄마.
3: 엄마!
2: 자, 어떻습니까?
3: 우리 소리 팀 한 개만 하면 돼. 지금 좀 할게. 자, 잘할 수 있죠?
2: 오호, 네. 다들 자신감에 넘쳐 보입니다.
3: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대박님.
2: 자, 소리 팀은 과연 몇 개를 넘어줄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선수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선수, 하나, 둘, 셋! 자, 굴려주세요! 오! 아이고! 정확한 모양이었지만 이 힘이 부족합니다. 아쉬워라. 자, 소리팀의 두 번째 선수, 굴립니다! 팀의 두 번째 선수도 넘어뜨리지 못하면서 현재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세 번째 선수.
3: 세게.
2: 공을.
3: 던지듯이 하면 어때?
2: 굴려주세요. 과연. 좀 더 힘을 세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수 입장합니다.
3: 될 것 같아, 그렇죠?
2: 과연 이 위기의 소리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네 번째 선수 준비하시고 세게 굴려주세요. 아이고, 1점 획득합니다. 둘이 팀이 소리 팀이 1점. 이번 지구를 지켜라 릴레이 미션은 무승부.
1: 잘했어요.
2: 자, 무승부인 관계로 우리 소리 팀 둘이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주자 됐어요. 박수.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1: 다녀왔습니다.
3: 왔어? 엄마가 사오라는 거 다 잘 사왔어?
1: 네, 엄마. 확인해 보세요.
3: 보자. 와, 진짜 잘 사왔네.
0: 아니, 근데 심부름 가는데 장바구니까지 챙겨간 거야?
1: 환경보호 배웠잖아요.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면 비닐봉지 안 쓸 수 있다고요.
4: 저도 슬러시 살 때 종이컵에 안 받고 보냉병에 가져가서 담았어요.
3: 이야, 우리 소리가 아빠보다 100배는 더 낫다.
0: 아이,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3: 여기 택배. 다 당신한테 온 거예요.
0: 어, 다 내 거네? 어?
3: 뜯어보니까 이 펜 딸랑 하나 사는데 포장지랑 박스 쓰레기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펜 하나 정도 살 땐 직접 걸어가서 사오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3: 얘들아, 일회용품 안 쓰기 노력하니까 어때?
1: 좀 불편하고 귀찮긴 한데 그래도 환경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3: 엄마가 더 좋은 방법 알려줄까?
1: 네.
3: 그게 뭔데요?

0: 멋있다.
1: 프리드.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물티슈도 아낄 수 있고 휴지도 덜 쓸 수 있어.
2: 이렇게 묶으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3: 뭐 먹다가 이렇게 보면 쓱 닦으면 되지.
4: 왜 맨날 소매만 더러워지나 했더니 그렇게 답던 거였어? 못 살아 정말.
3: 딱 지켜버렸네. 그래도 이제 손수건 덕분에 옷이 더 안 더러워질 거예요.
5: 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손수건을 한 10장씩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4: 안 되겠다. 앞으로 둘이는 직접 손수건을 빨아서 써라. 알았지?
6: 뭐라고요? 안 돼요, 엄마.
4: 농담이야, 농담.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잎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0: 청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1: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아, 짜증 낸다고 세상.

0: 자기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협회가 주관하는 보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밌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그중 중머리 장단은 안정적이고 서정적인 호흡으로 피리 단독의 깊은 울림을 온전히 담아냅니다. 느림과 빠름 사이에서 피어나는 전통 선율의 담백한 멋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 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시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딱허늘 편수되어 몰아는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가사는 임재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곡 편수되어 몰아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으로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나트는 김세연 친구의 최옥삼요 가야금 산조입니다. 최옥삼요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와 중모리, 중종모리 장단에서 늦은 다진모리를 거쳐 다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성을 가진 산조입니다. 특히 복합 장단의 늦은 다진모리는 다채로운 가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짜임새가 탄탄하고 힘있는 꿋꿋한 농앤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산조입니다. 그럼 김세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네 번째 무대는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겉모입니다. 신라시대의 동자들이 감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에서 그 연안을 가질 수도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승자무와 함께 추게 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련물을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악반주가 토색 짙은 타령도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아리랑 연곡입니다. 본조 아리랑의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해 친숙한 정서를 전하고 해주 아리랑의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을 돋굽니다. 이어 미량 아리랑의 힘차고 활기찬 가락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마지막으로 강원도 아리랑의 느리고 구산진 성률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리랑 연곡입니다. 그럼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구보다는 큰 중북으로 끈을 만들어 손목에 걸고 움켜쥐어 가락을 치며 벚꽃을 돌리고 차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놀이성 동자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오늘의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연희한마당입니다. 최상설장군은 안진만 가락의 화려한 연주와 함께 다양한 버슴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무놀이가 하나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연이어 여러 연희놀이를 진행하는데요. 던지사위, 무지기사위, 양다리사위 등 다양한 사위로 관객의 흥을 돋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이시고!

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웃음>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2: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르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네. 잠 안 올 때 또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 발전을 위해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박수나 올바나지요.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1: 네, 왜 6월 5일이냐? 네. 네,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1: 아, 그쵸.
0: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
1: 네.
0: 네? 두 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 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네. 유명하신 두 분이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개그계 뭡니까? 거.

0: 큰 소리를 보람지기가 해서 붙여줬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1: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1: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1: 네, 그리고 2022년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대통령 표창 받을 날도 보지 않습니다.
1: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1: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이변 박명수,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단신이 어렵사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1: 와.
0: 일단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에 눈은 더 큰 쪽을 비크로져. 네. 어느 각도를 잡아도 탱글탱글 이렇게 뿌죽뿌죽.
1: 네.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1: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1: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6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1: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아, 네. 현역가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1: 네.
0: 국민의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1: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이 접목시켜 화제를 불러 모았죠.
1: 네.
0: 젊습니다.
1: 와.
0: 91년생이에요.
1: 와.
0: 네.
1: 네.
0: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1: 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0: 와.
1: 네. 그리고 2011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1: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1: 그리고 2021년에는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1: 엄청
0: 정말 쉽네요.
1: 많죠.
0: 대상.
1: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들썩으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1: 네.
0: 4학년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처음 그냥 가볍게 내 3등.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1: 그러니까.
0: 놀랍습니다.
1: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1: 네.
0: 누구 책, 인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사이드가 떨어져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1: 네.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0: 네.
1: 네. 또 김준수 6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1: 네, 그 다음에 박방금 선생님께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0: 네. 박방금 선생님!
1: 네. 네.
0: 박방금 선생님!
1: 네.
0: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1: 네.
0: 네? 이 송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1: 네,
0: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에서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잘 까면 치타시고
1: 네.
0: 지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1: 네.
0: 설명이 길었나요?
1: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인사부터 차렷. 경례. 네, 아까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재, 자기 편한 대로. 쉽게 해서 까기 편한 자세.

0: 그 위치에 네.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네.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네. 오. 오, 박명수 팔던 포석이 좀 특이하지요?
1: 오, 네, 특이한 포석이네요.
0: 김준수 육탄도 네. 네. 다소 달은 중앙에, 네. 세 알은 이제 이선에,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석도 끝났고 네. 김준수 육탄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까주시죠. 네, 김준수 육탄.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한 점을 향해서. 네, 자, 중앙으로 까서.
1: 네.
0: 아, 너무 신중했나요? 네. 아, 첫 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0: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응수 타진. 네.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다. 네. 어찌할래?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1: 어?
0: 네? 어떻게 저...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2: 뭐가
0: 꼬리 반쪽입니다. 네?
1: 뭐가
0: 어떻게 저렇게 백 없이 죽나요? 네? 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아 지금 왼손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그것도
1: 왼손 네,
0: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와! 맞습니다. 두 개 다 낙입니다.
1: 두 개 다 네, 떨어진 거 네. 맞죠. 네.
0: 그 옆에 네.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준수 육단 그럴 시간에 본인의 알이나 집중해서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네.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 고성 박명수 팔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바보 박명수 팔단. 네?
1: 아주... 조용히 해달라고
0: 저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야. 웃음> 아니 그러면은 해설 안 하고 네, 아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1: 과연?
0: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1: 아니 자꾸
0: 지하를 깠어요
1: 자꾸 사이사이로
0: 야,
1: 피해가고
0: 지금
1: 있어요.
0: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자충수 박명수 팔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박명수 팔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인은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타까워하네요. 네. 제발 저 한 수만이라도 네.
1: 네. 살짝.
0: 그렇죠.
1: 살짝.
0: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1: 살짝.
0: 톡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1: 살짝만요?
0: 네. 그러니까 박명수 팔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저거는 안 됩니다. 저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방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1: 아 밀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0: 손가락으로 해라.
1: 손가락으로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쓰라고.
0: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농기타법이 네. 되는데
1: 네. 살짝만 하셔야 예. 돼요.
0: 이 배갈만 가볍게
1: 톡
0: 적당히
1: 역시 농기타법이라
0: 그런 정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팔단을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1: 정말 막가네요.
0: 네,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1: 신중하게.
0: 드디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와! 이래서 김준수 6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1: 신중하게.
0: 네.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프로로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도 네? 되나요?
0: 자 김준수 6단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있고 네.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네? 달려 있습니다. 네.
1: 먼지.
0: 지금 뭐, 왜 저러고 있는지.
1: 먼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0: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눈길 딱 맞췄습니다.
1: 네. 괜찮아요. 아직.
0: 그 뭐가 떨어진다. 네. 네.
1: 아직 많으니까.
0: 그 박명수 팔다리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펭귄.
1: 네. 네.
0: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1: 네. 펭.
0: 펭 연습은?
1: 퀸.
0: 퀸 가야! 라고 했어.
1: 네.
0: 펭윤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박명수 팔단에게 백첩반상을 차려줬다. 싫어합니다.
1: 아, 정말로 백첩반상인가?
0: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됐었지요.
1: 아니, 저기요?
0: 김준수 육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1: 네. 아, 입냄새 공격을.
0: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1: 네.
0: 자, 거기서. 아, 거기서 한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어.
1: 이게
0: 오, 오, 네, 오,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1: 약간 미는 턱법
0: 아, 다시 느리는 화면에, 어, 괜찮은으로 나왔습니다.
1: 이 정도는, 네,
0: 그 정도는 네, 괜찮다.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 아, 그거 너무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1: 네. 어, 자, 네, 조심하세요.
0: 팽현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한성을 처리졌다는 상태를 펴지게.
1: 아, 네.
0: 네, 까도 됩니다.
1: 엉덩.
0: 어, 어, 그 자세. 저,
1: 이 자세 괜찮나요?
0: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과연! 아! 아! 과연! 아! 아! 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 큰일 났어요.
1: 이거 되나요?
0: 아, 아, 야, 괜찮습니다. 네. 아. 지금 불평불만이
1: 아,
0: 많아요.
1: 네.
0: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아! 아! 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 큰일 났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1: 네, 이제 조금 네. 더 어, 네. 좀 페어 플레이를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아 몸을 어 승부수를 띄웁니다.
1: 과연
0: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어를
1: 살짝 아, 어. 아 그래도
0: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어.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1: 어! 와! 어! 이거
0: 야, 이렇게 되면은
1: 와!
0: 덩실 덩실. 예.
1: 와, 지금 어떻게
0: 이게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1: 와!
0: 이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1: 어!
0: 박명수 8단. 아, 페이스에 말렸어요. 와. 김준수 6단. 야, 와.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1: 와.
0: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앞섰었는데
1: 어,
0: 이제 1대 1이 됐습니다.
1: 와.
0: 자, 그러면 이 흑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1: 네.
0: 한번 재차 끝내느냐?
1: 과연
0: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1: 네.
0: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1: 네, 동시에
0: 본인을
1: 떨어지면
0: 또 꿰길 어떻게...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1: 딱...
0: 성립이 될지?
1: 아, 네.
0: 아, 저것도 매너에.
1: 아, 네.
0: 아, 저것도 매너에. 아,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저것도 매너가, 저걸 이제 아마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
1: 네.
0: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하고, 네?
1: 아, 네. 네
0: 근데 아, 프로로서 참 오래간만에 보는, 네.
1: 아, 물. 아, 물을 네. 달라고.
0: 아, 물을
1: 하시네요.
0: 달라. 그건 아니다. 네.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8단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1: 아...
0: 자 어찌됐든
1: 네.
0: 아, 김준수 6단 마지막
1: 네?
0: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승부로
1: 아니 아,
0: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1: 아, 네.
0: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2: 꺼!

0: 이대로 그렇죠.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신중의 1위입니다. 이게 왜 됩니까? 역전 김준수 일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깔 맞네.
1: 와, 역시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0: 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1: 어머, 아니 저기.
0: 아, 저거만 안 됩니다. 게임에서도 저거 원샷을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0: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네. 첫 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1: 오!
0: 예.
1: 네.
0: 아, 뭐야? 저게 말립니다. 아. 네.
1: 아,
0: 네. 참 안타깝네요.
1: 아주 신중하게. 네.
0: 거성 박명수.
1: 네.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오.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빛에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줍니다.
1: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0: 그 노래로 먼저 이제 개가수라는 친구 생겼는데 네. 바보에게 바보가는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네. 네. 대단했었어요.
1: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0: 히트 쳤다는 얘기예요.
1: 네.
0: 자, 이제
1: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저도 냈지요. 네.
1: 어떤 거 내셨죠?
0: 여수공주 세리.
1: 아, 그거
0: 백만장.
1: 네.
0: 메칼더브이.
1: 네.
0: 뭐 같이 수록도 있습니다만 맞은 거지.
1: 오.
0: 대단했지요.
1: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0: 과연? 아,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1: 네.
0: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냄새 먹고 속 차려라. 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1: 네.
0: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1: 네.
0: 싹 다 잊고 한 잔.
1: 아, 네. 네.
0: 술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즐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한 잔 챙겨드리고 네. 있어요 지금.
0: 나 잊지 않습니까?
2: 이게 왜 뜨는 거예요?
0: 내 투덜대고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연습하고 있는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0: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1: 네.
0: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 네, 또 모르죠.
0: 이제 뭐 시작입니다. 네.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1: 오.
0: 와! 자, 그건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건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1: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0: 꽥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 꽥수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8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1: 네.
0: 이번 대국마저 친다면
2: 미치겠네.
0: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1: 네.
0: 뭐 눈개 타복 가능하지요? 네, 같이. 예.
1: 저. 아 지금.
0: 예, 이제.
1: 네.
0: 이 공포. 네.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저거는.
1: 이게 되나요?
0: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성공보다면은 정말 하순대 말이죠?
1: 여기서
0: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차피 성공은 했습니다. 궁피고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공피고 와.
1: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지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죠. 네.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 돌은 없는가? 아, 뭐 이런 정도.
0: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1: 네, 자기 돌. 네. 네. 그러나 김준수 육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네.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시원한 한 방.
2: 나 칭칭나네 돼지 나 칭칭나네 돼지 나 칭칭나네
1: 시원한 한방
0: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1: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0: 와
1: 그래 나 우습게 어. 봤지 나도 프로야
0: 네.
1: 내가 괜히 팔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요
0: 와
1: 다시 봐도
0: 오늘의 명장면 와.
1: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0: 네.
1: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0: 네.
1: 예. 아,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0: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1: 예. 자, 저기, 우와!
0: 우와!
1: 야!
0: 되게 잘하신다.
1: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0: 와! 어,
1: 이런 정도.
0: 완전
1: 벌써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0: 네, 완전 페이스를 예, 찾으셨어요.
1: 정타를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래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0: 아,
1: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 줬더니 또.
0: 아,
3: 아 지금.
1: 아,
3: 어.
1: 아 끝내겠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0: 네.
1: 자,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0: 유리하니까
1: 예, 왜 지금 또 반대
0: 아, 바로
1: 아, 저러면 안 돼요 예
0: 네
1: 저런 걸 갖다 똥 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러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0: 아 저기 와서 아, 하시라고
1: 당신이 해봐라 아,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네.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0: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1: 허탈합니다.
0: 네.
1: 어, 그렇습니다.
0: 어.
1: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0: 네.
1: 막 가도 됩니다.
0: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돼요.
1: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육단
0: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0: 신중해야 돼요.
1: 오도가 더 이게
0: 아 정말 신중하게.
1: 자 여기서 김준수 육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1
0: 네.
1: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0: 네.
1: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0: 네.
1: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0: 네.
1: 네.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네, 없습니다.
0: 네, 네. 어.
1: 어.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 육단 딱 공격을 하고
0: 네.
1: 박명수
0: 과연...
1: 발단에게 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됩니다.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이야
0: 와.
1: 자, 저 상태에서 누워치기 타법
0: 불안한데요.
1: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아, 아 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아,
0: 네.
1: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0: 아 네.
1: 기껏 네 흔들이다가
0: 아,
1: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어? 네 성격 나오지요.
0: 네.
1: 아, 뭐 굳이 끝내지 뭐
0: 한 번에 다
1: 네,
0: 사실
1: 끝내도 됩니다.
0: 어? 네.
1: 네. 뭐 아, 그럼요. 저 피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0: 엥? 아,
1: 저 한 좀 오래 가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꽥으로 끝났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김준수 6단 강정 강병수 8단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2: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셔도 안 돼요?
1: 두 번이나 쫓잖아. 네.
0: 어머. 아,
2: 좋다. 아니, 이게 어느 때는 막고 어느 때는 안 돼요.
1: 제 이름 지금
2: 이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야?
1: 한국무용으로 하고 자, 요거를
0: 어, 맞아요.
1: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6단에게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신 분에게 표현을
2: 의욕만 너무 앞선 게 저게 팬인 것 같아요.
3: 두벽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세상이 됐죠. 과거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점차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둘 실현될 수 있었는지 명상을 통해 배워보고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의지를 불태우면 곧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건 우리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때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혁신적인 발전을 누군가의 의지를 갖고 실현했듯이 우리의 목표와 꿈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결국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

건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아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아사나입니다. 아난타아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않아서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0: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1: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7: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8: 한 번에 빠져납니다.
6: 26도로 가르친 거 전략을 전략적으로.
0: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탄생하는데요. 연주자가 아닌 현대의 국악 작곡가들이 작곡한 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작곡 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시리즈 네 번째 공연 5인의 산조 준비했습니다. 작곡 동인 원시인은 2020년 5명의 국악 작곡가가 결성한 창작 단체인데요. 이들은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오늘의 음악 시리즈입니다. 이 시대의 삶과 예술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생황, 아쟁, 거문고, 대금 등 다섯 종류의 국악기를 위해 새롭게 쓴 산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전통과 오늘의 창작 국악을 담아낸 오늘의 음악, 지금 만나볼까요?
1: 연주자의 손끝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 산조. 현대의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한다면? 다섯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쓴 오늘의 음악, 오늘의 산조. 우리나라의 전통 기악 독주곡 산조. 형식은 정해져 있지만 연주자만의 해석과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인데요. 연주자가 곧 창작자인 산조를 작곡가가 만들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공연, 오늘의 음악 5인의 산조가 지난 8월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렸습니다.
2: 본래 산조는 그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명인들이 악기의 주법과 특징을 반영해서 또 오랜 세월에 거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공부하는 작곡가들은 산조라는 장르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곡동인 원시인을 결성하고 여러 회차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산조라는 장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0: 은, 유민희, 이경은 다섯 명의 작곡가가 모였는데요.
1: 원시인의 원자는요, 뭘 원도 되고요, 근원의 원자도 되는데요. 미래를 바라보되 또 근원을 잊지 말자, 전통을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 올해가 네 번째예요. 오늘의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작곡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무대를 연 김상욱 작곡가의 피리 산조는 기존 산조 선율을 확장해 다양한 지역의 산조 선율과 음의 구성, 진행 방식을 활용해 장단과 선율의 폭을 넓혔는데요.

0: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 동인 원시인이 공동 작곡한 생황 산조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황은 전통 산조가 없는 악기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산조를 창작했을까요?
1: 생황은 악기 자체가 꺾는 음이나 뭐 추성, 퇴성이 어려운 악기예요. 하지만 생황은 화성을 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통 음계를 사용하면서도 생황의 특징인 화성을 또 접목해서 살려서 생황의 특징을 가진 산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단의 리듬도 많이 담았지만 또 그게 생황의 특징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쟁 산조를 작곡한 홍수미 작곡가는 전통 산조에 새로운 주법과 조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우조와 평조, 경드름 등의 선율 구조를 다양한 조성으로 풀어내 아쟁의 풍부한 음색을 돋보이게 했는데요.

0: 연주자에게 창작 산조 연주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1: 장단 변화도 되게 재밌고 제가 연주할 때는 재밌었고 전통 산조에는 이제 연주되지 않은 그 피치카토 주법이나 창작곡 할 때 약간 중음 주법 같은 것도 간간이 임팩트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경은 작곡가의 검은고 산조는 산조 장단의 다른 전통 음악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무악 장단과 대취타 가락, 정악 선율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0: 한국에서 주로 쓰여지는 장단은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그다음에 잦은머리 이렇게 순서를 하지만 전통 산조와 지금의 그 작곡된 산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조성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산조의 그 장단과 어우러지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유민희 작곡가는 대금 산조에 힘 있는 우조, 애잔한 개면조 등의 선율 구조와 판소리, 민요의 요소를 담아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냈는데요.
2: 제가 오늘 작곡한 대금 산조는요, 전통음악 어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산조에 있는 기존의 길,

보다 없는 판소리에 있는 덜렁제 혹은 경기 잡가에 있는 산타령이나 혹은 서도 잡가에 있는 남봉가 그런 선율들을 또 추가로 담아보았습니다.

0: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활용해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오늘의 음악.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무대로 기억될까요?
1: 저는 아쟁산조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게 산조의 멋도 있고 철학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가 정말 재밌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2: 이 오늘 모든 이 다섯 곡의 산조들이 다른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작곡가의 시선에 연주자의 손길을 더한 오늘의 산조. 끊임없이 변주되고 새로운 음악으로 이어져 온 산조가 앞으로 오늘의 창작자들과 함께 어떤 음악으로 거듭날지 기대해 봅니다.
3: 네, 이 시대의 시선으로 다섯 악기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죠. 작곡동인 원시에는 전통 산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조를 창작하기 위해 기존 산조의 형식과 표현법을 분석한 건 물론이고요. 각 연주자의 연주 방식과 음색 등을 연구해서 그 특성을 작품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 산조는 연주자의 해석과 감각으로 완성되는 곡인 만큼 연주자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산조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이번 무대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작곡동인 원시인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이들이 들려줄 또 다른 오늘의 음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돼 실크로드를 따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로 현을 두드려 연주하는 타현 악기, 양금인데요. 양금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악기로 서양에서 온 악기라는 뜻으로 양금이라 불립니다. 지난 8월 양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한국양금협회가 주최하는 2026 아시아 양금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한국양금협회 회장이자 양금 앙상블 밴드 동양고주파의 멤버인 윤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화샤진, 베트남의 연쭈엔, 한국의 창작그룹 신과 판도라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신과 판도라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팀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의 소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양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4: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난 양금.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나라마다 다른 전통으로 꽃피운 양금의 매력 속으로.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간 악기, 양금. 이곳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선 국경을 넘은 양금의 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연주자가 함께한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무대인데요.
5: 양금이 이제 세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양금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연주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양금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양금 소리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22년부터 한국 양금 축제를 일단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제, 그 다음에 세계 양금 축제, 그러고 해마다 이제 아시아 양금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 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연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첫 번째 무대, 한국 참가팀 신입니다. 신은 가야금과 양금의 다양한 음색을 확장해가는 국악 그룹인데요. 지금 연주하는 곡 너울 초는 2023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으로 25형 가야금과 양금 소리가 하나의 물결이 되어 파도칩니다.

이번 곡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듯한 감각적인 곡인데요. 가야금과 계량양금으로 구현한 사운드가 테크노 음악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0: 저희는 가야금과 양금 그리고 타악기를 중심으로 국악의 새로운 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국악그룹 씬입니다. 저희가 그 양금과 가야금의 어떤 소리의 조화를 찾아가면서 작업한 네 가지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양금의 매력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모든 연주자분들과 함께 이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2023년도에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저희 그 씬의 첫 출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여섯 명이서 또 다양한 음악들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18일에는 저희 씬이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음악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다음은 중국 전통 민족악기 단체 화샤즈인의 무대입니다. 중국의 양琴과 한국의 양금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음색과 주법으로 발전했는데요.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중국의 양琴. 화샤즈인은 섬세하고 열정적인 연주로 양친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0: 我们的团队叫华夏之音，是来自中国的一支由高校的老师组成的演奏家的团队。
1: 首先，我们非常的荣幸能够参加这次的活动，然后把我们喜爱的中国音乐以及多元化的音乐元素展现给大家，能做到一个就是音乐上的融合和分享，所以我们感到非常的高兴，也很荣幸。谢谢。
2: 이번 무대는 베트남 연주엔의 축하 무대입니다. 연주엔은 한국에서 베트남 음악을 보존하고 알리는 연주 단체인데요. 맑은 음색을 지닌 대나무 실로폰 뜨렁으로 베트남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3: 저희 베트남 사람으로 구성된 베트남 전통 악기 연주하는 단체 연주엔입니다.
4: 이렇게 뜻깊은 아세안 양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2: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팀은 윤은화 뉴 프로젝트. 양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윤은화가 전통 양금부터 현대적인 창작까지 양금이 지닌 스펙트럼을 한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이 곡은 한국 구세의 장단을 재해석한 양금 굿인데요. 전통 굿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양금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이번 곡은 양금 시나위인데요. 남도 계면 선율과 즉흥성이 돋보이는 시나위로 양금의 화려한 테크닉을 극대화한 곡입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양금의 이제 그 매력이라고 하면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이중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는 악기고 또 동양적인 악기이면서 서양적인 악기예요. 그 양금 전공도 여러 학교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매력 때문에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쇠줄을 두드려 빚어내는 영롱한 화음.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 속에서 꽃피워온 아시아의 양금.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양금의 새로운 울림을 기대합니다.
2: 네, 양금의 영롱하고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음악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게 실감나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양금의 뿌리는 같지만 나라와 연주자에 따라 독창적인 개성이 묻어나는 게 인상적입니다. 현재 한국 양금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은화 대표는 전통 양금의 한계를 깨고 개량 양금을 통해 양금 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양금을 하나로 잇는 국제 교류의 장과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지역과 국적을 넘어선 양금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등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유승봉 배우. 현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방송 예술인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분홍 립스틱과 다정한 배웅의 예술 감독을 맡아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유승봉 배우를 모시고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건 처음이시죠?
3: 예, 처음입니다.
2: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국악방송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배우 유승봉입니다.
2: 아,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3: 예.
2: 아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벌써 데뷔 57년 차이시고 한국 방송 대중 예술인 단체 연합회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를 하셨던 거예요.
3: 예.
2: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나요?
3: 69년도요.
2: 69년도에.
3: 예, 제가 69학번인데
2: 네.
3: 운 좋게 TBC 채널 7 국위 탤런트,
2: 동양방송, 그쵸?
3: 예.
2: 옛날.
3: 동양방송 탤런트 국위 시험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2: 네.
3: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 아, 그러면은 연기를 전공하신 거예요?
3: 원래 전공은 연기를 했고요.
2: 네.
3: 연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2: 네.

0: 이제 이런 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극단에 갔고, 극단에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뭐, 시청초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러다가, 그것만 하기가 싫은데, 운 좋게 저를 이쁘게 본그 연출가 선배가, 그 선배님이, 너 이번에 내 조연출 한번 안 할래? 그래서 노는 시간에 그분 조연출을 하면서 연출의 맛과 연출은 이런 거구나는 걸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1: 그럼 연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연출도 같이 배우신 셈인
0: 예,
1: 거네요.
0: 배운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이제 배웠고, 그냥 그 남는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움직였고, 배우를 했었을 때는 내 배역의 캐릭터나 내 배역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잘할 텐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연출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예.
1: 자, 제가 한국 방송 대중 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저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는요, 그 7개 단체가 모여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내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에 한국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몇 분의 교수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의 생태계,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죠. 방송 연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예, 방송 연기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성우도 목소리 연기거든요. 예, 연기고. 그 다음에 개그맨도 연기란 말이에요.
1: 연기죠.
0: 예. 그 다음에 이 가수분들도 3분 동안 혼자 예술하는 예술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댄스, 이 안무 쪽도 말하자면 예술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 7개 단체가 연합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배우, 연기,
0: 예. 연극 배우, 텔레비 배우, 뭐, 라디오, 개그맨, 보컬, 뭐, 그 다음에 모델, 안무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1: 그렇게 7개의
0: 예.
1: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아, 그러면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진짜 대중예술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다뤄지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단체인가요?
0: 그게 지금 제일 그 저희 연합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 단체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전액 무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희 협회가 직접 관장하는 거는 신인 연기자 양성 교육, 역량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16주, 후반기 16주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인 연기자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지면은 그거를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1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마지막 그 교육이 마칠 때 단편 영화 15분에서 20분짜리를 작품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면서 수료식을 합니다. 예.
1: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0: 저희들 협회가 직접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이 되게끔 옆에서 그 협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1: 그렇군요.
0: 그러고 그각 협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안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시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갖다가 저기를 해서 이런 걸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연합회입니다.
1: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서
0: 네.
1: 어떤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0: 이제
1: 도와준다
0: 그렇죠.
1: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1: 돈을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0: 이게 그 안무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도 네. 그 저희 협회에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협회에 그 관계되어 있는 방송 실현자 권리 협회.
1: 아, 그것도 그렇지. 예,
0: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에 관한 거 네.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이 지금 현재 좀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분들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 연구소에서 해서 그거를 입법 발의하기 까기 준비 작업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합회에서 KBS 별관에 또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 연합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이순재 배우와의 관계도 또 좋았을 것 같고.
0: 이순재 선생님하고 첫 만남은 69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 어머.
0: TBC에서 이렇게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중반 넘어서 그 연극을 이렇게 하고 테레비에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만나는 것보다도
1: 네.
0: 연극을 하면서 만나면서 더 저게 되고 70년대 말에 이순재 선생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
1: 네.
0: 김인태 선생님, 이낙구 선생님, 남유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서 동인제 시스템의 극단을 만들자. 그래서 극단 사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1: 네.
0: 이제 그분들이 대표를 하시다가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1: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작품을 하셨을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0: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그 뜻깊게 제 네. 마음으로 이렇게 뭐하게 했던 작품은 사랑과 야망.
1: 너무
0: 사랑과 야망의
1: 거기서
0: 정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엇나가는 딸 때문에
1: 네.
0: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 아이고,
0: 그 작품을 하면서
1: 네.
0: 제일 보람도 있었고 마음에 들었고 하면서 뜻깊게 했습니다.
1: 아, 그때가 몇 년도죠? 이사장님?
0: 2003, 4년도 맞습니다.
1: 아, 그게 벌써 2003, 4년도예요?
0: 네,
1: 거의 20년이 넘은 작품이네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배역이었다. 예. 그때는 시청률도 진짜 높았죠?
0: 예.
1: 사랑과 야망 진짜 몇 프로까지? 예.
0: 한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1: 네.
0: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그 어머니 이런 분들은 위로를 해줬어요.
1: 진짜 약간 그 공감을 예, 하면서
0: 딸 때문에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때 제 딸로 나왔던 연기자가 추상미 씨였는데
1: 아 그래요 맞아요.
0: 그 한 두어 번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1: 네.
0: 아 정말로.
1: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마음.
0: 아니요. 그래서 막 베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1: 네.
0: 그 친구하고 작품하면서
1: 네.
0: 속 많이 상하죠. 그러면은 안상에 그럼 샜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기억도 떠올리시고 네. 하면서 예.
0: 작가 선생님이 써준 대사가 네. 참.

0: 아버지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1: 뒤늦게 또 후회도 좀 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지만 극단 사조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0: 아마 90년도 초에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1: 그럼 거의 지금 30년째 하고 계세요. 네. 장기 집권. 네. 맞네요. 그럼 지금도 극단 사조가 활발하게 작품을 하고 있는?
0: 지금까지 극단 사조 대표를 하고 있고. 네. 요 근래에는 적당한 후배한테 꼭 넘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점찍어 놓은 후임자가 있나요?
0: 한 두 명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 마음속으로만 갖고. 예. 계시고. 예. 예. 아니 저희 그 최근에 또 문화인 공감 이 공감 초대에서 코너에 서인석이랑 정겨운 배우가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정한 배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 작품도 또 예술 감독을 맡으셨죠?
0: 이 작품은 제가 직접 연출을 안 하고. 네. 예술 감독으로 뒤에서. 네. 그다음 연습장에 가서. 네. 이건 이렇게 좀 바꾸자 뭐 하자 하고. 연출이나 저 연기자들하고. 네. 저기를 하고 그랬었죠.
1: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이 작품을 소개했었는데요. 분홍 립스틱. 네. 연극. 이 작품도 예술 감독을 또 맡으신 거죠?
0: 분홍 립스틱은 제가 연출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작품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1: 왜요?
0: 시간적으로. 이게 협회 일도 있고. 네. 이게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은 거기다 쏟아내야 되는 어떤 열정이 너무 미약하다.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참 겨우 막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네. 후배한테 자 나한테 넘기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 공연은 네가 연출을 해라. 대신 작품은 내가 작가하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그랬다. 네. 그래서 한 세 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대본 괜찮으니까 이대로 해라. 네. 그러고 연습할 때 그냥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술 감독이라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연극 분홍 립스틱이 오늘 10월 3일부터 4일에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연극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0: 분홍 립스틱을 처음 기획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했던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작품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패션 마크를 크게 그리는 관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1: 고부간의.
0: 예, 고부간의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근데 고부간의 얘기를, 이거를 전 해피엔딩으로 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하려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건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가 선생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품을 꾸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의 이 머릿속은 허옇다.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랑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저기에서 객석하고 무대는 약속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거고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듣고려면서.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네. 올해 7월에 열린 제26회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도 또 폐막작으로. 네네. 이 작품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과 무대의 어떤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0: 많이 울고 웃고. 나가면서 그냥 공감을. 네. 이 우리 얘기라는 그 공감을 하면서 나가고. 네. 그게 제가 일부러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한쪽으로 가서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나오는

0: 사람들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된 표정, 표정과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네. 아, 이 작품 잘 만들었다.
1: 예.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예. 예.
0: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네. 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연극하는 게
1: 네.
0: 우리 생활에서 어떤 걸 갖다가 소재를 갖다가 만들자고 해서 사랑해요 당신을 했던 거고
1: 네네.
0: 분홍 리스트도 그런 거고 그 다정한 배움도 그런 거고 그런 좋은데 우리 주변에 생활 얘기를 연극화해서 무대에서 하면은 관객의 반응은 역시 더 공감이 때가 그렇죠. 더 이루어진다.
1: 예.
0: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정한 배웅 작품도 약간 이제 저희가 또 소개를 네.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0: 이게 인생을 살면서 네.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굴곡 그 시점에 네. 내 인생이 이 길로 가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랬다가 이 원서주간 같은 사람을 나중에 만나는 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살면서 겪어도 이런 것들을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기 할 건가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1: 누구나 네.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네, 공감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잖아요. 장용석 배우, 서인석 배우, 뭐 정혜선 선생님, 네. 박정수 배우님. 이런 분들에게도 연기 조언을 하시나요? 지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0: 연기 조언이라고 보다는요. 네. 그분들을 캐스팅할 때는 그분들의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다가 더 입히는 일. 예. 그게 이게 좀 편안하죠. 이렇게 그분들하고 작품을 하면은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은
1: 네.
0: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저기들을 좋아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는 성공 여부는 처음은 캐스팅입니다.
1: 그렇죠.
0: 어떤 배우가 와서 하느냐
1: 네.
0: 이 어떤 배우가 와서 어떤 식의 연기를 해서 관객과 호흡을 잘 해줄 것인가
1: 네.
0: 그게 문제인데 캐스팅이 일단은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0: 네.
1: 그렇군요. 예. 아니 정말 69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50년 넘게 연기도 하셨고 또 연출도 하셨고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도 나는 좀 이런 역할이나 아니면 이런 작품을 연출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나는 게 있을까요?
0: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1: 예. 아버지.
0: 아버지.
1: 네.
0: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네. 얘기, 그랬던 아버지 얘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1: 네.
0: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전초로 제가 내년도에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
1: 아.
0: 노인과 바다입니다. 헤밍웨이.
1: 그러면 헤밍웨이 원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은
0: 그거를 아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밍웨이의 진짜 내면에 숨어있는 얘기를 지금 작가 선생님하고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 단편 그 조금 그 책 가지고서는 1시간 25분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1: 네.
0: 저거이고 그 헤밍웨이 작품은 거의 모노드라마의 형태예요. 그 자기 얘기 쭉 네. 해놓은 거라 그거를 좀 좀 더 심도 있게 작가 선생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또 한 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네.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펼쳐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치매 권리 시어머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이해를 그린 작품 연극 분홍 립스틱 오늘 10월 3일과 4일에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극 나들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연극 분홍 립스틱의 예술감독이자 배우 한국방송 대중

0: 한국예술인단체연합회 유승봉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3인의) 깊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오는 19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2026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세 번째 무대로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전통의 울림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게 명창의 소리와 1인극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국 판소리 대표 세바탕인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차세대 명창 김정훈이 애절한 성음과 개면조의 슬픔을 담은 심청가를, 단단한 통성과 성량을 지닌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의 절절한 사랑과 지조를 노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기성 명창이 특유의 해악과 능청스러운 표현이 돋보이는 수공가를 불러 판소리 본연의 매력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각 바탕의 소리에 맞춰 무대 배경을 제작해 관객들의 몰입도도 높였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세 명창의 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평택시 문화재단의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아이고, 뭔가를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까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모객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온통 노란 꽃빛. 그렇습니다. 마침내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의 전령사 산수유. 화려하지 않아도 그 향이 짙지 않아도 한번 붙잡은 눈길을 좀치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보이시죠? 이 엄청난 꽃은 바로 봄의 전령사 산수유입니다. 오늘 여행은 섬진강 따라 올라온 봄기운이 지리산 자락을 감싸는 곳, 바로 전남 구례입니다. 구례가 봄이라면 온 천지가 봄인 거겠지요? 오늘 여행의 시작은요, 바로 이곳 산수유 마을에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0: 산수유 마을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노고단 자락에 있습니다.
1: 봄마중을 빨리 하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와서 만개한 산수유를 못 보면 어떠나 했는데 이렇게 활짝 핀 산수유를 보고 있습니다. 노란 빛깔 사이에 빨간 이 열매가 제가 빨간 조거리에 노란색 한복을 입고 싶다라는 충동이 절로 일어나는 만큼 봄이네요.
0: 이 마을의 산수유 군락, 조선 초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렇게 꽃천지를 이뤘습니다. 노란 꽃바다와 끝간데 없이 펼쳐지는 산줄기. 능산마다 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산수유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약재로 쓰이는 열매는 산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자연과 삶을 이어주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예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수유 마을. 이 아름다움 뒤에는 쉽게 지어지지 않을 아픔도 배어 있습니다. 산수유 마을 한켠에 서 있는 노래비 하나. 산동애가 산동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겠지요.
1: 1948년 이후 여순 사건 때 빨치산과 토벌꾼이 맞선

0: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산둥에 가. 이 내용은요, 오빠 대신 끌려간 19살 처녀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1: 전쟁의 광풍 속에서 속절없었던 산골 사람들. 19소녀 백순례도 그 소용돌이에

때는 사찰의 고장, 그 유명한 화엄사와 천은사를 비롯 크고 작은 사찰들이 즐비한대요. 불국토를 꿈꿨던 역사의 한 시기를 말해주는 특별한 사찰. 절벽 끝에 매달린 이곳, 사성암입니다.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등 네 분의 큰 스님이 수도를 했다 하여 사성암이라 불리는데요. 높은 절벽에 마치 매달린 듯 들어선 정각들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어쩌면 이런 곳에 저를 앉힐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나 많은 이들이 간절한 염원을 올리는 사성암. 이 마예열의 입상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해발 500여 미터 바위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사성암. 그래서 영험한 기도처로도 이름 높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 거창하거나 특별함 대신 역시 평범하기 그지없는데요. 이 정도 소원이면 부처님도 충분히 들어주시겠지요. 사성암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네, 바로 이 풍광 덕분이지요. 구름바다 건너 장쾌한 지리산과 굽이굽이 섬진강을 굽어볼 수 있는 곳, 바로 사성암입니다.

0: 봄은 섬진강을 따라 올라오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강변의 돼지들도 이미 생명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1: 겨울풀들은 굉장히 강해, 뿌리가. 작년 가을부터 얘들이 살아있었잖아요.
0: 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올라온 이 생명, 쑥부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하시네요.
1: 아직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20일 있어야 커서 이제 우리가 먹을만 하죠. 그 겨울을,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쑥부쟁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쑥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제일 먼저 캐서 나물로 해 먹었던 그런 나물인데, 요즘 특히 환절기에는 알러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쑥부쟁이 분말을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이 쑥부쟁이를 이렇게 나물로 많이 잡수시면 좋죠. 약이라기보다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음식이니까. 그래서 나물 중에 쑥부쟁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명엽 사장님이 쑥부쟁이에 진심인 까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쿠키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쿠키에 쑥부쟁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1: 이 쑥부쟁이를요, 1kg를 말리면 70g 나와요. 70g. 그래서 70g이

0: 그 분말로 만들면 그 70g이 딱 요만큼한 병.
1: 비결은 쑥부쟁이 분말. 쑥부쟁이를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 반죽에 섞는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외국에서 살때 쿠키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이명엽 사장님. 쿠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쑥부쟁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관련 특허만도 무려 7개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쑥부쟁이 머핀인데요. 쑥부쟁이 분말 반죽에 갖가지 재료를 올린 다음 오븐에 넣고 잘 구워줍니다. 마침내 완성된 머핀,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0: 우와, 이게 쑥부쟁이 머핀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 갓 구워낸 건데 향이 일단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아? 우와, 보이세요? 맛있다. 엄청 맛있네요. 빛깔이 주는 요 초록 빛깔만큼이나 쑥향도 나고요.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
1: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사실 쑥부쟁이는 가을에 피는 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한다는 것이 저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0: 쑥부쟁이를 이렇게 비빔밥으로도 먹을 수 있게끔 간편식이 있네. 우와. 여기 이렇게 비빔밥을 간편식으로 다 만드셨는데,
2: 네네.
0: 이거는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2: 불릴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이 쌀하고 같이 밥만 하시면 돼요. 넣으면은 바로 그냥 비빔밥이 돼요.
0: 그래서 맛있는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비빔밥이 되는 거네요. 아.
2: 쑥부쟁이가 이제 구례에서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구례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0: 아니, 구례꾼도 생각 못한 걸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2: 구례꾼이 우리나라 최초 오리밀 주산지예요.
0: 아이고.
2: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구례에서 개발을 한다면 오리밀과 쑥부쟁이를 같이 해서 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10년 전 처음부터 오리밀하고 쑥부쟁이를 같이 여러 가지 버무려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머핀과 쿠키를 개발을 한 거죠.
0: 그럼 실제 구례가 고향이세요, 두 분은?
2: 아니요. 원래는 저는 해남이고
0: 해남.
2: 우리 이사님은
0: 네.
2: 화순.
0: 화순.
2: 근데 광주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0: 근데 어떻게 구례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2: 아, 이제 청주에서 30년 동안
0: 아이고.
2: 직장 생활을 남편이 했는데
0: 네네.
2: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0: 네.
2: 구례로 귀촌을 했어요.
0: 와, 그럼 여기서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 지금?
2: 지금 11년에 왔으니까 15년 차 돼가고 있어요.
0: 어머,
2: 올 15일이.
0: 제3의 고향이네요. 찐 고향이네요.
2: 찐 고향인데
0: 네.
2: 제가 이렇게 쑥부쟁이 만나서
0: 네.
2: 이렇게 고생하기는 처음인데 보람도 있어요, 사실. 열심히 했으니까.
0: 아, 그렇구나.
1: 사실 이명엽 사장님은 해외에서 먼저 명성을 얻었는데요. 쿠키와 케이크 등으로 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구례로의 귀촌, 쑥부쟁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산수유의 고장 구례. 이명엽 사장님께는 어떤 곳일까요?
2: 너무 좋아요. 첫째는 청정 지역이고 그 지리산 자락에 저희가 위치해 있는데 그 이 지리산 어머니의 품처럼 사람들 그 인심도 너무 좋고 또 음식도 좋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쿠키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없으시죠? 어디 가서?
0: 태어나서 처음이야.
2: 자, 선생님 출세하셨다. 여러 가지로 출세네.
0: 그러니까요.
1: 저도 출세해서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2: 자, 그래도 넛이 들어가야
0: 씹는 맛이
2: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부어서 이제 이것도 다섯 개로 균등하게 나누세요. 나눠서 골고루 뿌려주세요.
0: 골고루?
2: 네. 골고루 뿌려주세요. 고르게 뿌려줘야 이제 나중에 어떤 것은 덜 맛있고 어떤 건 더 맛있으면 서로 이거 갖고 싸움 나요. 왜 너는 아몬드 많은 거 먹고 나는 안 된 것이냐 이제 그래가지고. 네.
1: 그런데 이 쿠키는 이 계절에 더욱 특별합니다. 바로 산수유 쿠키거든요.

0: 맛있죠?
1: 제가 만난 이 산수유 쿠키는 산수유의 건강적인 부분만을
0: 그렇죠.
1: 딱 적당량으로 네. 만났다는 거. 네. 사실 구례에서 태어난 분이 아닌데 누구보다 구례를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이 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례를 찾으면서 산수유의 아름다움에 빠져 계시는데 그 아름다움의 여운을 이렇게 쿠키로도 머핀으로도 만나보시면 오랫동안의 구례 여행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 가장 구례다운 맛을 만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숲 바람 소리 푸르른 곳. 구례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았습니다. 섬진강 대나무 숲길인데요. 대숲 사이의 오솔길이 참 정겨운 곳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지루할 것 같지 않은 곳. 그런데 이 대숲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 선비의 절개를 닮은 이 대나무가 아름다운 숲을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선비의 절개를 닮은 이 대나무 숲길을 바로 주민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하게 섬진강의 모래를 퍼내다가 황폐해진 이 주변에 주민분들이 손수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서 이 대숲길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바람마저 푸르른 곳. 구례 읍내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이렇게 호젓합니다. 곧게 잘 자란 대나무, 장하고도 고마웠습니다. 섬진강변 대숲에서의 한때 여행의 쉼표였습니다.

지리산 자락. 규모 있는 옛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선 선비의 높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운조루입니다. 운조루는 조선 영조 때 무신이었던 유희주가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집인데요. 구름 속을 나는 새가 머문다는 뜻의 운조루.

0: 그러나 이 집은 부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해 지은 집이었지요. 2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운조르. 조선 선비의 오블레스 노블리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천했던 곳입니다.
1: 그 우리 구례에 그 그래도 이렇게 큰 산비 때 큰 집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이 베풀고 많이 그 이댁에 계시는 분들이 넉넉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베풀고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현재까지도 이 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큰 산미 때 큰 집이 한 25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존재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담장을 높이 쌓는 대신 대문을 활짝 열었던 운조르. 그 정신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그 이제 요댁에서 몸을 낮추신다고 낮추신 이게 굴뚝인데요. 이 댁에 계신 분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먹을 게 있어서 밥을 먹는데 바깥에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연기까지 이렇게 퐁퐁 뽑아서 내야 되겠느냐. 조금 낮추는 자세의 그런 굴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를 바깥으로 안 뽑는 거. 배고픈 사람이 아, 저 집은 밥 먹는구나. 나는 배고프네. 이제 그런 게 아닌.
0: 운조르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문간의 뒤주입니다.
1: 이거는 그 다인능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쌀통이에요. 말하자면 곡식통인데요. 이거는 그 운조르 이댁에서 바깥에서 못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통이에요.
0: 타인능해. 누구든지 열 수 있다는 뒤주. 필요한 사람들은 이 뒤주에서 최소한의 곡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2: 아이고, 걸어 댕기도 못 오고 죽겠구만.
0: 지금도 운조르에는 후손이 살고 계신데요. 운조르의 9대 종부가 정신 높은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2: 저 그 돈백 폈지요.
0: 높은 뜻을 따라야 했던 종부의 일생. 때론 동백꽃처럼 멍들기도 했겠지요.
2: 손님들 와서 그 술상 내가야지, 밥상 내가, 진지상 내가야지, 술상 내가야지. 늘 그런 게 그냥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실 분께 시아버님이랑 저도 돌아가실 분께 이제 시방은 그런 것은 안 오지만은 옛날에는 손님들 오면 늘 그 접대원이라고 했었어요.
1: 아까보다 예쁘네. 어머니 그
0: 한 평생 옛 집을 지키며 살아온 종부.
1: 그러니까 이거 먹고 밥을 싸서 김치국 그대로 먹었네.
0: 그 많은 이야기들 이제 추억을 넘어 역사가 되겠지요.
2: 여기는 시누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여기는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젊었다고 여기서 자라고 웃박이서 추워서 혼났어.
1: 우리 어머니요? 그 큰 집에서 이제 어른들 모시고 큰 집 지킨이라고 애쓰셨죠. 그 다음에 또 결혼했을 그 무렵에가 또 6.25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운조르에서 보내셨죠.
0: 그래도 여인네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다는데요. 대들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다락, 여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1: 여기는 그 옛날에 집을 지었을 때 한 250년 전에 여자분들이 바깥 출입이 곤란하니까 여기 와서 노시

0: 놓고 바깥도 보시고 하시라고 여기를 이렇게 누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며느님들 노시라고. 여기서 보시면 볼만해요. 좋아요. 그 말하자면 한 2층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2층에서 저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1: 기와 지붕과 담장 너머의 세상, 대갓집 여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됐겠지요. 운조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믿음. 소박하지만 단단한 철학, 이 오래된 기와 아래에 여전한 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0: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50년 전에 그 할아버님들이 지으신 집이고 계속 후손들이, 후손조들이 그 생활하시고 계속 물려온 집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도 우때 어른들이 하셨던 것만큼 이제 집이 계속 후손들이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0: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흐르는 섬진강, 그 500여리 물길, 사람의 강이자 생명의 강입니다. 완연한 봄볕, 섬진강가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1: 우와, 지금 뭐 심고 계세요?
2: 우리 그 감자 지금.
1: 감자.
2: 네. 와. 감자 심었어요.
1: 감자 말고도 있네요. 저기.
2: 아, 저거는 저 마늘.
1: 마늘.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감자, 마늘.
2: 쪽파.
1: 쪽파.
2: 예. 네. 아, 그리고 대파.
1: 대파.
2: 무.
1: 아니 근데 위치가요. 네. 너무 좋아요. 뒤로는 섬진강이고 앞에는 매화가 지천에 깔려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저기 하신 거예요? 가게를?
3: 지금 한 30년 넘었죠.
1: 지금. 30년이요? 네, 여기가 네, 원래 네. 고향이세요?
2: 30년보다 우리가 이제 2대째 물려받은 거예요.
1: 오.
2: 우리가 한 게 30년.
1: 아니 어머니 고향이 구례시면 아버님은 네. 어디세요? 아,
2: 나는 여기 나는 저하고 부천인데 여기 처가 이 사람이 여기 처가래.
1: 아 그럼 어머니 때문에 오신 거예요?
2: 그렇죠.
1: 오. 아니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용궁.
2: 아 옛날
0: 부부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2: 따서 용궁 가든 쳤어요.
0: 민물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섬진강에서 건져 올린 참깨, 쏘가리 등 다양한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인다는데요. 지금은 잡어탕 끓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모래 못지, 그냥 피리, 버들피리, 또 이게 모래 못지. 이거는 꺽지. 꺽지는 이거 큰 거고 이게 대부분 이렇게 꺽지가 작아요. 이제 이게 잡어탕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막 들어갔는데 이 쏘가리는 안 들어가요. 잡어탕에 나와. 어떤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고 쏘가리를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쏘가리는 따로 쏘가리탕으로 따로 나가요.
0: 유복숙 사장님이 끓이는 매운탕.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째 이어온 손맛. 그 맛이 어떨지 짐작되고도 남으시죠?
3: 현재 여기 있는
0: 섬진강에 명물이 또 있습니다.
3: 네, 이제 섬진강에 은어고요. 한 지금은 은어가 철이 아니 안 나와요. 이제 5월, 6월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을에 잡아서 저희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0: 은어로 무슨 요리를 하냐고요? 예, 바로 튀김입니다. 은어를 통째로 튀겨낸 튀김. 별미 중의 별미로 미식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2: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깨끗하면서도 고기 오종은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 피레미서부터 쏘가리, 누치, 참깨, 뭐 재첩, 다슬기, 메기, 은어, 연어. 근데 그거 잡을 때는 이제 철마다 바뀌어요. 이게. 봄에는 못 잡고, 여름에는 못 잡고, 가을에는 못 잡고. 워낙 또 고기 잡는 거를 나하고 적성이 딱 맞아서 그래도 마침 초가집에서 강에서 산다니까는 와서 보니까는 고기가 오종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배운 것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0: 젊은 시절 큰 사기를 당했던 남편 고병기 씨. 재기를 위해 처가가 있는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고기잡이를 익힌 남편, 그게 천직이 됐습니다. 어둠이 내린 강으로 나가는 고병기 씨. 이 시간을 택한 건 섬진강 어부의 노하우입니다.
4: 근데 이게 어두울 때 그렇게 하시나요?
2: 아, 밤에 이게 야망은 밤에 해야 이게 투망이 고기들이 가장 살살 나오거든. 지금은 낮에는 아예 안 나와버려. 밤에 해야 고기들이 이제 나온다고.
0: 정확한 타이밍의 투망. 살살 당기다 보면 느낌이 오겠지요?
2: 뭐 하나 잡힌 것 같아. 응, 쏘가리.
0: 이 정도면 씨알이 괜찮은 편이겠지요?

0: 여기 청계 섬주강 청계 안캐는 안캐 안캐
1: 남편이 잡고 아내가 끓이는 매운탕. 그 찰떡 호흡만으로도 이미 맛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이 부부표 매운탕입니다. 상 앞에 앉자마자 그야말로 구미가 당기는데요. 아버지가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네. 내가 이렇게 잡아오니까 잡아오가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이유가 있네. 정말 국물이 섬진강의 그 투명한 마양 익은 느낌처럼 아주 그냥 청량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정말 맛있네요. 함께 내주신 반찬들, 제철 나물들까지 정갈하기 그지없습니다. 섬진강 옆에 이 매화 필 때, 요거 만들어낸 거거든요.
0: 맛있죠?
1: 아버지,
0: 네.
1: 장가 잘 오셨네. 아, 기본 손맛이 있으시구만. 아, 이렇게 맛있어. 야, 그다음 얘는 뭐죠?
0: 산에서 딴 두루 배우가 그 두루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는 안 나오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우리 먹는다고 지금 키운 거예요.
1: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간이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적당히 된장에다 이렇게 묻힌 게왜 이렇게 맛있어요? 별미 중에 별미. 내친 김에 은어 튀김도 맛봅니다. 은어입니다. 섬진강 은어. 네.
0: 바로 저희가 잡은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서 잡고 여기서 튀기고 여기서 먹고.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0: 그건 아주 부드러워서 뼈까지 다 먹어도 다 씹혀요. 부드럽죠?
1: 무슨 수박

0: 수박 같은 그런 그래요.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은어가 자라는 최적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그렇죠.
0: 어떤 데서만 자라요?
1: 은어가 물살이 타서 많이 하잖아요. 아. 그 물이 굉장히 쓰잖아요. 그게 건조한 예, 물이. 예. 그래서 심도 좋고 단단해요. 아. 그래서 맛이 더 특이해야죠, 여기가.
0: 아. 섬진강이 강하게 키웠네요.
1: 힘이 좋아요,
0: 그 은어가. 그 유속에 막 착착 맞아가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올곧게 자라가지고. 그렇구나. 자, 섬진강은 정말 많은 걸 내어줍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이 집안의 행복까지도 가져다 주고 그 행복한 집을 찾아온 저희한테도 또 행복감을 줍니다. 이곳이 바로 구례입니다. 어서 오시죠.

0: 겨운에 움츠렸던 몸을 풀고 있는 수락폭포. 지금은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곳이 음위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강한 폭포라고 합니다. 폭포 소리가 우렁쳐지면 모든 세상이 봄이 왔다는 증거겠지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물소리와 겨뤄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1: 몸을 푸는 계곡. 정말로 봄이 왔나 봅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렇게요. 우리들 마음도 덩달아 피어나는 호시절. 이 봄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0: 꽃의 계절 잘 어울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아, 공방이군요. 우와, 이런 걸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사무실에서 부디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공방입니다.
0: 마치 꽃밭에 들어선 것처럼 수많은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들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닙니다. 실물 그대로 진짜 꽃들인데요. 꽃잎을 눌러서 만든 작품 아파입니다.
2: 이거는 네. 분홍색이 너무 예쁘죠. 이건 네. 흔히 말하는 낮달맞이예요. 낮달맞이꽃.
1: 낮달맞이꽃.
2: 네. 보통 달맞이가 밤에 예. 노란색 달맞이가 있는데 요거는 낮에 핀다 그래서 낮달맞이꽃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런 색깔 되게 이뻐하거든요.
2: 이거는 굴에서 많이 먹는 숙부쟁이에요.
1: 이게 숙부쟁이에요?
2: 네, 숙부쟁이 꽃이에요.
1: 오, 보랏빛이에요?
2: 네, 보라색이에요.
1: 아, 네, 그렇구나. 네. 이게 바로 사장님 작품, 아파.
2: 네, 아파. 야생화를, 네. 저희 주변의 야생화를 채취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아파가 이제 누름꽃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잎이랑, 네. 꽃이랑 잎이랑 이렇게 줄기를 눌러요. 누르면 이제 습기가 제거가 되거든요.
1: 왜?
2: 그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이런 공예 작품도 만들 수 있고.
0: 아파는 꽃잎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무래도 형태가 또렷한 것을 골라야겠지요. 네. 그 다음에는 깨끗한 종이 위에 꽃잎들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꽃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잎도 재료가 되는데요. 보기보다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2: 꽃 별지로 붙습니다.

0: 재료를 다 그래서? 펼친 다음에는 종이를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착시키면 준비가 끝이 납니다.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잎, 그것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팝니다.
1: 약간 노란색을 띠고 반짝반짝한 미나리 야제비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보면 저기다 색칠을 누가 좀 유광을 발랐나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 꽃들도 있고,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만지다가 찔릴 수 있는 뭐 고마리 꽃이라든지 분홍 핑크, 아주 핑크빛이 나는 고마리 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꽃들도 들어오고, 약간, 그러니까 여기 또 구례가 세계 최초로 아파 박물관이 생겼고, 또 매년 아파 대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꽃, 너무 많네. 이런 야생화들이 많네. 그래서 한번 꽃으로 뭘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게 이제 아파를 저는 시작한 거죠.
0: 아파 공예가 최인규 씨. 그 맞은편에 앉으니 아내 김은숙 씨인데요. 아내는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전통 자수라고 하지요.
2: 우리가 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 자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전통 자수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전통 자수는 이제 한 가닥으로 그 결을 표현하고 그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명암을 다 주고 그러는데 은은하게 그게 보면 볼수록 뭐랄까 감동을 준다고 할까 화려하지 않지만 예.
0: 아내의 작품 소재 역시 꽃인데요. 소박한 아름다움이 참 매력적입니다. 구례에 정착한 지 14년째 부부 예술인입니다. 남편 최인규 씨는 철도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출장을 왔다가 그만 구례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기어코 아파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1: 구례가 좋아서 왔겠죠?
3: 두 분 다?
4: 아니 저는 이 사람이 가자고 가자고.
1: 제가 많이 쫄랐죠.
4: 네.
1: 뭐 출장지로 왔다가 처음 출장지로 여기로 왔었는데 예, 한 2월 달에 왔었는데 산수유 꽃축제 뭐 관련해서 왔었는데 네 그때 보고 조금 좀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3: 그래서. 아니 남편분이 이렇게 반해서 부산에서 구례로 온다고 할 때 어떻게 그냥 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4: 아니요 한 6개월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3: 너무 좋다고.
4: 너무 좋다.
3: 세뇌를 당하셨군요.
4: 가면 너도 좋아할 거다. 우리 가서. 거기 가서 살자.
3: 어머.
4: 6개월 계속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럼 가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1: 이제 집사람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14년 전이네요. 와가지고 이제 풀 집이 좀 크니까 이제 풀매는 게 일이었죠. 네.
3: 세상에.
1: 돌았으면 네. 또 풀이 나니까.
3: 맞아요. 풀은 그래요. 네. 씩씩하죠.
1: 처음에는 이제 호미로 매다가 에이. 이제는 뭐 이제 기계를 이용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보다는 네. 이제 본인 걸 조금 찾더라고요.
3: 오, 네. 혹시 지금 살짝 후회가 올라오고 있나요?
2: 근데 또 지금도 좋고 같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 네, 그 결정이 후회는 안 해요.
1: 아까 보셨던 숙부쟁이.
3: 아, 예뻐라.
1: 네, 숙부쟁이.
3: 진짜 예쁘다.
1: 네.
0: 이쯤에서 저도 아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지요.
1: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0: 꽃잎과 줄기를 신중하게 골라 제 느낌대로 배치를 해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쁜 꽃은 모두 담을 기세로 했습니다.
3: 뒤태가 아름다운.
1: 네, 네.
3: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1: 아니요. 저 선을 여기다 조금 맞추면 어떨까요? 아. 여기 밑에 들어가는
3: 들어가는 것 때문에
1: 눈꽃.
0: 스승님의 조언을 받아가며 완성해 갔는데요.
3: 난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1: 한 번도 안 해본 대열입니다.
3: 그래요?
1: 네. 그래서.
0: 어설프긴 하지만 액자에 넣으니까 꽤 그런.

0: 그럴듯해
1: 저기요,
0: 보였습니다.
1: 이거 봐요.
2: 아, 예뻐요.
1: 괜찮아요? 우와, 생애 처음 해본 건데, 이거 이제 곧 우리 산수유 축제가 있거든요. 예, 오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해놓으라고 여기다 사인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하니까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0: 제게는 생소했던 앞화. 지켜볼수록 은은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피어있는 순간을 눌러 시간 속에 붙잡아 두는 예술, 그것이 아파입니다.

섬진강의 봄을 가까이서 느끼려 독특한 이름의 다리를 찾았습니다. 이름하여 두꺼비 다리입니다. 고려 우왕 때 왜구들의 침략을 수만 마리 두꺼비가 울음으로 알렸다고 해서 두꺼비 섬자 섬진강이 되었지요. 아름다운 봄 여행이었습니다. 굴의 구석구석에 봄과 봄의 사람들. 굴에가 아름다운 건 그 가운데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봄이 기대가 되는 이번 봄 여행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섬진강을 따라 오르는 봄. 그러나 봄은 굴의 사람들에게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 넉넉하고 포근한 미소들. 굴의 진짜 봄이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2: 업고 놀자.
4: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5: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6: 둘 다

연금이라 대취타 한없신다.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봉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사랑해.

0: 공감.
1: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짐 다 챙겼어요?
1: 그럼
0: 출발할까?
1: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우리가 엄마, 아빠!
4: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5: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은빛 햇살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이는군요.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맹사성이 단을 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집이라 하여 맹씨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1330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된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맹사성은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향악을 정리하고 특히나 단소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군요.

맹사성 집을 찾아온 손님은 먼 발치에서 정승댁을 향해 단소 소리부터 살폈답니다. 단소 소리가 들리면 문전을 넘어 들어서고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예 발길을 돌려 돌아가곤 했다는군요. 강호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로다.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가도의 선구적 작품으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을 임금의 은혜와 관련지어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시를 읊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던 정치가로서 청렴한 삶을 살아 청백리라 불렸던 맹사성. 그는 세종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며 문민정치의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고스란히 이겨낸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65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경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예약을 정비하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예약은 음악과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인데요. 유교경전 예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새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황희, 권진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으며 곧잘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농사일에 지친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며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는군요.

맹사성은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어명을 받던 그는 가장 먼저 궁중의식에 쓰이는 악을 정비했는데요. 맹사성은 중국의 음악인 악보다 우리의 음악인 향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며 우리 음악을 조상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연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예약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아악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며 1447년 종묘 제례악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악인 종묘 제례악은 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 천재 음악가 박연과 함께 맹사성은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옛 선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조선 말 단 10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이 행차하신 곳은 어디인가? 한번 찾아가보자.
1: 아니, 여긴 어디요? 차수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 아닌가?
0: 우리 임금님은 어디 계시려나?
2: 임금님 안녕하세요.
3: 오, 피디 양반. 시간 제 시간에 맞춰 왔구만. 오늘 또 늦는가 했더니.
2: 전에 선풍기 안 사였어요.
3: 나도 선풍기 들고 싹 가고 싶은데 우리 프로그램 컨셉 있지 않은가? 캐릭터 컨셉 맞춰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알겠지? 컨셉에 맞게 분체로 말이야. 아우 더워.
2: 이 더운데 여기까지 왜 부르셨어요?
3: 오늘 말이야. 오늘 먹을 음식은 요 지방에서만 난다는 특산품이래, 특산품. 토산품이라고 할 수 있지. 뭔지 아는가? 여기 제일 유명한 거?
2: 모르겠어.
3: 잣이네, 잣. 잣고울로 유명한, 가평에 왔다네. 뭘 먹으러 갈지 궁금하지.
2: 생각해보니까 가평 잣 막걸리 들어보네.
3: 잣 막걸리 들어봤는가? 가평이 잣이 정말 유명해요. 내가 옛날에 등산 다닐 때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에 잣이 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 그만큼 가평은 잣이 유명한 곳이라네. 그 피디 양반 말이야. 예로부터 잣은 신라 시대 때 해송자라고 해서 중국에 아주 특별한 선물로 선물을 했던 그런 특산품인데 동의보감에도 나온다네. 잣은 성질이 따뜻하여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또 배를 튼튼하게 해서 양기를 북돋아주고 무엇보다 거친 피부를 맑게 하는 그래서 안색이 좋아지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를 준다. 자, 작은 잣이 큰 건강 효과를 도와준다. 역시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잣으로 유명한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맛배기로다가 뭐 하나 먹으러 들어가 볼까나? 따라올게. 잣을 먹으러 자 들어가 봅시다. 잣을 먹으러 잣을 먹으러 들어갑시다.
1: 임금님, 여기는 바나나에 망고에 다른 과일들만 가득한데
0: 이것이 무엇이냐?
3: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여기 잣 스무디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요.
4: 네.
3: 맛이 몇 가지가 있나요?
4: 맛이랑 바나나 맛 이렇게 두 가지.
3: 감하고 바나나?
4: 네.
3: 감잣, 바나나잣 이렇게 하나씩 주십시오.
4: 네, 예.
3: 네, 맛있게 해주세요.
0: 네. 블렌더에 각종 재료들을 넣기 시작하는데 우유도 넣고 이것이 무엇이냐? 잣 아니더냐? 잣과 함께 각종 재료들을 시원하게 섞어주면
4: 우유 나왔습니다.
3: 네.
0: 이것이 바로 감잣 스무디, 바나나 잣 스무디구나.
3: 야, 요거 자네 것이. 나는 바나나 먹을 거니까 맛보고 줘야지. 여기 잔뜩 들어있네. 근데 죄송한데 네. 혹시 여기 들어가는 잣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평 잣인 거죠?
4: 네, 저희 가평 잣 사용하고
3: 있어요. 오, 이쁘다.
0: 빛깔도 곱고 맛도 고소한 이것이 바로 가평 잣이옵시다.
4: 아, 네, 드죠.
3: 아, 네. 고소하다. 제가 잣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4: 네, 잣이 영양가가 엄청 높죠.
3: 맞아요. 네. 전 영양가 좋은 것만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네, 피디 아빠 거 챙길게. 갑시다.
5: 안녕하세요.
3: 아니, 피디 아빠 어땠어? 그 잣이 들어간 감수물이 어땠나?
6: 맛있었습니다.
3: 맛있었지. 감을 주고 나니까 왠지 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난 바로 후회했다네. 바나나보단 감이 더 맛있더라고. 아이씨, 진짜.
6: 점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3: 아, 그런가? 감을 뺏기고 나니까.

0: 보니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사장님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맛있었습니다. 예. 자, 가볼까나. 비리 양반 어때? 맛 좋지? 고소하고,
1: 어? 맛은 좋은데, 이것도 싫어.
0: 아, 이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못 믿어요. 날 믿고 따라오게, 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게임 하러 갈 거니까, 어? 샷이 들어간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네. 가보세요.
2: 예로부터 신선의 음식이라 불렀다네. 작은데 속은 꽉 찬 특산품 가평 자시로구나. 무더위 잡는 최고의 여름별미 먹으러 떠나보세.
0: 여기 어딘데? 여기구만. 아, 자, 들어볼 거다.

0: 아, 여기가 날이 더우니까 살구국수부터 먹고 그다음에 육개장 칼국수를 먹고 찐만두가 고기랑 김치가 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알다.
1: 사장님.
2: 네.
0: 아, 어,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예.
0: 아, 여기가 잣 네. 콩국수랑 뭐 육개장 칼국수가 맛있다 그래서 왔는데.
2: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0: 콩국수 하나 주시고요.
2: 네.
0: 육개장 칼국수 하나 주시고 네. 그다음에 찐만두, 고기 찐만두.
2: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 드릴게요.
0: 네. 야, 장사가 잘 되는구나.
3: 원래 임금님 이렇게 국수를 좋아하셨네.
0: 나는 원래 국수, 면 요리를 엄청 좋아하지. 특히나 이제 아, 콩국수 같은 건 말이야. 홍중에 있을 때도 더울 때 다 국수 시원하게 맛이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가. 그래서 가평에 잣 콩국수를 먹으려고 덥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4: 오늘 또 우리 임금님 수락관에 빠지지 않고 들르시는구나.
0: 아이고, 저기 실례합니다.
2: 아, 네.
0: 아니 저 방해가 안 된다면 여기 면 뽑으시는 거나 뭐 이렇게 좀 구경하고.
2: 아, 그럼요. 네네네.
0: 직접 제면
2: 네,
0: 하시는 거예요?
2: 직접 자가제면 하는 거고.
0: 네.
2: 직접 숙성시켜서 안에 오거든요.
4: 정성에 정성을 더해 비단결같이 고운 반죽을 만들어 보세. 찰랑찰랑한 것이 굽디 굽구나.
2: 쓸 양만큼만 떼서 이렇게 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0: 이야, 이거 면이 진짜 찰지겠다.
2: 네, 쫄깃쫄깃하죠.
0: 네. 근데 콩국수 콩은 어떤 거?
2: 아, 콩은 저희가 이제 가평에서 자고 나란
0: 네.
2: 국내산 콩을 사용하고 지금은 얼려놓은 상태라 한번 삶아서 이렇게
0: 딱 손질을 보관해. 하셔서 냉동해서 보관.
2: 네, 맞아요.
0: 아, 그때 그때 쓰시려고.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얼려서 보관하시는
2: 거. 네, 네, 네.
0: 잣은 어떻게 콩국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2: 저희가 콩 자체를 맷돌기계에 갈 때 그 잣도 같이 넣어서 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할까봐 마지막 나갈 때 꾸미로 조금 더 올려드리거든요.
0: 아, 또 뿌려서 이제.
2: 네, 네, 맞아요.
0: 아, 그럼 잣 진짜 고소하겠다. 네.
4: 탱글 탱글 반짝반짝 잘 삶아진 콩을 준비하고 이름하여 가평 특산품 잣 대령이요. 잣과 콩을 곱게 곱게 곱게 잘 깔아 콩물을 만들어 봅시다. 뽀얀 빛깔이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고소하구나. 더운 여름 싹 식혀줄 콩물이 옵니다.
0: 얼마나 하신 지가 얼마나
2: 전에 됐나? 이제 어머니가 원래 계속 운영하시던 건데 제가 이제 물려받으려고
0: 이대
2: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0: 이야, 이게 장인정신, 장인정신. 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가평에서 얼마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2: 총 가평에서 총 장사하신 지는 40년 가까이 되신 것 같고 칼국수 업종으로 넘어와서는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네요.
0: 와, 좀 이따 제가 먹어보겠지만
2: 네.
0: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는 보통 오시면 뭘 제일 많이 찾으세요?
2: 저희가 시그니처가 아무래도 육개장이다 보니까
0: 아, 상시로는
2: 육개장 칼국수 많이 드시고 여름에는 콩국수가 많이 나가요.
0: 그렇군요.

0: 손님들.
1: 금방 뒤지고 나가고 또 오시고 계속 바뀌는데.
2: 네, 맞아요.
1: 사실은 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제 동창 애들이 맛있게 먹고 다 알더라고요.
2: 예,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네. 제가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육칼이랑 그리고 자콩국수 맛있게 해드릴게요.
1: 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기대를 품고 네. 가겠습니다.
2: 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비단깔 같은 반죽에서 직접 뽑은 면을
4: 보글보글
3: 흐른 물에 잘 삶아주고 시원한 물에 공덕 면발을 팍팍 칠해주면 쫄깃한 면발 완성! 시원한 맛의 오이도 한우 몰리고 오늘의 주인공 잣콩물을 주인장 인심만큼이나 넉넉하게 부어주고 예쁜 계란 하나 잣고명 추가! 한여름 더위 물렀거라! 잣콩국수 대령이오! 이건 뭐냐? 구수한 육수에 고사리를 듬뿍? 대파까지 넉넉히 두르고 고춧가루를 쫘르르르르 탱글한 면까지 넣고 나면 진한 빛깔부터 시원한 것이 감칠맛이 넘쳐나는구나! 이것이 육개장 칼국수 아니더냐? 마지막으로 고기 고명까지 넉넉하게 올리면 깊은 풍미가 일품인 육개장 칼국수 대령이옵니다. 탱글탱글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포동포동한 고기 만두 오늘의 한상 대령이요. 아이고 나도 좀 추워.
1: 자 먹기 전에 요지 김치 맛이 어떤지 좀 봐야 되겠네. 김치 맛이 어떤가 보자. 와, 무슨 김치가 이렇게 향긋하니. 어이, 김치 잘 담그셨구만. 응? 국수부터 맛을 봐야겠네. 이야, 이 자식 그냥 잔뜩 올라가 있네. 응? 이 자식. 갓내 전부 말린다. 고소해 고소해. 잠깐만 국물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야. 어우 그냥 일반 국수하고는 달라. 국물이 진짜 고소해. 국물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이고.
3: 고기만에 시원하고 고소하네.
1: 이야 역시 이게 직접 뽑은 면이라 찰기가 아주.
5: 콩국수에는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과 소금을 넣어 드시는 분들 양쪽 파로 갈리던데.
1: 나는 설탕 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설탕을 넣어? 소금을 넣어야지 넣으려면 참. 아니, 설탕 넣는 사람
5: 그 지역색이 좀 있어서.
1: 아 그래? 네. 지역에 따라 다른 거라고?
5: 지금 설탕 드시는 분들의 댓글이 지금
1: 죄송합니다. 아 진짜?
5: 오늘은 국수에 설탕
1: 그건 없어. 세팅이 안 돼 있기도 했고 굳이 묻지 않으시니까 아 여기 국수는 그냥 먹는 게 그 맛 원래대로 먹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주면 주는 그대로.
5: 사실 소금이 세팅돼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소금을 빼버려가지고.
1: 진짜로? 와 진짜 소금이 세팅돼 있는 친구예요? 아 이런 경우. 아 앞으로는 들어가면 잘 살펴봐야겠구나.
3: 전하! 피디놈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1: 저기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해서 오 김치랑 콩국수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이거 싹 다 얹어가지고. 어? 당긋한 김치랑 고소한 콩국수랑 야 좋아 아주 제대로 어우러지는데? 국물도 먹어야 돼. 잣콩 국물. 맛있다.

0: 이게 콩국물이 아주 그득해가지고 그냥 막 입에 막 다 묻네. 아. 잠깐만. 내가 홍수를 계속 먹으려 했더니 그 전에 만두를 맛을 봐야지. 만두. 어우. 요, 어? 야, 요 만두피가. 반죽 기술이 아주 그냥 훌륭하시구만, 우리 사장님이. 요 찍어서 먹어봐야지. 아. 만두피가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냐? 응? 아, 아우, 하나 더 먹어. 진짜 맛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안 좋지? 응? 속이 다 보이는데, 그 정도인데도 얘가 엄청 살져가지고 터진 데가 하나도 없어. 아. 물게장 칼국수가 빨리 자기를 먹으라고. 응? 나 맛있게 끓고 있다고. 계속 어필하고. 아, 어필? 자, 알겠노라. 네, 우리 육 칼국수도 먹겠노라. 육개장 칼국수 한번 먹어봅시다.
1: 이번엔 뜨끈하게 먹어봅시다. 이열치열. 진한 국물에 면발과 고사리가 가득하구나. 이것이 바로 가평 현지인들이 한여름에도 꼭 찾는 육개장 칼국수 대령이요.
0: 국물 좀 먹어볼까? 야, 국물이 여기 맑고 깊어. 응? 근데 칼칼해. 와, 칼칼해. 아우, 맛있다. 야, 먹어봅시다. 아, 내가 육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국물이 칼칼하면서도 맑아가지고 더 무룩하지 않고 너무 좋다. 야, 이거. 아니, 면을 그리고 충분히 잘 뽑으셨대. 가평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이런 맛있는 육개장 칼국수와 잣 콩칼국수와 콩칼국수와 이런 고기만두를. 와, 이 면을 좀 더 먹겠노라. 옷에 튀기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정말 육개장 칼국수 제대로구나. 아니, 고사리가 들어가가지고, 고사리가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깊은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잖아요, 고사리 자체가. 아, 고사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난 고사리를 좋아해요. 고사리가 같이 씹히니까 씹는 맛이 좋구나. 면을 얼마나 잘 칠했는지 퍼지지가 않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어머나, 너 튀면 안 된다. 이야, 이거. 따뜻한 육개장 칼국수, 시원한 콩국수. 콩수 한 젓갈 더 먹어야지. 난 칼칼한 매운맛이 취한 칼국수를 먹고 먹었는데도 고소한 맛이 나네. 나는 콩국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소한데. 자세 고소함이 같이 가미 돼가지고 그냥 고소한 정도가 아니라 고소함이 훨씬 깊어.
1: 고소함과 고소함이 만나 입안에서 잔치를 여는구나. 일일이 아니나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몽룡이와 춘향이가 만나듯 작과 콩이 이리 궁합이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

0: 탱글한 만두는 육주 카드. 아휴, 입안이 이리 행복할까. 우리 임금님 국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육개장 칼국수에 오늘 또 무아지경에 빠지셨네. 아이고, 보는 사람도 군침이 싹 돈다 돌아. 이 한상 너무도 맛있구나. 여름이라도 맛있구나.
1: 아, 역시 사장님. 네. 아까도 뭐 면 뽑는 거 보여주셨지만 네네. 아니 진짜 콩국수도 그렇고 육개장 칼국수도 그렇고 네. 이게 면이 확실히 찰지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면에서 이 찰진 맛이 딱 나니까 네. 다른 것들이 같이 쫙 잘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2: 네,
1: 그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그럼요.
1: 이게 육개장이 제가 육개장 좋아해서 많이 네. 먹으러 다니고 집에서도 많이 해먹는데 가게 비법을 얘기해달라 그럴 수는 네. 없지만 뭐 좀 뭐 대비가 아닌 정도 선에서 좀 예.
2: 저희 육개장은 네. 이제 다른 집과는 좀 다르게 전통적인 방식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일반 뭐 이제 고추기름이나 그런 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우지, 소기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통 육개장을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좋은 재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 아, 재료 아낌없이 좀 수준으로 노력하시고 네. 담그신 거죠?
2: 네.
1: 어머님이
2: 네, 어머니
1: 식당을 확실히 40년 하시니까 김치가 벌써 콩국수랑 너무 잘 어울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오늘 김치만두를 배가 불러서 김치만두 못 먹어본 게 좀 아쉽네요. 김치를 먼저 먹었으면 김치만두 시켰을 텐데. 네? 배 한번 볼래요? 가평은 여기 분들 많이 오시죠?
2: 네, 현지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 네. 저희 감사하죠.
1: 그러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집이라는 건 네.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맛집은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안 아끼시고
2: 네. 네,
1: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나 맛있는 네. 집 이렇게 차려주시고 감사하고
2: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또 우리 가평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맛있는 여름에는 콩국수, 네. 또 평시에는 육개장 칼국수, 맛있는 만두까지 잘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잘 먹었습니다. 네. 네.
0: 임금님, 오늘 또 한상 든든하시옵니까?
1: 얼굴 배부르구나. 잘 먹었다. 가평 자식 참으로 맛이 좋아요. 성산리 어깨 수야. 안 부러져.
3: 내 이름은 미정, 맛 탐정이지.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봉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아무도 나를 흔들어 잃어버리고 나가 주냥조차 나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 싸름을 시티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한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1: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이 들은 햇살 DJ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들려주셨습니다.
1: 예.
0: 이 싸름이라는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었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0: 네.
1: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0: 네.
1: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0: 아.
1: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네.
1: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0: 네.
1: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0: 달거리.
1: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1: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0: 네.
1: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0: 여덟 곡을
1: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0: 오.
1: 준수 씨도
0: 맞아요. 사실 저도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 그죠?
0: 아, 네. 네.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때 네. 사철가를
0: 맞습니다.
1: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0: 맞습니다.
1: 네, 네. 발표가 되었죠.
0: 저도 그때의 그 국립국악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1: 네.
0: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 하게 돼서
1: 예.
0: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강하지 말아라 약간 우리
1: 원래 이건데
0: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0: 잊지 마라 이랬던 곡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후렴 부분이라고 하면 네. 제가 작곡한 부분 이제 앞에 그 후렴으로 가기 위한 도입 부분, 전개 부분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부분도 준수 씨가 부른 버전이 있잖아요.

0: 그거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그때도 이미 바쁜 이 국악계 스타셨는데 녹음실을 몇 번을 왔었어요. 네. 저 기억해요. 네. 와, 그 음악에 대한 좋은 소리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1: 아, 아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나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예. 그런 곡에 있어서 더 잘 부르고 싶은 욕심이 더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뭔가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난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네. 이렇게 또 아지트에서
0: 맞아요.
1: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0: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네. 국악방송 오잖아요.
1: 네네네.
0: 여기는 12층 국악방송 라디오는 11층
1: 네.
0: 근데 녹화하는 날 네. 주차장에 차가 좀 많아요.
1: 네.
0: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언제가 12층 올라가 보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 네. 드디어 야, 김준수의 아직.
1: 근데 이렇게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곡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네.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런 작업들에 이번에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예술 감독을 또 하셨어요.
0: 네.
1: 어찌 보면은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국악과 무언가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0: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죠. 제가 네. 최근에 국악방송 라디오 한 이제 한 3년 진행하면서
1: 네.
0: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왜 내가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대중음악가가 예술감독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
1: 네.
0: 제가 이런 거 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자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바로 즉답은 못 드렸고요.
1: 네,
0: 며칠
1: 네.
0: 고민하다가
1: 네.
0: 그래도 제 기높이로 국악을 쉽게 즐기고
1: 네.
0: 국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1: 네.
0: 그런 예술감독의 모습도 괜찮겠다.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스티벌 잘 마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또 많은 국악인들과 또 다양한 장르에 있으신 분들이 콜라보를 같이 하면서 예. 아마 또 우리의 국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정말로 우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 음악 우리 소리가 가미된 제 노래들 표현할 때 네. 씻은 김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도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양념이 많이 배인. 근데 뭐 3살? 4살?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맵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씻어서 네. 먹이는데 그 맛에 매료되어서 아이들이 어느샌가 나 씻지 마. 그냥 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이 좀 그런 입문용 네. 네, 우리 소리가 가미된 대중가요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또 민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0: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네.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듣다가 좋은 곡들이 있으면 메모해놓고 네.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민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0: 아, 계속해야죠. 꾸준한 좋은 걸.
1: 꾸준한 국악과의

0: 우리 악기들 가지고 네. 그런 뭐 락적인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1: 네.
0: 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1: 네.
0: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계속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에서도 이제 열악 페스티벌에서 최연됐던 음악을 두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0: 네.
1: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0: 제가 최수연 씨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경기민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두 번째 달하고
1: 네.
0: 비나리 한 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때의 소리를 훔쳐오고 싶다. 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최수연 씨의 비나리 소리지만
1: 네.
0: 그 소리를 감싸는 다른 연주나 멜로디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1: 네.
0: 한번 잘 엮어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러 팝 음악 가요 이런 거 듣다가 문득 이제
1: 네.
0: 만약에
1: 네.
0: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팝스타들
1: 네.
0: 뭐 빌리 조엘이나 엘튼 존이나 퀸의 프리디 머큐리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몇 달씩 살게 하면서
1: 네.
0: 우리 소리하고 가미된
1: 네.
0: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1: 네.
0: 어떤 걸 만들까?
1: 어.
0: 그분들이 스케줄 안 되겠지?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네. 그분들인 양.
1: 아.
0: 그래서 팝음악하고 비나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이번 공연하기 전에 곡을 다 완성했는데
1: 네.
0: 한 2주 전? 공연 2주 전에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로스라고
1: 네.
0: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1: 네.
0: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그런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에다가
1: 네.
0: 창부타령이 탁 얹혀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각입니다.
1: 생각.
0: 그렇게 두 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대비난 범연자시 화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공하고 도왕이 생겼구나 황물러 대걸 짓고 대걸 앞에는 육조론

삼삼 산은 산되고 천관 악산화 산이 저 농작금 소고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시가 원하는 금묘 잔디 자기 사방 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리라고 백사가

살이라 원 도중에 이별 살이요 부모 누나가 봉상살 봉상이 보고 상살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새롭게 그려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과 국악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바람을 향해 가는 두 사람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온나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무나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2: 네.
0: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0: 네.
1: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인생이 저는 지금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온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네,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2: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0: 네.
2: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0: 네.
2: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아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1: 네.
0: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뜻이
0: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0: 이렇게 아이고. 저도 약간 성덕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자나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잖아요.
2: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우정화님의 곡과 이런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2: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네. 그 처음

0: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이 콜라보할 곡을 엮어 오셨는데
1: 네.
0: 그거 이제 피아노 가이드로 해가지고 노래 보컬 가이드랑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냥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근데 국악기 편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1: 아, 근데 또이 공연 안에서 또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출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그 곡에
0: 그렇습니다.
1: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0: 네,
1: 좋겠습니다.
2: 이 곡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아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1: 네.
2: 근데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1: 네.
2: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라는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0: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2: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1: 네.
2: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 들어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1: 오.
2: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1: 네.
2: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1: 네.
2: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1: 네.
2: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1: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이 곡의 작업의 기회로 이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 예.
1: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2: 네.
1: 저희 아지트에게 나오셔서
2: 네.
1: 같이 함께 만들었던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2: 아이고.
1: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주자주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또 한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는 얼마 전에 싱글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콕 가로 닫고를 발매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싱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예정입니다.
1: 아, 네. 지혜님은
0: 네, 저는 거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우락에 집중하느라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1: 네.
0: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것
2: 맞아요. 너무
0: 같습니다.
2: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1: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두 분이 만나서
2: 네.
1: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1: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도망가자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숨어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 꽃을 매시업한 그곡 들려드릴 거고요.
1: 네.
2: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그러면은 그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모두 건강하세요.
1: 네, 그럼 선우정아, 최지혜가 함께하는 꽃 도망가자, 그리고 원두 곡을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의 민요를 만드는 이한철 씨와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선우정아, 최지혜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을 만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음악들처럼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던질 더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야, 와우. 좋네요.
1: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잘한다.
2: 아, 너무 좋아요.
0: 자, 유태평양 씨.
3: 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한 표가 그때 모자랐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 표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이 경로 이탈 밴드가 저에게는 MSG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지난 1라운드 때 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평양이와 함께해서 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우리 평양이가 또 끼가 많고 또 저희한테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하면서 저희가 더 완전한 올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5: 정말 피날레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넘어선 이 공연에 축하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정점에 원래는 이제 보컬들이 모든 시선을 잡아가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문세윤인가 싶은 우리 정호 씨가 너무나도

0: 이 천사 날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재롱을 예쁘게 떠시는지 아니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었어요.
1: 얍삽하지도 않는 뚱뚱하신 양반이 새 노릇을 하니까 더 귀여웠어. 오늘 잘 봤고.
2: 일단 편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게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명을 제가 보고 이 원곡이 숲을 좀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바다로 끌어서 내리셨는데 그게 너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미아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진짜
3: 감사합니다.
4: 네.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청새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왜 깊은 물속에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쫙 날아올라서 그 하늘 위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살랑살랑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였어요.
1: 심사가 아니라 그냥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오늘 자 오늘 공연 잘 봤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자 올스타를 받은 범이다 삼각시대 경로이탈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오랜만에 같이
8: 절 뽑아주셔서 오면...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8: 그래.
9: 감사합니다. 그래.
8: 예예. 예. 난 무엇보다도 저희 둘의 공통점이 바로 그 안예은 씨의 그
7: 모자란 표 네, 하나.
8: 근데 그 한 표의 부재를 오늘 안예은 씨가 딱 채워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 즐겁게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무대처럼 즐겁게 함께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유다
10: 삼각지대.
6: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계속됩니다. 16세 천재 국악소녀 정우연.
11: 우연히 기대된다. 어머 느낌이 또 다르다 그쵸.
6: 13세 미녀 신동 신예진.
12: 오, 여기 세다.
13: 정우연, 신예진, 조선판스타를 접수하러 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감입니다.
14: 안녕하세요.

0: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항상 언니들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동생과 함께 합을 맞춰보는 거여서 굉장히 리더십도 생기고 좀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1: 대진이는?
2: 저도 그 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랑은 또 합은 안 맞춰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단 아이돌 노래를 국악처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잘 준비하면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3: 이 둘이 모여 조선 판스타를 접수한다는 흔디 모두는 크게 뜨고 신명나게 돌아보세. 아이씨구
4: 너와 나 같이 그린 너와 나 입을 맞춰 해야지.

0: 이거는 예지리가 조금 유연스럽게 해주면 말은 되거든요.
1: 민유는 키도 없고 음역대가 경소도 다 높다 보니까 언니보다 고음이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한 것 같아요.
2: 우선 예진이는 민요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꺾기를 좀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래를 국악적으로 노래하려다 보면 서로의 개성을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3: 다시 한번 해보자. 점점 분위기에
4: 과연 두 친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국악자매 무대 판 스타트.

0: 예. Yeah. 잘했어.
1: 감사합니다.
2: 방차게 데칼코마니를 부른 국악자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국악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 스타 중
2: 안 돼.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뭐 여러모로 참 본인들도 그렇고 판정단 여러분도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5개나 받아서 감사합니다.
5: 저는 우선 저희가 준비한 무대만큼 열심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굉장히 고맙고 예진이한테 수고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6: 멋있다.
7: 어른이다, 어른.
8: 오늘은 이제 2라운드잖아요. 우리 1라운드 할 때는 두 친구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좀 더 깊은 느낌의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2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서 무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구성을 짜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4: 감사합니다. 네.
9: 우연 양, 예진 양, 오늘 너무 잘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우연 양도 우리 예진 양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좋은 가수,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가시고 국악을 좀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10: 맞아
9: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 뺏기기 싫은 우리 두 인재분들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3: 감사합니다.
0: 수고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이
12: 밝잖아요. 또
11: 밝아. 네.
13: 진짜 자매 같아요.
11: 아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
14: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소리로 싹 가능. 다음은 10대들의 만남입니다. 50대. 국악계 새로운 신화를 쓸 18살 이창준.
13: 오시아사 친구.
0: 국악계 신동 12살 서건우.
5: 엄마의 1등 친구.
15: 엄마의 보디가드.
5: 우리는
15: 자랑스러운
5: 마마보이.
16: 형하고 동생 같아. 이렇게 귀여워.
5: 어떻게 팀명을 마마보이라고 지었어요?
15: 저희가 1라운드 때 다 엄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17: 어전에 입시하여 덤디디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연중일 지르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
15: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의 엄청 팬이신데.
18: 신화 창조시구나.
15: 네네네.
18: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6: 이유진.
18: 유진아 보고 있니? 고맙다 유진아.
16: 엄마. 와.

0: 건우 오빠.
1: 네?
0: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2: 어쨌든 만약에 15개를 모두 못 받으면 네. 한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멋있다. 저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에 임했어요.
3: 혹시 준비하면서 뭐 다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1: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0: 숟가락만 놓으면 형제야?
3: 창준 씨가 더 동생 같아.
4: 아, 제가요?
3: 네, 말하는 게
1: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일단 안 하고 있어.
0: 그렇지,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형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힙합하고 이러는 거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1: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뱃속부에서부터
0: 배웠군요.
1: 들었었거든요.
5: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네.
1: 시청자분들의 귀 그리고 눈도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확 풀게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세요.
6: 이창준 군과 서건우 군이 만난 마마보이 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판 스타트!
7: 얘는 막 춤추고 이럴 것 같은데 왠지.
5: 아닌데? 마이크를, 네, 배경이?
8: 아이,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1: 아우, 더워. 아우, 더워.
8: 어? 토끼나 둥그두는 도리도리 허리나 늘씬 공째는 뾰뚝
1: 날 찾으리가 없건만은 거니
8: 토끼야,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용궁에 가지 않을래?
1: 용궁?
8: 용궁에 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1: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가야지.
8: 가자.

0: 잘한다.
1: 아우 진짜 빨리 빨리 더 빨리 갈 수 없어.
2: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래?
1: 비행기?
0: 거북이 비행기로 가는구나. 야.

0: 귀엽다.
1: 한편의 동화 같았던 마마보이의 무대, 조선 판정단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자, 마마보이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0: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2: 어렵다.
3: 어떻게?
1: 신영희 선생님 아주 그냥 깔깔대고 그냥 손주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4: 이 두 소년들은 기본이 돼 있어 판소리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판소리를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5: 잘해.
4: 그래서 나는 둘이 다 올스타로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누가 그랬을까?
6: 감사합니다.
7: 잘했어, 잘했어.
8: 사실 저는 중점적으로 하나였어요. 다음 무대가 보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잘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에 뭔가가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9: 저는 그런 어떤 상큼발랄 밝은 무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누르게 되었어요.
10: 건우 친구 진짜 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11: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난처해요. 난처해요.
10: 난처해요.
12: 말도 잘하네.
1: 13개의 별을 받은 마마보이 팀 데스매치인 만큼
0: 아 어렵다. 좋아.
1: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창준 도전자가 세 번째 판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별을 누르면 되고요. 건우 군이 기량을 뽐낸 것 같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데스매치의 승자는
13: 제가 아는 건우는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1: 저는 되게 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아가 맞는 것 같아요.
1: 하나 둘 셋. 2판 4판 1대1
11: 한 명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1: 이렇게 해서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성원우 군입니다.
0: 난 괜찮아.
1: 건욱은 왜 그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11: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아 진짜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0: 궁금해요. 창준 씨 지금 어떤 괜찮아요?
1: 아, 네, 네.
0: 울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죠?
1: 아니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막 방송이라서 거짓말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거짓말 치고
1: 지금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그래요.
4: 창준 씨 소리는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4: 그런 데 나가서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지금 기분이죠. 솔직히 좋은데 표정을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5: 그럼 웃어요.
4: 웃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마마보이 이창준 서건우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어요. 나가서 형이랑 같이 햄버거 하나 해.
7: 보다 수고 많았어.
6: 응? 왜 울고 그래?
7: 그럼 너 이제 TV 나가서 막 우는 거 다 나온다. 너 친구들이 그런 거 다 본다.
2: 내가 왜 울었지?
7: 그냥 좀 어?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운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너가 다운라운드 가서 더 아주 찢어버려. 알았어? 알겠지?
2: 나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형 화이팅 하자! 화이팅! We'll be right back.

0: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들이 나올지. 다음 도전팀은요, 조선판 스타 만찢녀 윤예원.
1: 아, 예.
2: 만찢녀. 가리키켜 만찢녀.
3: 가야금 하면서 노래.

0: 어머, 90년대생.
1: 아니, 2000년대생인데?
2: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생 9, 01년생 0, 우리는 90입니다.
3: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4: 근데 지난번 무대에서는 예원 씨가 가야금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했잖아요.
2: 네.
4: 이번에는 그 가야금 없이도 그럼

0: 할수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이번에도 가야금을 준비했는데요. 저번 라운드에서 이봉근 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의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는,
2: 이번에 우리는 올스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3: 그런 점수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4: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라는 곡이랑 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트로트 곡이지만 국악으로 재해석해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구공주 파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2: 오스타 주세요.
3: 윤예원 씨와 김나니 씨, 과연 구공주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판 스타트!

0: 안 찍어다.
1: 아, 공주님들.
2: 윤예원 조치가 엄청 잘한다.
3: 조선 탄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야.
5: 14개. 후 14개야.
3: 자, 구공주 팀은 총 15개의 별 중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 심사위원 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3: 네, 김윤아 씨는요?
6: 본인이 놀랐어요.
7: 네, 제가
6: 기대 안 했어요?
7: 아니요, 기대는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오늘 성공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비가 두 분 태어나기 전에 노래 아니에요?
7: 네, 그렇습니다.
6: 어떻게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7: 아, 새벽비라는 곡이 저희 둘 다 잘 아는 트로트 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을 국악적인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1: 민요를 넣자고 하신 거는 언니의 아이디어고요. 곡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0: 아, 완벽했네.
2: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율동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호흡에 신경 써가지고 다 작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 사실은 예예. 제가 굉장한 몸치라서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춤을 신경 쓰느라 노래를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한번 율동, 댄스가 아닌 율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 사실 이 노래에 춤이 너무 완벽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즐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그냥 그래서 막 이 노래 끝나고 나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박수 다 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맑고 그 아름다웠어요.
4: 뭐 다 비슷한 마음.
3: 선생님이 다
4: 비슷한
3: 마음. 너무.
5: 자, 올스타를 받은 구공주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잘했다.
1: 감사합니다.
8: 무려 만찢여와 그리고 효녀 란청이가 무대한 준비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뽑히는 게
1: 조심하겠습니다.
5: 인정사정 볼 것 없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9: 이분도 엄청 세지세요.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무명 가수

0: 줌마 파워.
1: 줌마 파워.
2: 친정사정.
3: 친정사정. 친정사정.
4: 웃기다.
5: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6: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준 우리는 친정사정 볼 거다. 땅.
5: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7: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결혼을 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네. 호흡도 잘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5: 서로 공감하면서
7: 네. 네. 네.
8: 친정사정 볼 것 없다의 무대 판 스타트.

뭔지 알지? 화음 너무 잘 맞으면 안 들리는 거.

0: 이거 하는 거.
1: 어우, 나 귀가, 귀 멍멍해.
2: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0: 뭐라고 얘기해야 돼?
3: 육아에서 잠시 탈출한 엄마들의 폭발적인 무대. 친정사정 볼 것 없다 팀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야!
3: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4: 기뻐서 웃는 거죠? 기뻐서
5: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글쎄 산옥이랑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산전수전 공진전 둘 다 결혼하면서 많이 겪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 진짜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연장자예요. 이 무대에서 많이 노심초사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대신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6: 친구들아 같이 놀자.
5: 니네 애들 몇 살이야? 전 아홉, 전 아홉 살이야.
0: 10살 아홉 살이야.
6: 아, 난 9살. 11살이야. 나도 시댁에 맡겨놨거든. 너무 프리덤이다. 오늘 너무 같이 놀고 싶고.
5: 아, 예.
3: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거.
5: 그러시구나. 아유, 너무 좋죠.
1: 아니, 근데 김산옥 씨는 너무 즐긴 게 경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예. 너무 신나셔가지고.
3: 그렇죠. 그만큼 무대를 제대로 즐긴 거죠.
5: 중간에 남성남 선배님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출 때 아 저거지. 춤이란 저거지. 돼지라 싱싱하네 돼지라 싱싱하네 하나 나라 밝은 나라 하나 나라 밝은 나라 그러면서 힐을 삐끗할 때 네 그래 이제 하체 힘이 없을 나이지 막 이러면서 이 무대 매너, 표정, 모든 게 너무 완성형의 무대라서 많은 분들이 아가씨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도 이 땅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수영 씨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5: 대한민국 중년들 화이팅!
6: 화이팅!
5: 화이팅!
6: 화이팅!
5: 화이팅!
7: 저희 조선판타 무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각 올스타 받은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진짜 색깔도 많고 매력도 많고 한데 오늘 두 분의 무대는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히 넣고 탄산음 얼려놨다가 녹인 다음에 바로 흔들어가지고 딴 듯한 그런 느낌의 무대였거든요.
8: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두 분 무대 보면서 두 분의 불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 강렬하게 불타는 걸 볼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아, 또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의 호흡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노련미구나. 아주 베테랑들의 무대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9: 좀 쉬었잖아요.
5: 네.
9: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술은 참으면 안 돼요.
5: 아, 네.
9: 그리고 그 좋은 목 가지고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지금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인데 그런데는 매력이 있어요.
5: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3: 지난번 첫 번째 판에서 황홀한 고백을 불렀던 산옥 씨.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제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선 판스타에 나오는 걸 남편분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10: 이제 첫 무대 하고

0: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올스타를 또 받았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선 판스타라는 그 스팟 광고가 이제 인터넷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 본날 정말 지인들한테 다 우리 와이프 이제 곧 판스타에 나온다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 그래. 그래요.

0: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남편 찾아가서 보여주려고요.

0: 장례를 치르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보고 있을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너가 포기하는 길은 아닐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그냥 와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잔혹이가 포기한다면 그냥 나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해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남편이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녹화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아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선가는 보고 있겠구나. 나 떨지 않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신랑이
2: 사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고 끝까지 응원을 한 만큼 남편이 지금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준 산옥 씨가 참 너무 대단하고 예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남편께 한 말씀 하신다면
0: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0: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서 이제 아프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이랑 잘살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1: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살면서 중간에 이제 부모님 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또상 치르고 와서 막 재밌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 너무나 패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열심히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아마도 바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산옥 씨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애가 둘인데 어떡해.
2: 아유, 참.
1: 친정사정 볼것 없다. 김산옥,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이 전쟁에 뛰어든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홍.
1: 아, 세다.

0: 초롱이 제일 잘하잖아.
1: 올스타랑 14개.
2: 아 진짜? 천상소리꾼.
3: 소리의 정석 천상소리꾼 박성우. 와.

0: 죄인인가? 나라 위에 싸운 우리 벌할자 누구인가? 누가 죄인인가? 벌할자 누구인가?
1: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네요.
2: 네, 정철웅님.
3: 저는 박성우님, 박성우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4: 처음에는 너무 예상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누나가 이제 올스타셨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는 예외로 하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딱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3: 거예요. 표정이
4: 좋지
3: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내가 싫은가?
5: 헤비급 끼리의 결승이 아닌가, 예, 결투가 아닌가 그런
6: 그렇죠?
5: 생각이 듭니다.
6: 예. 일단 본인들 소개해 주시죠.

0: 얼씨구.
1: 저희는 춘몽입니다.
2: 아 좋다.
0: 좋다.
3: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냥 춘몽입니다. 지금 조선 판정단 여론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2: 두 분이 굉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4: 예, 끝판왕들. 예. 그러니까
2: 만약에 저희가 모두 별이 안 들어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2: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나요?
4: 그러게 말이야.
2: 제가 목소리 약간 흥분했나요?
4: 그래서 이름을 본인
2: 아니면 오래 듣고 싶은
4: 거라고.
2: 마음이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5: 좀 나중에 싸우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 싸우기로 하셨나요?
6: 그럼 정철홍 씨가 박성호 씨를 먼저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7: 아니요.
6: 라이벌이라. 예예. 예.
7: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판에서 춘영희 선생님께서 색깔이 뚜렷하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

0: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색깔도 보셨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을 남자 소리꾼과 함께 더 크게 폭발적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 소리꾼을 또 박성우 씨를 제가 탁 선택을 했습니다.
1: 박성우 씨는 14개네.
2: 박성우 씨는 14개.
3: 지난번에 14개인데 거의 울키리였죠.
4: 판소리 신도 맞아요?
5: 네.
4: 테너가 아니라?
5: 네. 판소리.
6: 판소리. 판소리도 되게 잘.
4: 성악하시는 분 같아. 네.
6: 도대체 무슨 곡 부르는 거야?
7: 가슴앓이라는 곡인데요. 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찢었다 찢었어.
1: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춘몽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0: 배틀한 말이냐.
1: 천몽팀은 천몽팀은 천몽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2: 자, 감사합니다.
3: 아니 진짜
4: 아니 아까 그 김동완 씨가 헤비급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는 잽이었고 바로 훅으로 그냥 들어오시네. 와, 대단합니다.
5: 그 박미선 씨가 아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눈물 흘리는데
6: 사실 이 노래가 가수 말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5: 그렇죠.
6: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렇죠. 듀엣곡이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제목대로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순간 힘이 쫙 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 소리구나.
7: 이 가슴앓이 노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죠. 사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역시 두 분이 최강의 그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마어마 약간 저기 뭐야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른 노래가 흥타령인데 선생님 흥타령인데 흥이 안 나고 한이 느껴지는데 이게 잘못된
8: 건가요? 원래 한타령이에요. 한타령.
7: 한타령이에요? 한타령이죠.
9: 옛날 이제 선조들께서 참 재밌는 게 한을 한. 흥으로서 승화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중적으로 해서 이제 흥타령이라고.
8: 그래서 네, 원래 한타령이에요.
10: 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그 습관적인 판소리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라는 노래는 그대로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고 우리 저기 박성호 씨 20년 네. 하셨어요?
11: 네.
10: 아, 그런데 저도... 굉장히 좋네요.
11: 아, 네.
10: 그리고 이쪽 분은
5: 아, 지금 다양한... 그 말씀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
10: 그렇죠.
5: 아, 그래요?
10: 사실은 야. 우리 소리계의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7살부터 90살 되실 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5: 아, 그렇죠.
10: 우리 신영희 선배님도 오래 되셨지만 20년은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5: 그래요?
7: 그냥 애기예요?
10: 우연히 이제 걸음마입니다.
7: 20년이 애기입니까 선생님?
10: 걸음마도
8: 애기.
5: 아주 그냥 두 분이 걸음마 아장아장 하면서
10: 네,
5: 아주
10: 맞아요.
5: 잘 맞췄네요.
12: 저번에 박성호님 별을 안 드려서 역적이 한번 됐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저는 마칭 리듬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가 끓는 느낌이 좀 들었으며 화음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쏟아내듯이 부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5: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춘몽 정초롱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3: 남자가 참 잘하네요. 남자가 참 잘해요.
14: 네.
13: 소리가 너무 좋아요.
11: 노래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떨리고 판소리 대회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5: 신납니다. 개운합니다.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정말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16: 이것도 센데.
5: 명품 복근 원톱 핫스타. 원톱 핫스타 조주환.
17: 나의 광대.

비주얼 원톱 국악 걸그룹 퀸! 야호!

0: 여왕의 남자가 된 우리 조주환 씨 어떻게 또 이렇게 팀이 같이 됐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쪽이 간택을 당하신 건가요?
2: 아, 저희가 받았습니다.
3: 예, 제가 간택을 했습니다.
4: 아니 그럼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3: 이유라기보다는 눈이 맞았어요. 거기 우리 보컬 가을 씨랑 같이 그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어? 너도? 너도 약간 예.
5: 우선 럭스타 아닌데.
6: 예, 첫 판에 섹시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둘째 판은 극강의 섹시한 무대를 한번. 예, 남자 혼자서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여성 팀을 골랐습니다.
7: 하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6: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도 생각한 팀이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네.
3: 네, 저희는 2PM의 우리 집을 네, 선곡했습니다.
2: 우리 집.
3: 우리 집으로 가자.

0: 원. 어쨌든 저희가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
1: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0: 맞아요.
2: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이 결합치면 30개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3: 같이
1: 네, 저희는 꼭 같이
2: 올라가고자
1: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우리 판으로
0: 가자.
2: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0: 지금 뭐라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거야?
5: 난이가 화가 났네.
6: 요새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근데 이 작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런
6: 거예요.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7: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6: 아, 이런 프로가 계속해야.
7: 아까 내 얘기 했지만.
4: 여왕의 남자, 과연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무대. 판 스타트!

뭐야 뭐야 뭐야

0: 공연 보는 것 같아, 공연.
1: 야, 뭐야. 와, 아우.
2: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0: 아, 근데 오늘 저 오픈을 안 했네요.
3: 댄스의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으세요.
1: 받으시오. 어.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3: 맞나? 플리즈.
4: 플리즈.
5: 들어가요.
2: 어떻게 된 거야?
0: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서류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이런 시원한 새벽에 한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자저분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어지. 신봉사거비들 겁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섰던 자리에 법

우후!

이르구나. 헤라 인연,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 버려라.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0: 말이냐. 하직을 하고
1: 안 좋지. 헐.
0: 황성길어.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졌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꾸며준 노유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시죠.

피가 지

어그러가 창년호월

0: 전부다.
1: 하.
0: 넘요도 섭신 운이 폭게 보다 울고 하는 힘도 없인지 백일은 어디 가고 음운이 자옥하여 정산도 찡근한 듯

0: 이울 고자 빛을 잃고
1: 좋지.

0: 하지.
1: 춘전에한 다정하여 아. 백번 죄송하던 중에 뿐돌아 적게 꼬리 아.

0: 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한 노유정 친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1: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 네.
1: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0: 그래요.
1: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소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장원의 이름이 불린 순간 할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예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2: 네.
0: 수상하고 나서 축하 전화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1: 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0: 그래요. 유정 친구 주변에 좀 든든하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1: 네.
2: 예. 유정 친구 대회 때마다 징크스는 없어요?
1: 대회 일주일 전쯤이면 네. 코감기가 오거나 비염에 걸려요.
0: 아, 그래요?
2: 아, 어떡해.
1: 그래서 따뜻한 물도 먹으면서 빨리 나으려고 열심히 목 관리하고 있어요.
0: 관리하고. 지금 괜찮아요?
1: 네.
2: 이런 것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 더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를 마치고 나면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있나요?
1: 대회 끝나면 엄마랑 아빠랑 꼭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2: 아, 인형 뽑기.
0: 아, 인형 뽑기.
1: 인형 뽑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자주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0: 어떻게 잘 뽑아요?
1: 잘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뽑혀요.
0: 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갔었다면서요?
1: 네.
0: 그때 어땠어요?
1: 그때 엄청 많이 뽑아서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2: 세상에.
0: 진짜 장원이네.
2: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무대 밖에서는 정말 귀여운 초등학생인데 네. 무대에서는 또 정말 다르게 멋진 소리꾼입니다.
0: 맞아요.
2: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까요?
1: 지역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때 노래가 끝나고 물을 마시려다가
0: 네.
1: 물병 밑에 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셨다가 순식간에 돈이 다 날아가버려서
0: 아 진짜?
1: 저도 모르게 돈을 따라 움직였는데 지나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2: 아 돈을 막 잡으려고?
1: 네.
0: 잡아야지. 아 이거 용돈을 왜 물병 밑에다 지폐를?
1: 네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0: 바람 불어서 행사장이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0: 네.
1: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2: 야
0: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관악 부문의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이하연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이 전국 최고의 꿈나무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당당히 금상 최고상을 받았는데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으로 계속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예. 금상 발표 순간

0: 예.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1: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2: 그러니까
1: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0: 네.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2: 바로?
1: 네. 나 자신한테?
2: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말이에요?
0: 네.
2: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0: 네.
2: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0: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2: 아 여기 유명하죠.
0: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2: 예.
0: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1: 신기하죠.
2: 소리가 달라요.
0: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지.
1: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1: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0: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1: 동이.
2: 동이 M본부.
0: 네.
2: 한효주. 그렇죠?
0: 네.
2: 유명하죠. 이병훈 감독님이 만든
1: 예전
2: 드라마.
1: 드라마인데. 네.
2: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1: 줄줄줄줄 그냥.
2: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0: 네. 네.
2: 근데 동이 왜요?
0: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2: 아.
0: 그래서 해금 소리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반가워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2: 예.
0: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2: 그래요.
0: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2: 맞아요.
1: 신기해하면서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2: 예.
1: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2: 네.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0: 네.
1: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2: 네. 뭐
1: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0: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스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를 거쳐 안무가 그리고 예술 최고의 예술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첫 단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실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려한 발디딤에 빠질 줄 준비 되셨나요? 저 신현우의 멋진 태평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0: 네, 신현우 친구의 태평무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1: 대상 수상자 나온 춤사위가 아주 돋보였던 무대였는데요. 현우 친구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서 최고의 예술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멋진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자, 다음 무대는 절제된 선율과 품격 있는 소리가 돋보이는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1: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2: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2: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2: 팬티.
0: 진짜예요?
2: 네.
0: 왜요?
2: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0: 네.
2: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대회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수아가 잘한 거죠. 뭘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빨간 속옷을 대회 때마다 저희가 이걸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1: 그래도 어떻게든 딸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0: 그럼요.
1: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네네네네.
1: 오늘 또 수아 친구가 정말 맑고 깊은 정가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성격이 평소에 되게 급한 편이에요.
0: 네.
2: 학교 갈 때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은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이 해야 하는데 늦을까 봐 넘어지다가 무릎이 다 까진
0: 적 그래.
2: 근데 정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0: 와,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가 정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1: 그러게요.
0: 정다은 씨도 정가 좀 해요. 제발 좀.
1: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거든요.
0: 맨날 넘어져요.
1: 다 까지고 정가 좀 배워야겠어요.
0: 그러니까 아무튼 정가가 참 이게 성격이 급한데 호흡 연습 같은 거는 성격이 급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2: 제가 정가를 부를 때 되게 숨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휴지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1: 휴지로 연습하는 법이요?
2: 네.
1: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휴지를 세겹 휴지를 세 개로 나눠서
0: 세 개로 나눠요?
2: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0: 예.
2: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0: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오, 진짜로 휴지가 여기 지금 부는 기본 바람 외에는 안 흔들려요.
1: 거의 안 흔들리네요.
0: 야, 기술이네.
1: 이 어려운 걸 멋지게 해내는 수아 친구, 앞으로도 맑고 깊은 소리로 이 정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가야금 병창.

0: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 수상자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제24회 구례 중국 가요금 경연대회에서 중동부 대상을 받은 오일입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마치 휘몰이 장난처럼 마구마구 뛰었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오일하면 국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연주자. 그래서 늘 처음처럼 투심 잃지 않고 도전하는 가요금 명창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의 아름다운 가요금 명창 많이 기대해주세요.
2: 그때야 신봉사 심황후의 영을 듣고 거주 성명을 아래 낸 뒤 처자가 있는다.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서

대정 성보족 턴업 몽은 사화주 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 중업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 여기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2026 장원들 모여라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아.

앉아 구견성 하다 보고 황황 노루를 나가니 황학 일곱 불부반 대군 전제 공노유라 본능을 지내어 초사촌 들어가 공수창가 도리개라 땅매화를 두 자무연의 팔렁 떨어지고 예수를 지내어 종남산을 넘어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하

생겼구나. 운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의하야 만난 새 지금 탱이라 청상도는 하면

선봉황의 죽실 얼물 고동 속으로 넘.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2: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3: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2: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3: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2: 네.
3: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0: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흰허우거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오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 나타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짐승!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건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3: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3: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사랑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포찌몰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정.

일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 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3: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3: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2: 덥소.

0: 돈이 맞고서
1: 다을치
0: 배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4: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1: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 자 볼륨

0: 공원 송이 송이 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1: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옳지 어찌 보면 곡가까와 어찌 보면 곡가까

0: 그때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심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아니장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살면은 뼛대현사나 짧은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자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 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오며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 씨를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2: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지트의 온 소감을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바라지에서 소리를 맡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의 강민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6: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윤입니다.
0: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절을 올려요.
2: 아이고,
0: 뭐냐. 아,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7: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7: 아,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1: 맞아요. 작창의 신.
0: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승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바라지가 돋보일 수 있게 그 음악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자문을 또 주시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네.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네.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2015년도에 그 세계 월드 뮤직 축제인 네. 그 워맥스라는 네. 그 축제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네.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무대를 또 장식을 하고 네. 그리고 2집 때는 또 저희가 바라지가 잘 하는 것이 이제 네. 전통 음악을 가지고 네. 굉장히 바라지스럽게 그런 색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네. 저희가 전통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라지의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음악의 조금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네,
6: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음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네, 바라지는 네.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일곱 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울뻔했어요. 살짝 진짜 울뻔했어요. 진짜로.
7: 우리 형님이 말 잘하네.
6: 그럼 울었어야지.
5: 울려고 했는데 울면은 그게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
1: 그 그래서. 이거의 비하인드가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오영빈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잘 들었어요. 네. 밖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들 밖에서 네. 덜덜덜덜 떨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7: 그래갖고
5: 그래서 좋았다.
0: 아 이게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네. 지금 막내로 있는데
4: 네, 막내예요.
0: 어떠셔요 지금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4: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그 뿌듯하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동화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7: 험난해요.
0: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7: 험난하죠.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4: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버티고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0: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6: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고 하셨지만 부친께서 네.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네. 문화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다들 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연주도 하지만 또 이런 연희극으로 그러니까 전통 창극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연희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0: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돈의 신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그 돈의 신이 네. 그 그리스 희극에 보면 네. 부의 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저희가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과 작사 이렇게 다 맡겨서 각본을 맡기고 했던 게 요즘 그 가난과 부의 네. 그런 좀 다소 무겁지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난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 반면에 네. 또 부자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바라지가 좀 재창극으로 만들어서 재창작에서 좀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부자 가난과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지스럽게 약간의 해악과 웃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바라지의 활동 정말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다음 곡으로 돈의 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3: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추척을 하고 그거를 탕진하면서 네. 인생의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그런 걸 웃음 삼아 마지막 장면으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마지막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 씬의 한 장면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신 함께 만나보시죠.
3: 아이고, 아이고 대출아,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4: 우와, 살아났어?
3: 오메, 박 대출이 또 살아났네.
5: 못 가지. 아 이대로는 못 가지. 응? 아 억울해서 못 가지. 어떻게든 응? 부자로 한번 살다 죽을 판이요.
3: 아야, 그런데 너 아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5: 아이 그런 것도 같고.
3: 응?
5: 아이 긴 꿈을 꾼 것만 같아.
3: 아이 긴 꿈은 긴 꿈인데 뭔가 왕창 받았다가 몽창 뺏긴 느낌 아니여?
4: 그러니까.
5: 아이 그란디.
3: 응.
5: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3: 아, 이게 저 너 이제
6: 계산 가게.

0: 형님은 아침부터 다시내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1: 탄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2: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분에?
1: 내가 돈 땜시 갔겠냐?
2: 그럼
1: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궐하고 난께 아니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예. 예.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3: 그럼요.
1: 아니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니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니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4: 아따 그라지에.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이 마음이 없겠어.
5: 돈이 없지 돈이 없어.
2: 그럼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5: 그래봐.
1: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리 너랑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쟁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숴.
2: 아, 아 예, 알겠습니다.
1: 옳지.
4: 인자본께는 우리 만수씨가 바로 돈의 신 돈신이었네.
5: 아이 그래. 아이

0: 아야 야들아.
1: 예.
0: 아이오 우리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라고 우리 축원이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자. 대추나 나온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운한디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형

주소를 내가 허이보며 천전반측

썩은 물도 힘매고 화사가 그르그려 볼까 이와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구물령 단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오구임 생각

한 조군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현캐려나 내가 만일에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1: 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0: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1: 제가 이렇게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게스트를 모시면서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역할이 사실 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공부하고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0: 아유 감사드려요. 그런데 네. 너무나 왜 그 찰떡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요? 이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준수 씨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1: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0: 그렇죠.
1: 네, 그러한 와.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1: 네.
0: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1: 네.
0: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아 국악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1: 네.
0: 이런 춤을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1: 네.
0: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주변에 뭐 파핀현주 씨 같은
1: 네.
0: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네.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1: 네.
0: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1: 네.
0: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시에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1: 네.
0: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 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1: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사실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중심, 내 뿌리는 잃지 말자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아마 찾아가서 그런 많은 조언을 또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언가에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는 박예리 선생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0: 박예리 고민 상담소
1: 맞아요.
0: 하나 네, 열어보겠습니다.
1: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0: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1: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1: 네.
0: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0: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네.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네.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1: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1: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0: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라는 네.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네.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네. 알아가면서 네.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내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고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네.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라는 네.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네. 월하정인이라는 네.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네.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 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0: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1: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박예리 명창의 월하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납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두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1: 네.
0: 네. 와, 자세 올바르고 말이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대단한 묘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국악계의 기둥, 국악계의 대들보, 남상일 8단입니다.
1: 와.
0: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의 바르니까 인사 많이 한다 해서 예,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벌써 대들보다운 단단함이 보이지요?
1: 아,
0: 이 말하기가 무섭기에 목이 참 힘이 들어가네요. 네. 1978년생입니다. 전북 전주.
1: 오.
0: 아, 출생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1: 오.
0: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 와, 네.
0: 그리고 이제 박사도 거의 다 됐는데
1: 네, 네.
0: 스케줄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0: 예, 예.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1: 네.
0: 어쨌든 이 배운 국악이 네, 제대로 배운.
1: 네.
0: 이 포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이원아 씨.
1: 네.
0: 네? 1900이 아니고 2000년으로 넘어갔네요. 2018년.
1: 네. 네.
0: 10년은 아직 안 됐지요.
1: 네.
0: 결혼해서 슬아의 딸 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1: 오.
0: 결혼 이후 독특하지요. 은행에 다녀서 돈도 잘 세고 똑똑하다.
1: 진짜로요? 진짜?
0: 아니 그럼 계숙이랑 살지 이게.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정확해요. 걔는 뭐 순식간에. 너무 이뻐서 결혼한다. 얼마나 듣기 좋아.
1: 맞아요. 네?
0: 그만큼
1: 네.
0: 예, 이 남팔단은 네. 재미도 있고
1: 네.
0: 실력이 출중한 건 뭐 기본이고
1: 네.
0: 또 유머도 있는 기풍의 네. 소유자입니다.
1: 네. 또 4살 때부터 노래를 네. 시작했고요.
0: 신동 맞네.
1: 와,
0: 4살
1: 진짜,
0: 때 그쵸? 어떻게 네. 노래를 하지?
1: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또 10살 때인 1988년
0: 와.
1: 제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장원.
0: 장원!
1: 네.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0: 예.
1: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네, 2013년 전통예술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끝이 없겠네요. 네. 상 받은
1: 무엇보다 거 이제 네. 국악의 대중화에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0: 네.
1: 이에 맞서는 분은 개그계의 허당, 허무개그의 창시자 손원수 7단인데요.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곳 주민이에요?
1: 네.
0: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승부의 세계는 양보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0: 이 손원수 7단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이 1980년생 서울 출신인데 2023년 10월에 말이죠.
1: 네.
0: 경기 관광공사 과장님과

0: 했습니다. 아~ 네? 공무원이. 네. 네. 네. 하트를 갑자기 아~ 뜬금없이 누구고 과장님한테 부인한테. 네. 슬하에 아유 이뻐라.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하송이가 있습니다. 하송이. 늦게 네, 네. 간 것 치고는 이세는 재빨리. 아, 네. 네. 빨리빨리. 네. 애국자지요. 네. 2000년도 그 MBC에서 허무 개그 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코너. 그때가 알까깁니다. 목당시. 네, 네, 네, 네. 네. 대박이 났었습니다.
1: 와, 맞아요.
0: 그 허무한 개그. 네, 네. 또 어디 가니? 어디 가? 그래, 잘 가. 그래. 하여튼 네. 허무한 개그.
1: 네, 인기 많았죠.
0: 짜부짜부 네. 건데 빵빵 터졌습니다. 네, 당시 인기의 척도를 광고 제의로 그쵸. 평가했잖아요. 네, 네. 보통 광고 출연 제의만 약 100여 편. 네.
1: 와, 진짜요?
0: 하지만 100여 편 중에 네. 이 찍은 광고는 떨렁 하나.
1: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0: 당시 네. 탑 배우 광고 모델료가 1억 2천 정도 시세가. 네, 네, 네. 그런데 지가 뭐라고 1억 5천을 불렀대. 아. 네? 건방이 하늘을 찔렀지.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네.
1: 네.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상으로는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야, 수상했습니다.
0: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드라마 출연도 참 많이 한. 그러니까 개그맨과 탤런트, 네. 개탈맨.
1: 개탈맨.
0: 네, 개탈맨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지요. 네. 2003년 야인시대, 오. 2004년 단팥빵, 네. 2005년 서동요, 오. 2013년 구암허준. 사극이에요, 그건. 네. 네. 서동요, 뭐, 그 다음에 2010년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 통키가 살아있어요! 네. 2010년 소시민! 네. 본진이 감독! 주연 동시에 되는데 난 이 제목 다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야, 또 왜? 내용이 뭐야? 관객수 굳이 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냐? 네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여력을 넓힌다는 거예요. 열정, 네. 영화에 대한 열정. 아직도 진행형이고
1: 그게 중요하죠.
0: 높이 삽니다.
1: 네네, 맞아요. 특히 손원수 칠단은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 손원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특유의 부침성과 자상함으로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로 통했습니다.
0: 아, 어르신들한테 폭발적이에요. 그게 코너가 네. 어떻게 보면 코너인데 네. 일꾼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야, 그거 맥가이브야. 뚝딱뚝딱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저렇게 솜씨 있으면 내가 직원 한으로 채용하겠다, 스카우트 하겠다. 네. 네? 그만큼 이 성실하고 최선다하는 스타일입니다.
1: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인사 후에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와, 이제 그만. 네. 네, 그렇죠. 진검승이고. 아~ 그렇죠. 매너 좋게 하자. 네. 네. 2호 사춘이지만. 네. 네. 국악계 대표와 네. 우리 또 코미디계 대표. 네. 네. 자, 포석을 해주시죠. 8알씩입니다.
1: 네, 8알. 예.
0: 뭐 포석은 자유자재로. 네. 네. 중앙만 안 넘으면 됩니다. 네. 뭐 그건 뭐 자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손원수 7단부터 먼저 선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풀죠. 아,
1: 네. 선생님 저거 욕 아니죠?
0: 네. 욕 아니죠. 이제 손가락을 풀고. 긴장하면 구도.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네, 그런 정도는 그렇죠. 첫 수가 중요한데 말이죠. 네,
1: 과연?
0: 과연? 떡이 됐네요.
1: 자세에 비해 약하게 나왔네요.
0: 첫 수, 이제 첫 수는 사실 긴장이 됩니다.
1: 네네네. 네.
0: 과연? 네? 남상일부터.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너갈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근데 위험했어요. 꽤 위험했어요.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선마당이에요.
1: 네. 네.
0: 손원수 7단. 어르신들의 사랑을 하물며 얻고 있는 손원수 7단. 어디 네. 나의 진지에 쳐들어와. 네, 근데 자세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1: 살짝 톡.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네. 네. 이게 초반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는 그렇습니다. 네. 남상일 8단. 네? 자세 보세요. 자세 봐서는 1타 2득 3득 우르르. 맞아.

0: 와.
1: 어느 수를 노렸나 싶었는데 눈 깜짝할세. 와. 역시 자세. 네. 모든 스포츠 이제 알 거기도 스포츠로 네. 친다면 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0: 네, 맞아요.
1: 폼이라고 그랬죠.
0: 네.
1: 폼이 좀
0: 자세.
1: 자세. 자, 저 보세요. 여유 있는 자세. 오. 그게 이제 기선제압입니다. 네,
0: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1: 네. 자. 과연 네. 그거로 나는 못할까? 아,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직 예, 자책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네네. 아직 크게 지는 거 아닙니다.
0: 맞아요.
1: 한 점 차입니다. 네.
0: 금방
1: 한 점
0: 따라잡죠.
1: 네, 금방 한 순간입니다.
0: 네.
1: 알까기 한 순간이에요. 저 와! 저게 뭐 기껏 칭찬했더니 네. 제 정신인가요? 남성이 봤던 실망스럽네요. 네.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자세 좋고, 네, 매너 좋다 그랬더니, 네, 손원소, 네, 7단은 힘만 드리고 통점이 됐어요.
0: 네.
1: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잘하면 1타 2득도 되고,
0: 아이고. 위험했어요.
1: 죽지 않게 천만 다행입니다.
0: 와.
1: 네. 네, 그래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좋아요. 네. 엄지 타법
0: 맞아요.
1: 자세를 네, 자리를 왜 옮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요.
0: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1: 네, 부끄럽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그 정도.
0: 네.
1: 아, 네, 알레 소리가 나요. 네. 저거 무례하다는데 저런 자세는
0: 이건...
1: 우리가 이제 자제하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승부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 와! 그래 치열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요 이게 타법입니다
0: 네.
1: 미칠 거 없다 네
0: 똑같아요
1: 너 하나 나 하나 네 그래요
0: 무슨
1: 그 작전도 괜찮습니다 네, 이 동수상응이라고 말이죠
0: 네?
1: 바둑도로 참 알까기도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네. 상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0: 네.
1: 저런 식으로 해. 본인이 왔으니까 쳐야 네, 저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원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별거리 반쪽입니다. 네.
0: 너무 저 자리.
1: 네, 근데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저러고 있지요? 네.
0: 본인의 자리 있냐.
1: 네.
0: 네.
1: 이왕 자리까지 바꿨는데 한 건 해야지요. 네, 한 건 해야 됩니다. 네, 남상 1팔단. 예, 그래도 네. 신중하게 그래도 죽질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별 수도 안 보여주면서
0: 네.
1: 예,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두 네. 선수입니다. 이제 예, 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좋습니다.
0: 유리해요.
1: 네. 아, 그런 정도?
0: 아, 네. 또 논계 타법.
1: 네. 네. 손해는 안 보겠다.
0: 네. 이웃 주민이라 그런지 사이좋게 지금 계속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정확했네요. 아, 그러나 한 2%가 부족했어요.
0: 아, 네. 네. 아쉬워요.
1: 자, 돌아, 어딜 침범해? 그 얄밉지요.
0: 네,
1: 특공대를? 과연 처치 가능할까요? 꽤 나왔어요.
0: 너무 긴장했나 봐요.
1: 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0: 네.
1: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네. 선수 집단인데 시원한 게 하나
0: 네.
1: 본보기가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0: 네.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0: 네,
1: 네 그거 좋습니다.
0: 네. 네.
1: 아 그거로 네. 네
0: 살짝
1: 네 너무 밀면 안 되고.
0: 정말 너무 안 밀었네.
1: 너무 안 밀었네요. 네. 그러면 그거 그래. 과연 와! 1타 2득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불리에서 와! 한 방에 두 알을. 드디어 나왔어요.
0: 오늘의 알입니다.
1: 네. 오늘의 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 역시 아름답지요.
0: 와, 멋있어요.
1: 네. 이게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프로는 이 한 수가 나옵니다.
0: 네.

0: 그동안 몸살이고 몸살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나왔네. 그렇다면 너만 있냐? 나 남상일이야. 나 팔단이야. 어딜 까불고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일 팔단.
1: 반반하네.
0: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 이미 알은 떠났고 떨렁 부활. 아,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모르죠, 네.
0: 네, 알까기는 끝날 때까지 네, 끝난 맞아요. 게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2: 네,
0: 네?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네.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 책임에 몰아가자.
2: 네.
0: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깠어요.
2: 아, 맞아요.
0: 네, 남상일 팔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2: 아니, 조금 네. 더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2: 아!
0: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와, 안타깝습니다.
2: 위험해요.
0: 왜 하필?
2: 아...
0: 저거는 농계타법도 가능하지요.
2: 그쵸.
0: 그래도 2대1이니까 말이죠.
2: 네?
0: 과연? 네, 그렇습니다.
2: 아, 농계,
0: 그게 네.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을 이기나 일곱 점을 이기나 승패.
2: 네.
0: 점수차는 상관없어요.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2: 네, 아직 몰라요.
0: 일단 그러나
2: 네.
0: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2: 네, 맞아요.
0: 모릅니다.
2: 진짜 끝까지
0: 그렇습니다.
2: 봐야
0: 끝까지.
2: 됩니다.
0: 와, 아, 어, 잘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2: 맞아요.
0: 없지요.
2: 안전하게.
0: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2: 네.
0: 어, 네가 해봐라.
2: 네.
0: 이거 실 손님의 꽥 줄. 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2: 과연.
0: 아, 자리를 조금만 옮겨서. 네.
2: 네.
0: 어, 완전히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두 어, 프로 기사입니다. 어, 옮겨도 나 아, 좋나요? 나오라고요? 아! 저럴 바에는 뭐하러 옮겼는지.
2: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0: 늘 옮길 때마다 신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2: 와.
0: 끝났습니다. 네, 그루숨을 짓고 있는 손호수 7단 황일 자실 남상일 8단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손호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네. 남상일 8단과 손원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2: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0: 네.
2: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곡을 발표.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2: 꽃가마.
0: 아, 그게 어떻게 된 네. 거지?
2: 꽃가마.
0: 꽃가마, 이러네. 꽃가마, 한번, 어느 수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3: 꽃가마, 타고!
0: 네, 거기까지. 네, 네. 하여튼, 좋은 발음으로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네. 어,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2: 네.
0: 자, 2차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네.
0: 역시 흑이, 흑선, 손원수 네. 7단.
2: 네.
0: 여기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2: 네.
0: 네. 그래도 이웃 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2: 아,
0: 네,
2: 아,
0: 네. 욕심을 안 부리네요.
2: 네, 아주 조심스럽게
0: 네, 침, 네. 침착하게
2: 네.
0: 어,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네.
0: 네. 어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2: 아,
0: 아 오늘 안 돼요. 떡이 아, 네. 됐습니다. 제가 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해요. 아.
2: 아.
0: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2: 아,
0: 어,
2: 아니, 오늘...
0: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2: 근데
0: 네. 그냥 건식입니다.
2: 아, 네. 남상일 8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0: 뭐 저도 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네. 그래도 연습할 때는 노래로, 판소리로 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2: 아, 네, 그거 맞죠, 맞죠.
0: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2: 네.
0: 어려워요.
2: 네,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
2: 네.
0: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2: 네.
0: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2: 네, 남상일 8단 서로? 차례죠?
0: 네. 네. 아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일 8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 8단이 이겨서 네.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런 거 시켜. 웃었어! 충풍남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었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2: 몇 개가 떨어진 거죠?
0: 네. 2등.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이에서 남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맞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대고 말이죠.
2: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0: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이 8단.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2: 네?
0: 자, 우와!
2: 1탄!
0: 2도, 네. 네, 맞죠. 네. 1점 차이입니다만 본인이 알고 있으겠습니다만은
2: 와
0: 대단들 합니다.
2: 화끈합니다.
0: 너만 아니야 나의 일을 여길 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이죠 네. 알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네.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 일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2: 아 정말요?
0: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네.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0: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도 태국까지 데려가서 사회와 축가해 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네. 물론 이제 거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2: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이렇게
0: 예,
2: 가는 거니까.
0: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대친 김에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 정도는 허용됩니다.
2: 네.
0: 이제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8단. 네. 지금 갈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원수 출단입니다. 네. 네. 지금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손원수
2: 네,
0: 출단.
2: 네, 지금.
0: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너무... 예, 그 엄지타법 약간 미는 듯한 예, 썰매타법이라고 그러는데
2: 네, 약간, 썰매타법이에요.
0: 네, 썰매타법 이렇게 와 그 좋아요.
2: 네.
0: 자 반격이나 썰매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2: 네.
0: 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개타법 좋습니다.
2: 맞아요.
0: 예, 사석작전이죠. 사석작전.
2: 네. 왜?
0: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2: 아, 지금 너무 여유가.
0: 횟수가 아니고.
2: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0: 네, 사석작전으로 가라.
2: 네.
0: 네. 같이 희생을 한.
2: 내 사석을 뽑았고.
0: 그러니까. 예, 이. 네.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2: 네.
0: 네. 손원수 7단. 약간 여기서 끝나나요?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우와! 우와! 끝내네요! 와!
2: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우와! 우와! 끝내네요! 와! 아유야!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십시오. 남상일. 차다 남상일.
2: 네.
0: 8단. 네?
2: 우와!
0: 남상일 8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2: 네.
0: 네, 무승부입니다. 자, 포석은 끝난 상태. 네.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결승전입니다.
2: 정말 신중해야
0: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2: 네.
0: 자,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 수를 향해서 아, 그렇습니다만은 네. 남상일 팔단도 애매해요. 좀 애매한 수. 네. 좀 공격을 하자니

0: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사이에 네. 끼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팔단이 자라는 그렇습니다. 네. 내갈 길로.
0: 네.
1: 네. 마이웨이.
0: 아, 정말 내가
1: 잘못 갔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하나의 꾀고로 네.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않습니까?
0: 어, 이러면
1: 저거 맞아. 손호수 칠단이 성공을 하면은 천만다행입니다. 자,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아래로 넘어왔습니다.
0: 위험해요.
1: 이야, 위험했어요. 위험. 저만 네.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한정문 어찌 될 것이냐? 한정의 운명은 여기 다 좋아요.
0: 네.
1: 사석 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 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하나를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를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어.
0: 와.
1: 자, 그러면, 역시, 피말리는 결승전, 각본 없는 드라마. 나는 참, 손원수 칠담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저거로 차라리, 네? 사석 직전을 써야 되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0: 이렇게 되면
1: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0: 살짝
1: 저, 와! 성공했습니다! 와! 남상일 역전승! 각본 없는 드라마! 남상일 8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일 8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자, 예, 큰 네, 저라고 네, 네,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2: 지화자.
1: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남상의 팔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1: 아유, 네. 이제 사인입니다. 네.
0: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1: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기회는 근데
2: 나중에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 계속 아유 약간 식경질적으로 하지 마. 성의 있게 예, 이름.
2: 예.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인 너무 이쁘다.
0: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드리고.
0: 예. 네. 네, 네, 네.
2: 야, 영광이다.
1: 아, 재밌었어. 야, 극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세상이 됐죠. 과거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점차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둘 실현될 수 있었는지 명상을 통해 배워보고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의지를 불태우면 곧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건 우리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때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혁신적인 발전을 누군가의 의지를 갖고 실현했듯이 우리의 목표와 꿈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결국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등을 들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입니다. 아난타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파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

식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 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잡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늘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에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던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 위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제주민요 너영나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너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라는 뜻인데요. 이 제목이 주는 의미처럼 친근한 느낌이 드는 노래였고요.

0: 되고요. 다음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 아리랑을 만나보실 텐데요. 사레밭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레밭 아리랑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고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소리를 찾는 소리꾼 신진원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신진원 씨의 사레밭 아리랑 감상하시죠.
1: 뛰고 깡짱 뛰어오거든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0: 분명히 아리랑은 아리랑인데 현대적인 느낌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아리랑이었습니다. 사레밭 아리랑 들어보셨고요. 신진호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으로 네 근무하고 있고요. 소리꾼 신진원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이 사레밭 아리랑의 구운 부분도 되게 멋있었는데 이게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아리랑이 아니라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인 거죠?
1: 네네. 뭐 기존에 아리랑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아리랑을 바탕으로 반영규 시인의 시에 노래를 얹어서 김혜경 작곡가 선생님께서 노래를 발표하셨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저는 조금 더 지금의 감성으로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보았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음악이 네. 그 첫 번째 이야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1: 네.
0: 네.
1: 제가 이번에 5월 5일에 신진원의 첫 번째 이야기 음원을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지금의 뭔가 제 목소리를 네. 기록해놓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해석으로 새롭게 앨범을 네, 발표했는데요.
0: 네네.
1: 그 안에 비나리, 선고사, 뒷불과 그리고 사레밭 아리랑이 담겨 있습니다.
0: 지금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창작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 그 신진호 씨의 지난 활동을 보니까 전통음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
0: 판소리 완창도 여러 번 하셨고.
1: 네.
0: 그죠? 그런데 이번에 창작음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1: 전통 음악은 당연히 그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은 전통 음악에 많은 시간을 조금 쏟아왔던 것 같고요. 전통 음악을 하면서도 좀 창작 활동에 대한 그런 갈망? 목마름이 있었어요.
0: 네.
1: 그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굉장히 그럼 오랫동안 창작을 내가 언젠가 하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1: 네. 전통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0: 네.
1: 요즘에는 대중들과 조금 소통하려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가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언젠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0: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셨고 또 지금은 국립부산국악원이죠?
1: 네.
0: 국립부산국악원에서 네. 활동 중이시고
1: 네.
0: 그래서 그런지 뭔가 신진원 씨에게는 좀 모범생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이렇게 꾸준히 판소리의 길을 걷게 한 그런 판소리의 매력은 뭘까요?
1: 제가 작년에 완창을 세 번을 올리면서 저도 소리를 하고 처음으로 완창을 25년째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그 한 해에 세 번을 올리게 된 거죠.
0: 25년 만에 처음 네. 했는데 한 해에 세 번이나.
1: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걸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스스로 자처해서
0: 네.
1: 왜 개인 발표를 올린 거지? 라는 생각이 준비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발표를 올리고 나면은 그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또 다음 발표회를 또 기약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발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그 판소리의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어려운 게 풀리지 않아서 좀 실증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꾸준히 성실히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데
1: 네.
0: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습니까?
1: 묘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힘든 게 다 잊혀지나 보죠?
1: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걸 해냈다 어찌됐건 네. 잘했든 못했든 이걸 나는 그래도 이겨냈다라는 그 뭔가 그 생각이 뭔가 머릿속을 스치기도 하고 또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를 주시면은
0: 네.
1: 되게 뭔가 짜릿하고 네, 뿌듯하고 다음 발표 또 해야지? 다음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그 탄탄한 전통 연주를 통해 쌓아올린 실력? 이게 바탕이 돼서 새로운 음악을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는 혹시 어떤 소리를 하고 싶으신가요?
1: 저는 그동안은 선생님들의 소리를 똑같이 어떻게 따라하지? 어떻게 저거를 흉내내지?

0: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리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소리꾼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또 선생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선생님들의 소리를 흉내 내봤자 그게 얼마나 흉내를 과연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제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인데요. 뭔가 나만의 장점을 찾겠다 이런 건가요?
0: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그거를 더 크게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예전에는 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뭔가 그런 오기가 있고 그랬는데, 물론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1: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겠다.
0: 네, 근데 단점도 보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한곡더 청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판소리의 한 대목을 좀 들어볼까요?
0: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대목은 수군가 중에 그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부터 그 뒤쪽을 준비했는데요. 수군가에서 손꼽히는 눈 대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장단 노름이 재밌는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며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소리꾼과 고수의 장단 노름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수군가의 사람의 내력 함께 감상하시죠.
2: 이렇듯 설리울제 어디서 시파리떼가 윙 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오, 너 이놈 그물에 걸려 속들 없이 죽게 생겼구나. 죽고 살기는 내게 매였으니께 내 몸에다 신화 좀 실어주고 가란 말이오. 네가 실을 실어달라 하지만 사람의 손을 당할성 심냐? 아니 사람의 손이 어떻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잘 들어봐라. 사람은 이력을 들어라. 사람은 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나날이요 뒤쳐놓으면 땅인데 요리조리 금이 끼는 이럴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리기는 천지인삼재요 치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중 짜룹기는 10월 동지선 딸인 차오 묘유가 여기 있고 건감 간진 손이 곧해 삼천 발괴가 여기 있고 풀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년 간상년 여기 있고 육도계만의 대장경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 아무리 깨르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 말을 말고 아, 글씨, 죽고 살기는 내게 매였으니께 내 몸에다 신화 좀 실어주고 가란 말이오. 시파리떼가 달라들어 실을 빈틈없이 담뿍 실어놓고 날아간 뒤에 그때여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퀴 짊어지고 외너리를 부르며 올라오는디.

여보세. 어이 가리 너 너와 넘차 이리 한참 올라가다 본게 토끼가 걸렸겠다. 아따 야들아 그물에 토끼 걸렸다. 불 피워라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쑥 빼어놓으니 실을 담뿍 실었지. 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는가 실을 담뿍 실었다여. 그러면 냄새나 맡아보아라. 한 놈이 냄새를 맡되 머리쯤 맡았으면 잘 구워먹고 갈 것인디 그렇지. 하필이면 밑구녕을 맡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수공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냄새가 난다. 그렇지. 하고 휙 집어 던져놓으니 토끼란 놈 저 건너가 우뚝 서서 에이 실업의 아들 놈들아 내가 너희보다 더한 수궁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디 너 같은 놈들한테 죽을 성 싶냐? 그렇지. 이놈이 또 한 번 살아났다고 놀아보는디 관대장자 한거죠 궁양만 키가 닮아오며 운주 결승장자 방기의사 만키가 날만하며 신출기보를 채갈 양이 좋아 만

0: 하며 얘는 넌 청산두 견자준다고 각세소리 타양 송공에 갔던 번님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계산광야 너흐른 천지 금잔디 차르르르 깔린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짱 뛰어 돈 일며 얼씨구 나저씨구 얼씨구 철씨구 치와자전 내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1: 우리 음악사에서 197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간사랑에서 풍물놀이를 무대화시켰고요. 이렇게 무대화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사람들은 사물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물놀이 창단 신화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최종실 명인의 무대입니다.

0: 장단과 춤사위가 하나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최종실류 속옷춤 감상하셨고요. 우리 최종실 명인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앞서 보여주신 그 최종실류 속옷춤은 예.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1: 저는 4살 때부터 속옷을 갖고 놀 수 네.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5살 때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제 인생은 뗄 수가 없는 삶을 예술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은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삼촌문화악단의 단장님이시고 네. 또 이제 수북구 역할을 했습니다. 수고를 갖고 맨 앞에서 리드해서 노는 사람을 수북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춤사위가 워낙 뛰어나신 그런 그 끼를 물려받아가지고 네. 농악에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하는 예, 놀이춤을 속옷춤을 이제 무대에서 혼자 솔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와서 부모님이 물려주는 에너지를 다시 무대와 재창조해서 오늘날 최종실류 속옷춤을 만들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러면 최종실류 속옷춤의 특징은 뭔가요?
1: 아무래도 소구라는 악기가 타악기, 네. 조그만 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듬을 치면서 춤을 풀어나가는 것이 제 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 속으로 춤이 만들어져 있고 네. 장단과 함께 서로 끌었다 당겼다 밀었다 밀당을 하면서 춤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신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춤을 만드는 아주 동적인 춤이죠. 신나게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아까 4살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소고를. 예. 그럼 상모도 그때부터 돌리신 건가요?
1: 예, 저 위에 형님이 있었습니다. 네네. 형님은 7살 정도 되었으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네. 이제 아리키는 것을 꼬맹이가 보고 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안 준 모양입니다.
0: 네.
1: 그거 안 준다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상물 하나 줬는데 한 3일 했다 보니까 형님은 못 돌리는데 안 돼 살짜리가 상물을 끄덕끄덕 돌리라는 걸 아버님이 보시고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갖고 저를 가르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0: 처음에는 형님께 가르친 거였군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그러면 그게 4살 때인데 4살 때 데뷔를 하신 건가요?
1: 아닙니다. 데뷔는 5살 때.
0: 5살 때.
1: 예, 부산에서 경남 농악경연대회에 아버지 어깨 위에 무동이라 그럽니다.
0: 네네네.
1: 어깨 위에서 무동놀이로 예, 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네.
0: 혹시 그 무동 위에서도 속옷 저기 상모 돌리신 건
1: 예,
0: 아니죠?
1: 상모로 돌린 거죠.
0: 그 위에서 상모
1: 예,
0: 돌리시면서
1: 예, 돌리면서 이렇게 길놀이 하면은 네. 쫙 따라 들어갑니다.
0: 와, 아, 그 정도면 정말 신동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9살 때는 천재 소년 소리도 들었다면서요?
1: 예, 제가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제 5회 때입니다.
0: 네.
1: 서울에서 본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삼촌문화악으로 출전을 해서 제가 개인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어른들이 겨루는 대회에 9살짜리가 개인상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지요.
0: 드문 일이죠. 네, 네.
1: 그래서 이제 상이 이제 공보부 장관상이고 그때
0: 네.
1: 당시
0: 네, 네.
1: 강목 두피를 받았습니다. 상품으로. 네, 그걸로 이제 어머니께서 옷도 해주시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린 나이에 천재소년이라는 얘기를

0: 그때 저도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아무래도 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0: 예, 예.
1: 네. 아, 일단 그 상품이 광목이었다는 게 또 새롭네요.
0: 예, 예.
1: 옛날에 참 많이 그랬는데.
0: 그렇죠. 예.
1: 네. 자, 또 국립무용단의 초대 단장도 하셨던 송범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타고난 춤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사물놀이 창단 멤버시기도 하고.
0: 예, 예.
1: 사물놀이는 1978년에 창단된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1: 네. 그때 어떻게 창단하게 되셨나요?
0: 우리 그 김독수 선생하고 저하고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1: 아~
0: 그렇게 1년 수업의 기간이기 때문에
1: 네.
0: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해외를 나가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또 마침 비원 옆에 있는 공간사랑에서 민속학교 신화의 정기 발표회에 사물놀이란 이름도 아니고 사물악기 네 가지 갖고 웃다리의 그 가락을 연주했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이강수를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되게 궁금한 게요. 애초에 그게 왜 그렇게 해볼까 한 거예요?
0: 예, 원래 그 농악을 이렇게 보면은
1: 네네네.
0: 대회 나가면은 보통 농악은 25명에서 30명 정도가
1: 그렇죠.
0: 모여서 연습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물도 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다 보면 맞지가 않아요. 서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면 힘드니까
1: 네.
0: 리더 수석이죠. 그러니까
1: 네.
0: 꽹가리, 징, 장구, 북 수석들만 딱 모아서 대청 마루에서 안 맞는 부분만 맞춰 가지고 판에 들어가서 전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지시를 해서 마루에서 사물을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거 어렸을 때 봤습니다.
1: 네네.
0: 어떻게 보면 그게 사물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 네.
0: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놀이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 네.
0: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농악을 했던 친구들이 만나서 앉아서 리듬적으로 이걸 재구성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된 것이 오늘날 사물놀이로 발전한 겁니다.
1: 와, 그 연습 방식이었던 거네요.
0: 예,
1: 말하자면.
0: 예, 예, 예.
1: 야, 거기서 착안해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네요.
0: 그렇죠. 예.
1: 와, 아유, 그때 그 생각 안 했으면 저희 사물놀이도 없고 얼마나 심심할 뻔했어요. 네. 이 사물놀이가 국악을 해외에 알리는데 진짜 견인차 역할을 한 그런 음악이고 뭐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구나라는 반응을 해외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국내에서 다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동안 공연을 한 1000번 하셨나요? 1000번도 더 했나요?
0: 아, 그럼요. 뭐 전 세계 한 80개국을
1: 네.
0: 한 15년에 거쳐서 공연을 했으니까 수많은 해외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했지요.
1: 그중에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이게 제일 뭐, 최고였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0: 뭐 기억이 좀 많기는 한데
1: 네.
0: 우선 86년도에
1: 네.
0: 캐나다 밴쿠버에서
1: 네.
0: 세계 엑스포를 했습니다.
1: 네.
0: 엑스포 주제가 통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신의 원조는 리듬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분들은 왜냐면 리듬을 참자 쳐가지고 우리가 서로 신호하고 주고받았던 그걸 착안을 해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했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타악 연주자들을 초빙을 해서 24개국 한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1: 네.
0: 올림픽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와.
0: 그런 공연에 사물놀이가 가장 가운데서 가장 희나리의 공연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오셨던 많은 연주자들이 그냥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넘버원 할 정도로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1: 아니, 맞으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건데 이 사물놀이의 멋은 뭘까요?
0: 결국은 사물놀이의 음악이 타악이지 않습니까?
1: 네.
0: 타악은 세계 공용어라 그랬습니다.
1: 그렇죠.
0: 그냥 두드리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이 타악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희가 두드리는 비트에 그냥 가만히 안 봅니다. 역시 몸을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타악 문화의 힘이죠.
1: 네.
0: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타악의 강국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리듬과 장단들이 지금까지 정성되고 있는데 2000년 월드컵 보십시오. 대한민국 따단따단단.
1: 아, 그것도 타악이네요.
0: 이 따단따단단 이 타악 우리의 소리 가락 하나로
1: 네.
0: 전 세계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하고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정말 언어가 필요 없는 분야에서 더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군요.
1: 예, 예.
0: 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물놀이를 다음 무대에서 또 보여주신다고요?
1: 예, 제가 사물놀이 초창기 때
0: 네.
1: 제가 그 경남 출신이다 보니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경상도 농악 가락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네네. 당시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경남에서 했던 진주 삼천포에서 했던 가락을 오늘 연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남 사물놀이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누가 할 거? 올려놓은 대목이요. 내년은 분야했어. 나라 말기다가 대략 같이 말라. 아무 소리.

9월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성한여름 씨입니다. 이 성한여름 씨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아쟁 연주자인데요. 스승인 김일구 명인의 아쟁 산조를 이어받기도 했죠. 이 성한여름 씨에게 아쟁 산조란 이 즐거움과 놀이터, 이 두 가지 낱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이기에 그런 느낌을 주는지 우리 성한여름 씨의 아쟁 연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 음악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쟁 연주가 성한여름입니다. 기본을 충실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산조는 민속악의 뿌리라고 생각하며 항상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락을 올곧게 이어받아 후학들을 양성하고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민속악 연주곡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딸기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1: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어.
0: 딸기 사부 동훈 씨와 동훈 씨에게 일을 배우며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제자들.
2: 여기 왔죠?
3: 여기.
4: 끊을까요?
1: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0: 다섯 명의 귀농 초보들에게 농사를 가르친 동훈 씨는 벌써 35명의 귀농 농부를 키워낸 딸기 사부이기도 한데요.
5: 새로 나온 꽃은 꽃속기라도 안 됐죠. 이 다음 꽃들은 더 과감하게 꽃작업을 해야 됩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매일 아침 숙제를 내주는 것은 물론
1: 너무 없는데?
6: 그래요.
1: 이제 점점 막혔구만 해보니까. 젖었잖아요.
0: 전국에 퍼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7: 여기 구멍이 막힌 거야.
1: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 어찌됐든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잡아당겨가지고 끌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0: 불꽃 카리스마로 농사를 진두지휘하는 동훈 씨.
1: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6: 뭐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네?
1: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0: 제자들과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딸기 사부 동훈 씨와 제자들의 유쾌한 농사. 지금 함께 하시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농장에 출근. 매의 눈으로 딸기 하우스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1: 오늘도 상황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일단 오면은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동부터 서서히 따가지고 어쨌든
4: 포장을 또 열심히 해봐야지.
1: 오늘도 대충 봤을 때 300kg 이상 나오겠구만.
0: 눈대중으로 딸기 수확량을 짐작하고 하우스 안 향기만 맡아도 딸기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9년차 귀농인 양동훈 씨와 그의 아내 분내 씨인데요.
1: 네. 오늘 수확하고 내일
0: 귀농초 맨땅에 헤딩하며 고군분투해서 이룬 딸기 농사. 딸기 농법을 마스터한 그는 요즘 딸기 말고 사람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명의 귀농인들이죠.
8: 안녕하세요.
0: 똥과 대리처럼 아웅다웅하는 매제 진호 씨와
8: 좋아. 아이고.
0: 동훈 씨 여동생 선혜 씨.
8: 고모 찬스.
9: 고모 찬스. 기다려. 기다려. 아, 벌써 앉으면 안 되지. 서 다시 서. 그래. 앉아. 앉으라고. 그래.
0: 뒤에 온 사람은
1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0: 7개월째 농사를 배우는 제동 씨.
1: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11: 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1: 시간이 몇 시냐고. 시간이 몇 시? 저 막내가 저 빠져가지고 제일 늦게 오고
12: 있어요.
0: 제동 씨의 아내 하나 씨.
1: 오늘 전체 딸기를 다 따야 될 것 같은데.
13: 전부 다요?
1: 많이 익었네 보니까. 상황 봐가지고.
11: 갔다 가자 그러면.
0: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 했는데 뛰어오는 진짜 지각생. 동훈 씨의 고등학교 동창 성서 씨입니다.
14: 지각생 지각생. 전화 안 받아서 뭔 일 있는 줄 알았어.
15: 뭐 한두 번도 아닌데.
16: 진짜.
15: 한두 번 받지도 않는 거 아닌데.
0: 일곱 명이 모두 모여야 완전체가 된다는데요.
1: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따서 해버리게. 타이트하게.
14: 뭐 꽃대 이런 거 뭐 넣나 꽂지 말고 그냥 딸기만 톡 따고 가자.
1: 빨리빨리 따가지고 두 동 따고 나면은
14: 옆에 여기.
1: 고모씨.
0: 파이팅! 간단한 일과 회의와 함께 시작되는 딸기 수확.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하루 안에 끝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데요.
1: 그 정도는 아니지. 딱 보면 모르나 그걸?
11: 아직도 모르겠어.
1: 그 한 달이 된 양반이.
0: 3,300제곱미터 부지. 세동의 단독 하우스에 딸기 농사를 짓는 동훈 씨. 보통

0: 9월에 심어서 11월 말부터 5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딸기 키우는 기술이 남달라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들. 수확할 때는 너나 없이 모두가 수확에 매달려야 한다는데요. 동훈 씨는 당도 체크가 우선입니다.
1: 어때? 그래도 좀 괜찮네.
2: 괜찮아?
1: 봄 되면은 대체적으로 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다행히 신맛이 나네.
2: 잘 키웠네. 맛이 나는 게 나오니까.
1: 어제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많이 익었구먼.
0: 딸기 농사 9년 차인 동훈 씨와 어느 정도 대화되는 사람은 1년간 딸기 농사를 배운 친구 성서 씨. 귀농 초보인 진호 씨와 제동 씨는 질문하기 바쁘죠.
3: 이게 쓸림은 아니죠.
1: 이건 곰팡이야. 눌러봐. 곰팡이 하려고 얘가 약 뿌려가지고 멈추거나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나은 거. 방지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딸려 들어가면은 이제 쉬운 이야기로 한 상자를 다 망가뜨려. 예전에 처음에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막 안 좋은 것도 집어였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다고 생각했어. 알고 봤더니 안 좋은 걸 집어연 게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거야.
3: 아, 안 보여서.
1: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항상 좋은 걸 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집어였거나 그래가지고 안에 썩는 거지.
0: 그간 농사 지으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하는데요.
1: 체험하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궁금한 점들을 갖다 직접 물어보면은 다음 해 잡기를 시작하기가 훨씬 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농사 짓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농사 일을 도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0: 사실 가족과 지인에 앞서 3년 전부터 낯선 이들을 먼저 가르쳤던 동훈 씨.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막연했던 제동 씨 부부도 동훈 씨의 농사 동영상을 보고 배움을 요청해 인연이 됐고 7개월째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동훈 씨의 농사일이 끝나자 필요한 연장을 싣고 또 어딘가로 갈 준비를 하는 이들. 어딜 가는 걸까요?
4: 이 농장 가서 이제 또 딸기 따릅니다.
5: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4: 예, 이게 절반이에요. 조립해놓은 거 이거 다야.
6: 땡큐. 가자.
0: 동훈 씨에게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친구 성서 씨의 농장으로 향한다는데요. 귀농 4개월 만에 하우스를 임대 자신의 딸기 농가를 이룬 성서 씨. 동훈 씨 농장 인근에 지은 딸기 하우스라 동훈 씨에게 꾸준히 일을 배우면서 농가 일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4: 딸기 관심은 막 들어가겠는데 포장하는데. 딸기가 이뻐. 네. 딸기 먹어봤어?
7: 응. 맛있지.
4: 딸기도 맛있고.
3: 오늘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4: 우리가 빨리 따고 또 합류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계속 포장을 막 열심히 해야지.
0: 정작 딸기 하우스 주인은 맛보느라 삼매경입니다.
8: 아, 나 세 개째 먹었어. 큰일 났다.
3: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 병을 걸려요, 거기다가.
8: 딸기를 워낙에 못 따서.
3: 응? 알려주세요?
8: 아휴, 참. 이렇게 서툴러서야. 응?
0: 귀농 1년 차지만 유독 손이 느린 성서 씨를 위해 속도를 내는 진호 씨와 동훈 씨. 요즘같이 딸기 수확량이 많을 때는 사실 농담할 새도 없습니다. 수확을 끝내고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이죠. 양이 많아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딸기 수확.
3: 제일 낫네요.
1: 광량이 여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9: 다 안 먹어도 되겠어요.
3: 나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이렇게 못 먹었는데.
9: 나 볼 때마다 딸기
8: 먹어. 좀 실어볼까?
0: 허리 한번 못 펴고 오늘 딴 딸기만 350kg입니다.
8: 아우, 딸기 잘 땄네.
10: 이거 내가 딴 거야.
1: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0: 양쪽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는 동훈 씨의 후반 작업장으로 한 대 옮겼습니다.

0: 옮깁니다. 포장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1: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0: 그리고 엄청 힘들어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 있어요. 막.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들어.
1: 너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
0: 응, 팍팍 줄어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빠른데.
1: 오빠 없었으면 얼마나 이상하지.
0: 고마워.
2: 초보 귀농인들이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것도 이 포장 때문이라는데요.
0: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1: 이렇게 챙겨왔죠?
3: 여기. 꺼낼까요?
0: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1: 엊그저께 명예관에서 작업할 때 사표 쓸 뻔했다니까.
0: 허리 아파가지고.
1: 근데 다리 잘라져가지고 다시 사표를 쓴 주머니 넣지 다시. 안쪽 주머니에다가.
2: 귀농인들이 품은 사직서의 무게를 잘 아는 동훈 씨. 하지만 그보다 값진 배움이 있기에 귀농 초보들에게 딸기 수확이며 포장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데요.
0: 처음에 맨 처음에 딸기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진짜 딸기도 못 만지겠어요. 못 만지게. 지금은 이제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딸기도 만져보게 하고 포장도 해보고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초창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딸기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서 포장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2: 도시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동훈 씨. 어렵게 스승을 만나 3년간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자신의 농가를 키우며 딸기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지금은 배달업체 대표로 일하다 귀농한 친구 성서 씨와 프랜차이즈 마트를 운영하다 딸기 농사를 짓겠다 결심한 제동 씨 부부, 외식업을 했던 동생 부부까지 저마다의 사연으로 귀농한 사람들과 농사 지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된 하루 일과.
4: 뭐 와사비요? 아니면
5: 어떤 거?
4: 좋다.
5: 이스가 거창한데?
6: 와, 보쌈. 대박.
1: 오빠 앞접시.
6: 대박. 고마워.
2: 하루의 끝에 야식이 빠질 수 없죠.
7: 이거 앞접시.
0: 아, 배고프다.
6: 와. 여기는 한 칸.
1: 아, 무섭겠다.
0: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현실 농구
8: 문어 실험.
1: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4: 원샷?
7: 저도 얘기해줄 거예요?
2: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야식. 집에서 함께 출근해 종일 농장을 지킨 강아지 탱이도 챙깁니다.
0: 힘들었죠? 내일도 부탁해.
1: 오전에 따고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얘네들이 빨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해가 너무 많이 뜨는데 이게 바로 매그리다고 했는데
7: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0: 농사꾼이 돼가는구만.
1: 내일 엄청 하나씩 더 들어서 막 따면서
7: 사표 준비하고 있어요.
1: 사표. 사표를 갖고 다니고.
7: 생겼어.
0: 귀농해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룰을 모르는 거야. 룰을. 도시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시랑 똑같이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섞이지도 못해. 좀 손해 보는 척도 하고 지는 듯 하잖아. 그러면 아 얘는 눈탱이 처벌해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 정도 유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좀 웬만한 것은 또 공짜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도시에서 깐깐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
7: 고민하지 마.
1: 고생했으니까 하나.
0: 우리 현실 남매.
1: 엄마네 일 많이 해.
0: 그걸 줄 알았습니다.
2: 귀농인들을 진정한 농사꾼으로 정착시키는 데 보람을 느끼는 동훈 씨와 곁에서 농사를 배우는 사람들. 이들의 밤은 다른 이들의 밤보다 짧습니다.
0: 나왔다. 오늘 얼마나 더울라고 일어나.
5: 4번이야? 네. 일단 4번 여기다 밀고 다시 정리하자. 양방향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정리가 좀 어려워.
2: 다음날 새벽 다시 농가에서 만난 이유. 포장된 딸기를 공판장에 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0: 자주 가봤으니까 이제 물건 많으니까 서서 가.

0: 출발해. 나도 뒤에서 출발할게.
1: 차 한 대로 딸기를 다 못 실어 두 대가 나란히 출발한 새벽길. 벌써 두 달째 이어진 일상이라는데요.
0: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제 날이 좋으면은. 그리고 날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두 번 정도밖에 못 가고요. 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갔죠.
1: 어두운 새벽길을 1시간 달려 향한 곳은 광주의 한 공판장입니다. 딸기 경도가 좋은 겨울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요즘은 공판장 거래를 주로 한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금은보화 싣듯이 모셔온 딸기부터 확인하는 동훈 씨.
3: 뭐 문제 없이 잘 왔어요?
0: 괜찮네 오늘.
3: 어제 실을 때보다 오니까 빛깔이 굉장히 많이 더 올라왔네요, 진하게.
0: 우선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분홍색에서 땄는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됐잖아요.
3: 이게 후숙이 이렇게 돼가지고.
0: 그러니까 겨울철 딸기 따는 거하고 봄철 딸기 따는 거고 상태를 달리 따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데 딸기 색깔들 한번 봐봐. 왔으니까. 어두운 애들, 광택이 좀 덜 나는 애들 많이 있어요.
3: 요게 지금 한 줄이 있네. 한 줄. 비율이 어제 지금 우리 수확한 거에 비해서 소형과가 좀 많네요, 여기는. 우리가 좀 중대형과는 우리가 이제 비율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0: 봄철에 대체적으로 1번이에요, 2번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시기는 처음이야, 참.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3: 굉장히 아리초고.
1: 매 눈으로 타농장 딸기도 확인합니다.
0: 수령은 어차피 어제 다 봤어. 고생하십시오.
1: 경매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딸기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상품성과 맛에 있어선 자부심 넘치는 동훈 씨인데요.
0: 딸기의 상태가 다 다르지,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럼 여기도 보면 광택 거의 안 나잖아. 이거는 이제 포장의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작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싸버려. 네. 우리 혼합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3: 바닥걸만 모아놓은 거.
0: 맨 처음에 내가 공판 출하했을 때 서울 보내다가 광주를 보냈는데 이 포장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싸서 보냈는데 경매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아. 포장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 인터넷 막 뒤져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포장법을 보고 올 때마다 잘 포장해 놓은 것들 있잖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는 거죠. 얘네들도 혼합이 광택 자체가 없지 거의.
1: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딸기 농사. 초보 귀농인들이 동훈 씨에게 배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0: 딸기 농사나 일반 웬만한 농사들은 벌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 웬만한 농약 뿌릴 때는 이 입구를 갖다 이제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오늘은 영양제니까 상관없게 다 벌 퇴근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음에 농약을 치거나 그러면 항상 이 입구를 갖다 닫든가 아니면 아예 꺼내주든가 꼭 잊지 말아야 돼. 여기서 띄어서 한번 이렇게 걸고.
3: 헐, 너무 적다.
0: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농약 뿌릴 때 농약 안에 갇혀있는 그 전에 약이 한 20리터 정도 돼. 그러면 뿌리고 나서 계속 뿌리고 있으면 이제 농약이 그 전에 게 나오겠지. 그러면 다 뿌리는 걸 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공기층이 중간에 고여 있어가지고 파바박 가든가 아니면 픽픽 하나 가거든. 그래, 오케이. 그래봐.
1: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귀농 2개월 차 매제 진호 씨의 도전.
0: 노.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꺾으면 반대쪽에 약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봐봐. 뒤로 와봐. 너무 많이 꺾지 말지. 반대쪽으로 꺾으면은 연동하우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 맞기도 하지만 연동하우스 같으면 반대쪽에 묻어가지고 걔가 약해를 받아버려. 다시 중국 살포해 버려. 한번 해봐.
1: 귀농 2개월 차가 흉내내기엔 아직 어려운 일일까요?

0: 너무 많이 꺾지 말아라니까. 각도를 그 정도 많이 꺾지 말고 거기까지 뒤로. 오케이.
1: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농사 지을 때만큼은 호랑이 스승이니까요.
0: 100점.
2: 아,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었어?
0: 1000점 만점에.
2: 아, 오케이.
1: 가족이고 한 살 차이지만 깍듯이 농사 스승으로 동훈 씨를 대하는 진호 씨.
0: 오케이.
1: 형님이기 전에 동훈 씨는 이미 35명 정도의 농사꾼을 배출한 딸기 사부님이기 때문인데요.
3: 안녕하십니까. 전입학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의 중반에 가깝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야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에 습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래기 맺혀가지고 있으니까.
1: 일주일에 두세 번 체크할 사항을 찍어 공유하는 동훈 씨. 과거 농사를 배운 제자들과 농사 코칭을 원하는 농부들에게 보내는 동영상이랍니다.
3: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전화 통화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체크사항 영상을 딸기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은 자신의 농가 상황을 찍어 공유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농가가 전국에 35군데. 대부분 동훈 씨의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제자 농부들이라네요.
3: 월계는 연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뭐 강진까지도 여수까지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아니면은 영상통화로 전화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갖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반응도 좋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막 뿌듯합니다.
1: 동훈 씨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농장 밖 사람들과 여가를 즐길 때입니다.
2: 한 명 방해한 게 있어?
3: 막 밀던 것도 오 나이스 그래 좋았어.
1: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성서 씨와 제대로 한 팀이 된 동훈 씨.
3: 그런 식으로 쳐라, 그런 식으로. 야, 오늘 이겨야 돼. 오, 좋아. 괜찮아. 안 죽었어, 됐어.
1: 동훈 씨가 이토록 승리에 목을 매는 이유. 매제 진호 씨가 제동 씨와 편을 먹고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되려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2: 근데 어떻게 그래요, 또?
3: 두 개를 정확히 붙여줘. 쌍방울로. 나는 하수잖아. 야, 잘한다.
4: 나 스리쿠션 두 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 저절이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3: 아쉽네.
1: 딸기 농사는 초보지만 당구만큼은 고수라는 진호 씨.
4: 나이스? 응. 딱 응원한 거죠.
2: 근데 표정이 왜 그래?
3: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2: 아, 그래.
3: 잘해야 돼. 2점.
1: 진호 씨의 선방에 동훈 씨 속이 쓰립니다.
3: 3점 아니야? 3점 아니야? 4개 같은데 저거?
5: 0, 1, 2, 3.
1: 귀농 초보 질문왕이 당구대를 접수해버렸는데요.
4: 한숨을 쉬고 그래.
3: 4점. 마음에 안 드네.
4: 오케이.
2: 야, 이거
4: 어렵다. 몇 개를 치는 거야?
3: 운이 좋네.
5: 9개.
3: 운이 좋아, 운이. 오늘 너무 많이 줬어. 다음번에는 쿠션을 집어야지. 우리가 얻어 걸려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쿠션 말고.
1: 나름대로 긴급 작전도 짜보지만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진호 씨.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3: 오, 성질나네 진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딱 하면 그냥.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안 되냐고 진짜.
4: 그거 잡고 딸기 들고 카운터로.
1: 아, 동훈 씨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치고 하루 쉬어가는

0: 네.
1: 유행 자금이 달려 있으니까 똑바로 해야 돼.
2: 이게 기준이 59g. 요거는 그냥 던지는 거.
1: 그래.
0: 농부들이 또 농장에 모였습니다.
2: 70g이니까 30g이 두 배니까 요거는 커팅.
1: 커팅할 때 잘 눈 찾아가지고.
2: 세로로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로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담아는 채쪽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1: 이렇게.
2: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0: 시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을 용도로 준비. 아직 농사일에 서툰 제자들은 물론 평생 딸기 농사만 지었던 동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1: 야, 이 정도 너무 작잖아. 이거 진짜 누구야, 씨.
3: 말이 없네.
2: 그래. 그런 거 빼버려. 예.
3: 너가 쓴 거 아니야, 너가?
1: 이번에도 밭농사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고추 농사 안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제일 좋았어. 내가 뭔가 심잖아. 그러면 다 비싸, 그게.
3: 다 비싸?
1: 어, 다 비싸. 내가 딸기 심으니까 그때부터 딸기 엄청나게 비쌌잖아.
3: 감자농사 다 지으신 분들 대박 나세요.
1: 그러니까. 감자도 올해 비쌀 거야, 아마.
3: 아, 그래요?
0: 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은 회의 장소도 없어 순창군 공공주택인 동훈 씨의 집 1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4: 우리가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을 현실농부.
1: 현실농부.
4: 예. 또 뒤로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부농실현이면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어서.
0: 이름하여 현실농부 프로젝트. 현실농부는 딸기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 판매와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농사 플랫폼을 만들고 농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데요.
5: 농사 지어서 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저희랑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물건 받아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해주고 그러려고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0: 초기엔 매제 진호 씨와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지만 관심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6: 아 근데 감자들 다 씹어봤어요?
7: 아니요.
6: 그죠?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씹어봐서 감자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8: 나도 안 씹어.
6: 아 그래요?
8: 고추는 잘 키울 수 있지. 고추는
9: 한번 해봤죠.
8: 한번 해봤으니까. 감자는 하늘에 맡기고.
6: 큰일 났네.
0: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금. 현실 농부 첫 프로젝트로 판매할 감자를 직접 심어 팔고 자금까지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데요.
10: 호미가 두 개.
1: 네네.
9: 여기 있는데?
10: 아, 그거고. 호미가 아니고.
9: 이게 더 좋아요. 다
0: 가지고. 감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도움이 절실. 이럴 땐 네네. 감자 농사를 지어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죠.
1: 오늘 감자 심습니다.
10: 감자?
1: 네.
10: 몇 명이서?
1: 지금 6명이서 하긴 하는데 다 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10: 지금 비닐 멀칭 다 돼 있지?
1: 네네. 이제 구멍만 뚫으면서 안에 엮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
9: 깊게?
1: 반나절이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숫자면?
10: 그렇지, 충분히 심지.
9: 아니, 이제 감자를 기억도 안 심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10: 아니,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9: 다행이다.
10: 뭐 즐겁게 해야지. 일하는 물론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겁게 생각을 해야.
9: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10: 뭐 내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는가?
1: 아유,
9: 그런 섭외랑 대응 못하잖아요.
10: 물론 이제 내가 사회에 자녀들보다 좀 일찍 좀 나와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그 경험담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0: 그동안 줄기차게 오가며 도움을 드리고 또 소통해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1: 저희 그 감자 심으러 가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향한 곳.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3: 얼마나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1: 소리가 나갈 것 같아.
9: 한 개만 줘봐. 여기 하나 줘봐.
2: 가요, 가도요.
9: 꼬리!
2: 꼬리인데, 꼬리인?
9: 소미로 하니까 아주 그래서 연장빨이라고 하나? 생선 씹어볼래? 네네 하는 것 같아? 어?
0: 농사라면 볼 만큼 봐온 탱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 과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9: 기계처럼 일하라고!
1: 안 아프게 살살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
9: 아니 빨리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볕 있을 때 안 하려고.
1: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9: 지금도 아파.
1: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0: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1: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7: 과 숫자가요?
1: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7: 꼬맹이 좀 나와요.
1: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네. 4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만 따다가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많이 따.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7: 네, 알겠습니다.
1: 예, 고생하십시오.
7: 감사합니다. 네.
1: 워낙 먼 데 있으면은 걱정돼요, 솔직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막 그게 걱정되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갖다 조금 해소시켜주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0: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낮 시간 내내 감자를 심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태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1: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 하고 있냐고 빨리 움직이라고.
2: 야 그래도 3분의 2 했어.
1: 많이 했구만. 동네 어른들이 보면 미친 놈들이라 그럴 거야. 이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쟤들 뭐 하냐고. 봐봐.
2: 깊이느라고 깊이.
1: 지금 몇 개 심었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2: 돌멩이도 좀 치우고.
1: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2: 이거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1: 응? 뭐 주물주물만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0: 다리는 아파오고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쳐가는 찰나
2: 꼴찌 한 사람이 나머지 네 줄 다 하기
1: 꼴찌 한 사람이 오케이
2: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정확해야 돼 몸을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1: 그럼 그 전에 몸을 안 썼다 소리 아니야?
2: 빠른 손을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0: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1: 그대로 가자. 그럼 그대로.
2: 시작!
1: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야 말하지 말고
0: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2: 아, 겁나 빠른 손
1: 맞지? 내가 안 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빨라
2: 벌써 왔어? 지금 씻는 거야 안 씻는 거야 지금?
1: 거기
2: 검사한다 진짜
1: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네. 끝
2: 잘하네 야
1: 됐어 이제 얘네 두 줄 심을 동안 우리 좀 쉬어
0: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2: 야 좋았다 결승가
1: 안돼 필요 없어
2: 결승가
1: 먼저 두 줄 심고 나서 이야기해
2: 결승가 와 잘 심었어
1: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2: 뭐해 빨리 와 그냥
10: 너무 얕게 심으셨잖아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2: 이거는 아직 배가 갈 수 있어
1: 패자들이 막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2: 이 줄 너 하나 꼬잖아 감사해
0: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1: 죽겠어
10: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11: 고생했어.
1: 아, 고생했어.
11: 야, 진짜.

0: 코미디 처음 해보네 진짜 이게.
1: 어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어우 도가냐. 감자는 사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우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목이 가장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짖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우 도가냐. 아, 다들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1: 가자
3: 가자 가자.
4: 쑥쑥 자란 감자를 볼 쯤엔 오늘의 이 순간이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5: 다 끝났어요?
6: 다리가 덜렁덜렁거려요 지금.
5: 날씨가 너무 더워서
6: 절로박으면 돼서 절로박다.
5: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라씨랑 오면서 다 심었을까?
1: 그나저나 밥 먹기 보다는 이따 채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6: 더워?
5: 더워?
6: 한 발짝 더워.
5: 그래? 저녁 늦게나?
1: 저녁 늦게 못해. 도관이 나가가지고.
7: 그러면 우리는 쉬고 남자들만 가서 하는 걸로. 여자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1: 모두 못하겠어.
6: 뭐가 좋은 거야?
7: 전.
4: 더위에 고생한 남자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요.
1: 제일 잘하네.
8: 먹는 거에 진심이야.
1: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감자 심을 때는 이럴 줄 알았는데. 막물리야 막물리야. 소믈리에 가지고 막물리. 어때?
8: 잘하네 잘해.
6: 잘 닦았네.
7: 아 그래? 고마워.
1: 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따라줄게.
6: 따로 따로봐 한번.
1: 아 이거 잘. 뱅키슨이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까 전에 이야기해도 다 심었어.
5: 다 심었어?
1: 어 진짜.
5: 근데 왜 그라쳤어?
8: 아이, 그래야 재밌지.
5: 걱정했잖아. 이 더운데 아, 진짜? 어떻게 보셔야 될까.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
1: 자 어. 고생했습니다.
5: 고생하셨어요.
6: 고생하셨어요.
5: 네, 다행이네.
9: 내리십시오. 아
1: 좋다.
8: 술 맛이 제대로네.
4: 노동 끝에 먹는 참은 언제나 꿀맛이죠.
1: 근데 봤지 빠른 손. 빠른 손 빠른 발.
5: 아 진짜?
6: 네, 팀플레이 했거든. 어. 한 줄씩. 어. 아 근데 3분의 2를 치고 와버리는 거야.
7: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
6: 누가 이겼어?
1: 별거 아니더라.
7: 아 오빠랑 게.
5: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감자밭에 묻어줄게. 뭐 쑥쑥 자라볼래. 뭐.
6: 무서운데?
5: 어느 데 사는 말이야?
1: 여기지요. 감자밭에 아, 묻어줄게. 여기야? 쑥쑥 한번 자라볼래.
5: 감자랑 연결된 그런 거잖아.
1: 아니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들을 자려.
6: 감자밭에 있어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 숙소 숙소 너무 멀쩡해 있어가지고.
4: 하루의 고됨을 한 잔 막걸리와 작은 농담에 실어 보내는 건 귀농 생활에 적응한 후에 생긴 여유. 동훈 씨도 귀농 초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 어제 온 자료들이 파랑이도 죽었구만.
4: 밤잠 못 자며 애를 써도 수확량은 줄고 품질은 안 좋았던 귀농 초기. 맨땅에 헤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훈 씨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10: 허영 대표님도 확실히 작업을 잘하셨는데 조금 여기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
4: 저녁엔 제자들의 영상을 꼼꼼히 보며 피드백을 해주는 동훈 씨.
11: 경기도 연천 서량 딸기 주영 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0: 딸기는 뭐 맛이 여러 번 변하는 것 같이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해놨는 것도 궁금하고 과연 잘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반대로 저한테 올려줍니다. 단톡방에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작은 걸로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봐가지고 얘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 있구나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통화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일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잘했다 막 그러면서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농사를 배우고 독립한 농부들이 지속적인 코칭을 원했고 농법 전수를 원하는 농부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동훈 씨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농업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딸기 농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10: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 김문태 대표도 처음에 영상 보낸 것은 꽃 작업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니 그래서 내 명모이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12: 저희는 지금 이렇게 3개 정도씩 남기고 있습니다.
5: 잘했네.
10: 너네 매출도 작년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5: 아 그래?
4: 하지만 모든 농가가 동훈 씨 마음에 쏙 들게 따라와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직접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날.
10: 오늘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뭐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두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너도 이제 또 안동화 환경 어느 정도인가 뭐 보고.
2: 멋있다. 자, 다녀올게요.
13: 네, 다녀올게요.
5: 잘 갔다 와요.
4: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14: 수고 많이 오네.
15: 어서오십시오.
14: 안녕하십니까.
15: 네. 안녕하세요.
14: 네, 어서오십시오.
15: 네, 가시죠. 네.
4: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물이 너무 없는데?
14: 그래요.
1: 이제 점점 막혔구만요, 보니까. 크기 다 굳었잖아요. 네.
4: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짚기 시작하는데요.
1: 아, 젖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14: 아, 여기 말랐네.
1: 예,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4: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1: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자리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일하.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16: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1: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16: 네.
1: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6: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아. 어떻게 뭐 눈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지.
4: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 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1: 로타리 치거나 막 다지는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안에 내부 청소하기도 하네. 근데 하우스 시공 업체들은, 고설 시공 업체들은 그 가쪽 고랑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주라 그래야지 대표님 다음에 편해.
16: 네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가운데로 옮기고.
1: 역시 일하려면은.
16: 아, 그니까. 그,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 똑같은 마음 먹고 있으면.
4: 그날 오후엔 또 다른 곳에 들렀는데요.
1: 최초 계획은 우리가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려는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는 100m 혹은 한 80m 정도 되려나.
4: 농사를 배우며 슬슬 딸기하우스 시공을 준비하는 매제 진호 씨.
17: 이게 그 양지붕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1: 양지붕형이 유리하지.
17: 지금 이렇게 반원형보다는.
18: 백로형?
1: 백로형.
18: 이렇게 해서 동쪽을 70%, 서쪽을 30% 해서 겨울에 그 온도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 일조량도 상당히 많이 풍족하게 많이 받아서 백로형도 같이 한번 견적을 한번 좀.
4: 동훈 씨는 땅 욕심을 내는 매제를 말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 지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1: 좀 길게 잡았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막. 요즘에 귀농한 친구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오자마자 집 짓고 하우스 짓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난 적성이 안 맞아서 정리하고 털고 나가느니 그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가 먼저 맞는가 한번 한 2, 3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도 매입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하우스를 얻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여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0: 공사를 착공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다 전념해가지고 이쪽에다 뭔가를 할 생각.
1: 계획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2: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훈 씨와 제자들.
0: 벚꽃이 피었으면 훨씬 좋았겠네. 좀 늦었네.
2: 귀농아니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자연 곁에서의 편안함입니다.
0: 딸기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오니까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2: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또 승부사 근성이 나오는데요.
0: 빨리 던져봐.
3: 나무 먼저 던져.
0: 대충 해도 뭐 퐁당 가겠지, 퐁당. 퐁당! 오!
4: 네, 네, 다섯!
5: 아, 받지, 받지.
0: 여섯 번?
5: 받지.
0: 여섯 번?
5: 받았어.
4: 최고, 최고!
5: 이야, 잘하네.
0: 집에 안 가. 여섯 번이지, 아까 전에?
4: 여덟 번이었어, 아까.
0: 여덟 번?
4: 끝.
0: 아.
4: 맨날 집하고 하우스방, 뭐 집 하우스 그렇게밖에 안 다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6: 같은 산이고 들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풍경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와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네요.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열심히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딸기 따고 자 우리 대박 한번 납시다.
0: 자 현실연구 보러 실현!
4: 화이팅!
5: 가만히 있어, 딱 펼쳐줘야지.
0: 펼칠 수가 짧아서 펼칠 수가 없어.
4: 그냥 안고 이렇게 해봐.
0: 펴지려고 문어 시작!
2: 귀농초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날들의 경험이 동훈 씨에겐 큰 재산이 됐고 이제 어엿한 딸기 사부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동훈 씨.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맨땅에 헤딩은 동훈 씨의 전공. 거기에 으쌰으쌰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귀농 후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0: 해보니까 딸기가 제일 쉽지? 새가 내름내름 나왔다.
7: 아이,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0: 그럼게.
7: 아, 진짜.
5: 시작한 것 같아, 나도. 내가 한국으로 신분이 이제 농부가 되는 땅이야.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차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0: 사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1: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2: 황주군 동여디매뇨 군년이 와요.
1: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4: 울었어요? 오.
5: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1: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6: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김수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이시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주르르 눈물만 주르르 주르르 시간만 흘러서 내리고 다시 주르르 눈물만 주르르 주르르 어제도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매뇨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우리 한국의 그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인격이 돼 있어야 그 인격을 닮은 예술이 탄생한다.

영정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들어 있어야 돼요. 크고 넓고

높고 많고 한이 많은 게 아니라 커서 한이에요. 우리 문화는 한의 문화예요.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네,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문화예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문화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극과 극,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문화 영토를 지키는 맨 앞자리에 우뚝 서 계신 분입니다. 일랑 이종상 화백, 인생낭독인 세 번째 주인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일랑 호가 아주 멋있어요. 이 한 일자에 풍랑할 때 랑자죠. 어떻게 지어진 혼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예, 제 은사님께서 네. 전공을 아직 가르지도 않았는데 네, 네. 예, 제 작품을 보시고 앞으로 이름 부르기가 더 어려워질 때가 올 것 같다고 호를 지어주시겠대요. 유명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서양화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전 서양화 하려고 미대를 갔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예. 저는 해방교육 1세대예요, 내가. 야. 그래서 나부터 아이우에오를 안 배우고 각야거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0: 각야거기요?
1: 네. 그렇죠. 그 영희, 철수, 마둑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해방교육 예. 1세대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세대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잘못된다고 늘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살아왔어요. 예.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책임감 같은 게 잠재적으로 내재해버린 거예요, 그게.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호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해방교육을 배웠지만은 서구 거를 위주로 네.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거를 당연히 내 것처럼 배우고 그래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한 거죠. 아니 누가 가르쳐서
0: 그때는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을 예, 분위기도
1: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정 교육을 받으신 분이 우리 스승들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를 가르치면서도 일제 잔재에 대한 게 아무래도 좀
0: 있겠죠.
1: 있는데 예, 예. 마음속으로는 그걸 친일 사상을 빨리
0: 버려야 된다.
1: 폐해야겠다는 예. 강박관념에 우리를 가리켰죠. 그래서 서구 거를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예. 저 호를 동양화한다는 선배들이 젊은데 호를 네. 부르는 거를 이렇게 듣고 조금 좀 저는 안 어울린다. 나이에 비해서
0: 참 대학교 때
1: 늙은 척한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제가 승낙을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0: 아니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데 일랑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물결이라고 이제 직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으세요 선생님은.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국전사상 최연소 추천각 예. 작가. 최초로 독도의 진경을 그린 화가, 생존 작가 중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 초대전을 연 작가 다 맞습니까?
1: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우리나라 해방된 교육 1세대도 그
0: 아 1세대도 그러네요.
1: 모르셨죠 그건.
0: 이야, 그러니까 최초라는 네.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벽화에서 이제 영정 그림까지 그리셨는데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진짜 너무나 방대해서 놀랐는데 저도 선생님 작품을 늘상 쓰고 있더라고요. 자, 자, 여기 있습니다.
1: 예.
0: 자, 5천 원짜리.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쓰시는 5만 원짜리의 여기 영정 그림을 바로 선생님께서 그리셨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이게 모자 간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1: 어머니를 밑에다 놓으시고 아드님을 위에다 놓으시는 순서는
0: 이렇게 돼요? 이렇게
1: 먼저 발행이 됐어요, 아들이. 아, 그거 알고 하신 게
0: 아니에요? 네, 맞, 알고 했죠. 전 네.
1: 아드님이 먼저 네. 발행을 네. 하시고 그 다음에 30여 년 훨씬 지난 다음에 어머님이 최고위권에 들어가셨죠.
0: 아, 예.
1: 근데 지금 저 돈을 그린 사람이 대개는 죽고 없으려니 하고들 지금
0: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많아요.
1: 아, 많고 예. 말고요. 왜 아, 지금 만 원권 그리신 뭐 김기창 선생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0: 네.
1: 천 원권 그리신 현초 이유태 선생님도 아,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0: 그분들은 또, 자기가 그린 돈을 몇 년 못 쓰시고
1: 아, 그렇죠. 네. 또 월전 장우성 선생님도 또 돌아가신 지 네. 이제 한참 됐네요. 많이 됐네요. 에, 아마 전 세계에서 저처럼 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오래 그것도 모자분을 예, 이런 아마 행운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다 사인 받으러 가져오거든요.
0: 네네네.
1: 예, 저 아프리카 뭐 또 저쪽에 아. 아랍에미리트 왕자니 뭐 이런 분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 예, 참 전문 일이라고.
0: 오늘 일랑 예, 선생님을 모시고 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일랑이냐? 지금부터 할 얘기가 많습니다. 5천원권을 이제 그 발행한 지 꽤 됐잖아요.
1: 네.
0: 제가 알기로는 화폐 영정은 이제 원로 대가들이 그리는 그렇죠. 거였는데 이거를 되게 어린 나이에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저는 30대 그렸으니까 정확히 37살이 그렸나.
0: 와.
1: 이건
0: 있을 수가 없는
1: 예, 있을 이라... 수가 없죠. 그것도 그 돈 그린 사람이 뭐 이상한 비투에 걸린다거나 뭐 잘못해서
0: 아니면 돈에 뭐 사기극에 걸린다거나
1: 그러면 또 예. 세금 포탈도 할 수 있고
0: 그
1: 경제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걸로 만약에 언론에 오르내린다든지 지탄을 받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0: 네, 네 그렇겠습니다.
1: 아, 그런 사람이 네. 그린 돈을
0: 쓰고 싶지도 않을
1: 그 돈을
0: 거고.
1: 소지하고 네. 유통시킨다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0: 네, 네.
1: 예,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보통 한 3년, 5년, 길어야 10년 정도 쓰는 원로 예, 이분들이 또 신분이 정확하시고
0: 네, 네.
1: 예, 그 5년, 3년 동안도 일은 저지를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사상서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증을 나몰르게 통과를 해요.
0: 예.
1: 저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0: 네네.
1: 저도 전혀
0: 선생님도 모르시게.
1: 전혀 저도 몰랐죠. 예.
0: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뽑으셨을 때 되게 시샘 같은 거 많지 않았어요?
1: 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평생을 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0: 네네네.
1: 예, 그래서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예, 제가 그 사상
0: 네.
1: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해서 투서를 받아가지고 예, 가서 문초도 받고 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시샘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네네. 퇴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네. 이상한 습성이 또 생겼어요.
0: 이렇게 이제 농으로 얘기하실 네. 수 있게 되시기까지 네. 뭐 얼만큼 네.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0: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세 분의 스승님께서 돈에 관해서 예. 얘기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 예, 그 다 화폐를 그리신 분인데
0: 네.
1: 저의 직계 은사님 뻘이 아니고
0: 네.
1: 할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손주 뻘이고
0: 어떤 말을 해주시죠?

0: 분들이 말씀을 이제 저를 데려다 놓고서 네네. 제가 화폐를 그리게 됐으니까 자네는 이제 돈 시민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1: 돈 시민의.
0: 예, 할아버지들이니까 저는 손조 같잖아요.
1: 네.
0: 돈심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1: 돼지의 마음도 아니고.
0: 돈심.
1: 네.
0: 돼지 돈자도 아니고. 본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아, 내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참 깨달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돈은 이렇게 앞에서 뛰어가면서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1: 아,
0: 돈은 따라가 잡지 말아라.
1: 네.
0: 그 다음에가 돈이 죽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1: 생물이다.
0: 마찬가지로 네. 감정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1: 그렇죠.
0: 또 하나가 이제 돈은 국가의 소유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개인의 소유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 그게
0: 돈에다가 낙서더라고. 왜 뭐 전화번호 받아 쓰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1: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구겨진 돈을 갖고
0: 또 이렇게 많이 구기고
1: 선생님께서 이종 선생님께서 되게 뭐라 그러셨어요.
0: 네, 어떻게 이 구겨진 돈을 가지고 제 앞에 그러면 네. 내가 돈심이니까 이 구겨진 것을 보면 내
1: 본인이.
0: 몸이 구겨져 보여요.
1: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매번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명언을 드는데요. 오늘도 명언 하나 잘 가슴을 세우고 합니다. 이제 5,000원권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그렸으면 그것도 영광일 텐데 2009년도에 다시금 한 번 부탁이 갑니다. 그때는 이제 어머님을 그려달라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0: 첫 번째 아드님 그릴 때도 제가 생각지도 않았죠.
1: 네.
0: 내가 돈, 전 국민이 쓰는 돈을 그리는 화가가 돼. 아유, 그건 대단히 노인네들이나 그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화폐 그 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고 한국은행에서 찾아와 가지고 제가 5,000원권을 그렸는데 그때는 그 5,000원권을 그리신 분이 생존에 계셨어요.
1: 아.
0: 생존에 계셨는데 그분이 오죽헌에 그분의 그림이 있으니까 갖다 붙여놓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분한테 가서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또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양반의 그림이 오죽헌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5,000원권이 나왔어요.
1: 오, 인쇄하는 거
0: 제가 다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오죽헌에 그리신 그게 예, 먼저인데 그거를 그리신 그분이 화폐, 전 국민이 쓰는 화폐에는 궁상 맞으면 안 된다.
1: 아.
0: 예, 전 국민이 잘 살 수가 없다. 그렇게
1: 하면
0: 그래서 풍요롭게 그려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네.
0: 해가지고 처음엔 다 함께 그렸더니 점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의 5,000원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만원권은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랬으니까 그분한테 말 듣고 그린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 생존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니까 참고로 표준영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를 하고 싶은데 참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첫째 그분이 그리신 그 표준영정은 19세기 여자를 그려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님 때를
1: 네네네네.
0: 그리신 거예요. 의상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또 선생님의 뜻이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달리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5만 원권, 5,000원권이

0: 오죽헌에 있는 거하고 달라진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시라고 이 말씀
1: 네네네.
0: 꼭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임당의 화폐 영정, 원화는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신가요? 어디 딴데 보관이 돼 있나요?
0: 아, 이제 이 화폐를 그리려면은
1: 네.
0: 초상화를 그린다는 게 아니라 영정을 그리는 거예요. 영정과 초상화를 구분들 이렇게 못 하고들 계신데,
1: 네.
0: 초상화는 돈 1달러만 내고 뭐 10달러만 내면은
1: 어디 가서
0: 지나가는
1: 길거리에서도,
0: 사람도 이
1: 예.
0: 의자에 잠깐만 앉아 있으면 똑 닮게 그리죠. 그거는 꼴만 그리는 거예요. 꼴 외양만 그리는 거예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관계없어요.
1: 그렇지.
0: 얼마든지 껍데기는
1: 예.
0: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1: 영정은.
0: 영정은 달라요. 영정은 그림자 영자에 액자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1: 그림자.
0: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그리려면 그분과 작가가 혼연이
1: 혼연일체가
0: 일치가
1: 돼.
0: 돼야 돼요. 그리고 동기 감흥이 돼야 돼요. 이러려니까 화폐를 금박 초상화 그리듯이 돈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분을 그리거나 어머님 그릴 때 그분에 대한 모든 역사를 내가
1: 알아야죠.
0: 알아야죠. 예, 그래서 그분의 인품도 알아야 되고 이러려니까 이게 1년, 2년씩 걸리는데 나중에 이거 새로 뭐가 틀렸다 새로 그려라 하면 또 1년,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본과
1: 네.
0: 은행본이
1: 달라요.
0: 따로 두 개를
1: 네.
0: 그려요. 그리다가 혹시 하나가 잘안 되면 그다음
1: 다음 걸로.
0: 미완성된 하나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본이 제가 있고 여기는 한국은행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작권은 저에게 있어요.
1: 그 화폐영정뿐만 아니라요, 악성 우룩, 예, 그다음에 광개토 대왕, 예, 고산 윤선도 영정까지 다양한 인물화를 그리셨단 말이에요.
0: 여기 많이 알고 계시네요.
1: 아니요,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조사도 했고요. 그 이게 동양철학과도 연관되는 건데 그 영정을 그릴 때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다 알고 그 사람이 주는 교훈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0: 옛날에는 한 2, 3일 앓고 일어났었어요. 영정을 하고 나면.
1: 작품을 하면 예.
0: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자기하고 밥을 먹고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눈동자는 겉돈데요. 자기를 보질 않고. 그게 그때가 이제 동기 감흥이 된 거예요. 그 작품하고 동기 감흥됐을 때인 것 같은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진을 그리는 영정 작가가
1: 네네.
0: 동기 감흥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휘둘린 듯이 일치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자기 일상으로 와야죠. 근데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못 나오게 될까 봐서 첨베레라는 거를 첨베레,
1: 천베레.
0: 첨성대라는 우를 첨자 하고 절배자
1: 네.
0: 하고 예돈예자예요. 천베레를 옛날 궁정 작가들한테 성대하게 치워서 그분이 이탈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해 줍니까 그걸?
1: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0: 아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1: 예.
0: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잠깐 앉아 있으라고 초상화 그리듯 그린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윤선도 선생 그렸을 땐
1: 예.
0: 제가 도망 다녔어요. 안
1: 안
0: 그리려고.
1: 그릴라고.
0: 예. 그러다가, 할수 없이 그분을 그렸어요. 그 영정을 한번 그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할 뿐더러 내 스스로가 그분의 인품을 닮고 그리고 역사와 의식을
1: 같이 해야죠.
0: 같이
1: 예.

0: 동이 감흥이 되지 않으면, 예, 원효 할아버지 같은 그 대사를 그려도 백전 같이 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아, 알고 계셔야 돼요.
1: 예예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양 철학도 예. 공부하신 계기가 예. 되신
0: 예, 예.
1: 그 여러 사람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3대 학성으로 꼽히는 우륵 선생님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게 돼요?
0: 뭐 광개토 대왕도 제가 그렸는데 뭐 예.
1: 근데 당군 할아버지도
0: 예, 그리시 음악가를 그리니까 예. 예 제가 그렇게 예, 옛 성인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다른 게 탐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지하고 몰랐던 거를 그 광개토 대왕을 제가 그리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국가관, 또 그 민족관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그리면서 제가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악성 우륵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제가 아까 그 해방 1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그 내가 제일 처음에 배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방된 태극기를 달고 처음 들어가서 뭘 불렀는지 아세요? 나폴레온 행진곡을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1: 나폴레온 행진곡이요?
0: 짠짠 짜자자잔 짠짠 짜라라잔 이음악이 수없이 들려오는데 그 네. 가사도 몰라가면서 이게 제일 먼저 해방되고 처음 들은 내가 학교에서 예, 노래예요. 아. 일본의 기미가요가 없어졌으면 우리나라를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 나폴레온
0: 이게 우리 같은 어린애를 1학년을 불러다 놓고서 왜 나폴레온 행진곡을 이겼다고 해서 그러려?
1: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그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일본의 잔재는 서서히 없어지는데 서구 잔재로. 예, 일본이 서양과 가까워짐으로써 강대국이 됐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이상하게 사대주의 근성이 자꾸 교육에도 네. 나타나게 됐어요.
1: 되게 심각했었죠.
0: 내가 동양화를 뭐 전공한다. 내가 그림은 옛날부터 배웠거든요. 뭐 3살, 4살 때부터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되려다가 막 좀 못하신 분이 돼서 원이 돼서 이제 내가 배웠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도 그 서양화하는 혹달린 그 일본 사람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서양화를 하는 게 초등학교 가서도 크레온 가지고 여백 하얀 도화지 남기면 점수도 안 줘요.
1: 안 줘.
0: 다 채워야
1: 예, 예, 예,
0: 돼요.
1: 예, 다 채워야 돼요.
0: 아니 누가 동양화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악성 우륵을 그리면서 뭐를 생각했겠어요? 그 명인들의 가야금 소리를 계속 1년 12달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 우리 국악에 예, 빠져들게 되고 국악이 내 체질의 원 자생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거를 뼈저리게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1: 첨단 과학과 열정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요할 만큼 힘든 그러니까 추적 과정을 거쳐야지 영정을 그린다고 할 수가
0: 네,
1: 아, 있는 거군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영정 작업 말고도 큰 대형 벽화를 많이 그려오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오래 해오셨죠? 그 벽화 작업을.
0: 우리나라 그림 안 하셨어도 반구대 암각화는 아시죠?
1: 네, 압니다. 예. 그거는
0: 그 미술 시간 암각화보다 더 위에 화라 소리가 붙은 무슨 원시인들 그림이 있었나요?
1: 모르겠어요.
0: 석기 시대나 철기 시대
1: 저는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암각화서부터 화 소리가
1: 네네네네.
0: 나오죠 역사에.
1: 네네.
0: 그다음에 벽화.
1: 벽화.
0: 예. 예.

0: 안각화는 이제 요철이 생기는
1: 네네네.
0: 거고
1: 그 뭐
0: 이 벽화는 이제 예, 평면에다가
1: 그림을 그린 거죠.
0: 예. 하는 거니까 요즘에 우리 회화 그림하고
1: 비슷하죠.
0: 예, 예. 이제 그 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광개토 대왕을 공부하면서 고구려 벽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 아...
0: 예. 근데 우리 교과서에 미술책에 반드시 쌍용촌 벽화나 무용촌 벽화가 나오는데
1: 네.
0: 미술 선생님이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학 올 때까지. 그걸 혹시라도 물어보면
1: 국사 시간에나 배우는 거인 줄 알았습니다.
0: 여쭤보면 그 냉겨 이렇게 나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의 업적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냥 넘어가니까 자연히 그냥 우리는 그 서양 미술에 도취돼서 은연중에 모르게 서양화를 나는 당연히 미술대학 가면 전공해야 당연한 걸로 그냥 이렇게 다들 저뿐이 아니에요. 뭐 거의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 교육의 참 큰
1: 한계이자 뭐.
0: 예. 예, 예, 예.
1: 그러면 벽화 작업 중에서 가장 큰 벽화는 가로 세로.
0: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면은 맨 돈 그린 화가라고만 소개를 해줘가지고 네. 주머니들 뒤지고 뭐 저 뒤에 가 앉았던 사람도 앞으로 안 나오고 아 참 아,
1: 재밌습니다.
0: 아니 제가 평생 살면서 네, 네. 돈 그린 거는요 구의 일모예요. 아홉 마리의 소털 중에 딱 털어 하나예요.
1: 네.
0: 그런데 그 많은 제 화단 경력을 아무리 얘기해도 큰 대작을 한 이야기를 해도 이리 듣고 이리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주머니 뒤져보세요. 이분과 관계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제서야 아까 똑같아요. 뭐 다른 예. 네. 이래 놓으니까 네. 거기다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나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예.
1: 그것도 두 개나.
0: 그래서 내가, 아하, 네. 그림, 예술에도 네. 대중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난 순수 미술을 하니까 대중성을 상당히 좀, 예. 네,
1: 이렇게 할 수밖에
0: 했어요.
1: 없죠.
0: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1: 아, 그거는 예. 동전의 앞뒷면
0: 예. 같이. 서로가 조화를 그냥, 이루면서 예.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질문이 내가 딴 데로 나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0: 질문이요.
1: 예.
0: 큰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예,
1: 예. 큰, 얼마나 큰 그림을.
0: 큰 걸로 돼 있던가 보죠. 내가 강의를 하면 질문 있어요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1: 네.
0: 선생님도 큰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반대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커다란 이야기가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 가로 세로 몇 메타 정도 아니면 호수로 100호입니까? 200호를 크다고 합니까? 얼마나 커야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까? 화폐를 그렸다고 그러니까 저 화폐에 요만한 데다 인물 요렇게 그린 작가로 나를 아시는 모양인데 그 원화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원화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을 내가 수없이 남겼습니다. 근데 크다는 게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2m에 한 3m 정도.
1: 그게 학생들의 그 상상력에
0: 아, 지금 가정에 2m에 3m 그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1: 그것도 상당히 크죠. 네, 상당히 크죠.
0: 그거는 미술관에 나가야 했지 2m에 3m라고 하면 그분으로서는
1: 상당히 큰 거예요.
0: 큰 그림을 얘기한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어가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제 그림을 가보세요. 네. 법원정 정면 벽에도 15m에 8m짜리가 있고 야, 대법원에도 그런 그림이 양쪽에 붙어 있고 또 태백산맥문학관에 가면 높이 8m,

0: 8m. 길이가
1: 높이 8m.
0: 81m입니다. 그게 한 그림이에요? 예, 한 그림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8m에 81m예요.
1: 81.
0: 이거를 몇 토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제가 나도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림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림으로 기네스북에 들어가 있어요.
1: 1997년이었나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셔서 이제
0: 루블 예.
1: 초대전 하실 때
0: 예.
1: 그때도 그 상당히 큰 벽화를
0: 아 그게 굉장히 큰 그림이죠. 아마 루블 사상 최대 그림일 거예요.
1: 루브르 사상
0: 예. 예. 그리고 루블
1: 몇 미터
0: 루블 미술관이 생긴 이래로 뒤에서 조명하는 그림은 그게 또 최초일 거예요. 아 루블 미술관 가보셨어요?
1: 앞에서 조명해요.
0: 예. 다 앞에서 조명하고 앞에서 보잖아요. 근데 나는 뒤에서 조명하고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난 스크린 문화라고 그래요.
1: 아,
0: 그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세계 제일의 스크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것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1: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 참.
1: 야, 여기서.
0: 왜 우리가 그런 네, 스크린 네. 문화를 했느냐. 옛날에 초기의 활동 사진을 볼 때는 앞에서 쏘고 앞에서 빠져요. 예, 예. 지금도 그럴 거려 아마. 그런데 점점 발달하면서 뒤에서 쏘고 앞에서 봐요.
1: 예.
0: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보면 예, 이 좀 밝은 대낮에도 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뒤에서
1: 그렇습니다.
0: 쏘니까.
1: 예, 예. 예. LED구도
0: 그런데
1: 그렇죠.
0: 우리나라는 오래전서부터 창호 문화가 발달됐어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오, 창호지,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 창호지에 예, 내가 밖을 보고 싶잖아요. 안에서.
1: 예.
0: 그러면 안에 심지를 얕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끄든지. 아셨어요? 그러면 달밤이 밝을 때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1: 보여요.
0: 울타리에 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울타리가 낮으니까. 예. 그러면 손에 자반고등어를 들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까지 알아요. 안에 있는 아내가 벨 같은 거 놓고 문화가 없어요. 우린 필요 없어요. 벌써 이미 스크린을 보고 남편이 나 좋아하는 자반고등어 사온다 안 사온다도 알아요.
1: 그러니까
0: 이게, 아셨어요?
1: 예, 그 빛의 근원에 따라서 스크린 하나만 놓으면 안이 무대가 예. 됐다가 또 밖이 무대가 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0: 그러면 아내 예. 아내를 그럼
1: 보이려면 여기다 이제 초록불을 밝힌다거나
0: 그렇죠, 밝게 하죠.
1: 밝히는 초록불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0: 아, 잘하시네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의 초록불은 이동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네. 높낮이만 이렇게
1: 조절하게
0: 조정하게 돼 있고 밝기만 조정한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핸드폰 없어도
1: 예예.
0: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런 스크린 문화가 있는데 루브르에서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게 15세기 때 네. 까르젤홀이라고 지혜의 왕 때 쌓은 그 성벽이 반쯤 무너져서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내 작품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설치 벽화로 한 거예요.
1: 근데 회화 요소보다도 이 미술을 아주 다각도로.
0: 예.
1: 예. 예.
0: 근데 그 거기서 조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지, 그거는 창호 문화를 가지고 우리 순수한 한지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이를, 위대한 종이를
1: 네.
0: 우리가 만들어서 예, 뒤에서 조명으로 해가지고 조명을 앞에서 안 했어요.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두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500명이 모인 오픈 날 스위치를 탁 넣으니까 파바바박 하고 뒤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환하게
1: 그때
0: 길이가
1: 60m?
0: 72m예요. 높이 6m에. 예. 근데 그 그린 내용이 뭔지 아세요?
1: 병인양요.
0: 그렇죠.
1: 예.
0: 병인양요가 일어난 예. 강화도 만이산이에요.
1: 그게
0: 근데 만이산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럼 많이 사네.

0: 원 이름을 모르시죠?
1: 뭐 원 이름이 또 있나요?
0: 한 마리 두 마리어는 마리산이에요.
1: 마리산이요?
0: 예. 아니 우리가 짐승 보고 한 마리 두 마리어잖아요. 네네. 왜 그 산을 마리산이라고 그랬어요? 왜 머리산이라고 그랬을까요? 마리는 머리란 얘기예요.
1: 네네네.
0: 머리
1: 한두 두두 세두 할 때.
0: 짐승 셀 때, 소를 셀 때 일두 이두 그러죠.
1: 일두 이두. 예.
0: 그 머리 두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머리는 몸통에 다리는 네 개지만 네네.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일두 이두 할 수밖에. 그런데 강화도가 뭐예요?
1: 강화도.
0: 단군 채화도 거기서 해오잖아요. 강화도에서 채화를 해올 정도로 신성한 산이에요. 거기가 머리산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산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리산이 마니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머리산을 그려서 불란서 사람들이 왜 규장각에 조선실록 훔쳐간 거 그때 사람 몇 죽였다고 그래서 그 다 훔쳐갔잖아요.
1: 그래서 이제 그
0: 다 내놓으라고 내가 해야겠다.
1: 외교장각 도서관 바꾸자고.
0: 그래서 내가 그 빌미를 하려니까 아 중심부에 가서 내가 머리산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대단합니다.
0: 이해가 가시죠?
1: 예예예.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다 그 작품을 기증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0: 못 듣게 하는 걸 그냥 막 뜯어왔어요. 그래서 좀 찢어졌습니다.
1: 못 듣게 해요?
0: 네. 네. 그거를 처음에는 한쪽 벽만 내가 하니까 네. 원로 대가님들하고 좀 함께 하려고 제가 예 그래서 처음에는 3인전처럼 했어요. 그분 두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1: 돌아가셨네. 예.
0: 유명한 화가분들이요. 조각가의 문신 선생님, 네. 불란서에서 오래 계셨던 문신 선생님도 나랑 같이 네. 그때 오프닝 때 같이 전시하셨고 또 이대원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하시던 이대원 선생님도 나랑 같이 3인전을 했어요. 네. 워낙 큰 곳이니까 네, 우리가 네, 네. 나는 한쪽 성벽에
1: 72m 네,
0: 성벽을 위해서 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분들은 가지고 있던 그림을 그냥 가져와서 저랑 같이 오프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날짜가 되니까 다 이제 철거를 하셨죠.
1: 네.
0: 근데 이제 나도 그럼 철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연기할 수 없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미테랑 대통령이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 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니까.
0: 예. 그래서 예. 아, 그럼 조금 그 좀 더 돌아. 한 달이 지났는데 또
1: 연기하죠.
0: 대통령이 예. 보고 나서 또 연기를 하자고 그러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해가 넘어가는데 또 해를 넘기는 거예요. 아, 3월이 다 되도록. 아, 이게 큰일 났다 했는데 이걸 연구비치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아,
1: 마음에 들었구나.
0: 예, 왜? 처음에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1: 불란서 사람들이.
0: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앞에서 조명하고 앞에서 보는 그림만 봤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컴컴한 데 들어가서 활동 사진 보는 것처럼 뒤에서 조명되는 거를 처음 보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던 지하여간. 어쨌든, 그거를 연구비치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연구비치를 생각을 엄두도 못 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단하게 모든 거를 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그 연구 비치려면 내가 새로 모든 걸 새로 이렇게 예,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다가 돈 액수를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내가 그런 거보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같이 내가
1: 연구
0: 예, 예. 같은 전람 미술관에 내 그림이 소장됐다 그러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1: 영광이에요. 예.
0: 예, 우리 집안에 큰 영광이죠.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오만해서 그랬는지 자신 있어서 그랬는지 돈 필요 없다. 내가 거저 주마.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뭘 대신 해드릴까요?
1: 아, 그래서
0: 강화도에 와가지고
1: 네네 훔쳐간.
0: 그럼요. 그 종교 때문에 그 신부 몇 분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복수를 하겠다고.
1: 네네.
0: 예, 우리나라를 신무기 가지고 와서 극동함대가 와서 예, 거기 규장각에 예. 우리 그 귀중한 그 조선시대 그 귀중한 것들을 그 당신들이 파리로 가져와서 지금 내놓지 않잖냐. 그리고 왜 그 저 구텐베르크보다도 70여 년이 빠른 어? 그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의 그 직지효체
1: 금속
0: 내놔라.
1: 네.
0: 그러면 내가 내 그림
1: 가져가자.
0: 72m짜리를 그냥 연구비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연구비치를 해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새로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연구위 가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다시 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1: 가져가라.
0: TFAA라는 건 문부성 산하의 기관이에요. 거기 초대받아서 난 갔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아 지금 일랑 선생이 얘기한 건 그건 외교 문제다 이거예요. 아, 자기들하고는 이게
1: 상관이 없다.
0: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난 억만금을 준대도 직지호체 보러 그리고 그 규장각 도서 보러 불란서 돈 써가면서 당신들은 대구 우리 그 후손들이 와야 되고
1: 네네.
0: 그 할아버지 또 애비 그림 보러 내 그림 보러 또
1: 와야 되느냐
0: 와야 되는 이런 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 하고 거기 파리도 안 가고 거기 있는 제자들한테 말리더라도 찢어져도 좋으니까 당장 뜯어오라고. 72m를 뜯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그 삼엄한 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72m짜리를 끝만 조금 상했지 다 그래도 뜯어왔어요.
1: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독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 목걸이가 네. 이게 독도 목걸이죠?
0: 아, 예. 예. 넘겨 보셨네요.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독도에 해 뜨는 겁니다.
1: 이 독도 화가라는 이름이 또 붙었어요. 한국 유일 이것도 초유입니까?
0: 예,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네. 체험관에 가시면 최초의 독도 화가 해가지고
1: 네.
0: 예, 벽 하나가 다 제 작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1: 근데 독도를 주제로 남북화가 2인전을 준비 계획하신 했죠. 적이 있다고?
0: 아니 했어요 네. 벌써.
1: 아,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 북한에 선우영이라는 네네. 작가가 있어요.
1: 네.
0: 인민 작가인데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일본에서 국제전 같은 거 할 때 이제 남북 평화 미술전 할 때 더러 만났거든요. 근데 유독히 나를 보고 친형처럼 형님 하면서 따르는 그 북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 이름이 선우영이에요.
1: 선우영.
0: 예, 선우영 씨인데 예, 그 선우영을 같이 데리고 와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독도 문화 신기 운동을 내가 77년부터 했거든요. 그것도 최초입니다. 아무도 독도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1: 네네네.
0: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83년인가
1: 그랬는데
0: 내가 독도전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왔어요.
1: 네네.
0: 이게 대중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독도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독도를 그렇게 부르지 그 전시했을 때는 그저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어쨌든 간에 예, 그 선우영 작가가 죽기 전에 자료를 여기서 많이 주었어요. 그 사람을 직접 같이 독도를 들어가려고 내가
1: 네네네네네.
0: 북한에 가서 애를 썼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누가 도와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NGO 활동을 한 사람이라. 아. 예.

0: 나는 예, 독도 그림을 마후라를 만들어 가지고 신주쿠에 가서 매진을 시켜서 그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독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뭐 이런 데 돈 갖다가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독도를 이렇게 자료를 내가 보냈어요. 그 사람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그 독도 그린 게 나 자료 보고서 독도 그린 그림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림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방 하나를 따로 해가지고 선우영 씨하고 나하고 남북이 함께 독도 문화신기 운동을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어요. 뭐 일본에서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1: 네, 남한만 지금 독도 문화를 연구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도 알고 그것을 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화, 더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가 갖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양화에서는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가 나중에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사람이 돼야 예술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님께서도 자로가 미가 뭔가 하고 물었을 때 회사 후소라는 말이 있어서 후소회라는 단체까지 다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술의 윤리적인 그 인격적인 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자님 태어나기도 전서부터도 우리 한국의 그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인격이 돼 있어야 그 인격을 닮은 예술이 탄생한다는 동격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사람이 먼저로 이렇게 예술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참 좋은 그 철학을 가지고 네. 있는 것이 우리 자생문화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요즘 베트남 여성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산다고 해서 다문화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못마땅하다.
1: 아, 다문화.
0: 예, 한국 민족이 이 땅을 지키면서 오래 여기서 살았잖아요. 선사시대부터 네. 살았잖아요. 이동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우리 언어를 보면 우랄 알타이 계통이 되다 보니까 네. 저 시베리아 벌판 저서부터 이 대륙 문화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유목 생활
1: 몽골족이랑 이렇게
0: 유목 생활 천막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것이 몸에 벌써 배 있는 것이 보여요. 예, 그건 뭐 여기서 자세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들을 이렇게
1: 돌아보면 아실 있어요. 겁니다.
0: 참 이동을 잘해요. 또 그 이동을 잘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6.25를 난 경험해봐서 알아요. 상당히 좀 잔인한 데가 또 있어요. 피를 봐야만 되는 이런 너 피 보고 싶어서 그러냐 하는 말까지 있어요.
1: 네네네.
0: 예, 그 수렵 민족의 그런 그
1: 기질.
0: 예, 네. 그 기상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동남진을 하면서 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농경민족으로 와서 고정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농경은 이렇게 옮기질 않잖아요.
1: 네.
0: 거기서 끝나나 그랬더니 장보고를 제가 또 그렸거든요.
1: 장보고.
0: 예.
1: 해상.
0: 예. 해상왕 장보고.
1: 해상왕. 예.
0: 장보고를 그리기 위해서 장보고 연구를 제가 한 1년 이상 또 했어요.
1: 네.
0: 끝 근거가 없으니까 장보고 연구를 했더니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1: 배 타고 나가죠.
0: 세계화된 우리나라 최초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0: 자생 문화를 가지고 저 멀리 아프리카 저 뭐 굉장히 멀리까지 퍼치고 거기 사람 또 거기 그 가져와서 우리한테 또 전해주고 한 정말 세계화된 분이에요. 그 이분을 이렇게 굉장히 내가 높이 존경을 해서 그분을 영정을 내가 그리고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정을 그리면서 난 많은 거를 배워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다문화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대륙적이에요. 그 대륙적이라는 건 큰 거예요. 크고 아까 머리산이라고 해서
1: 그 네네네네 예예
0: 그 높지도 않은데 그 머리로 높다고 네. 생각해. 그러니까 크고 넓고 높고 많고 지금 내가 좋은 얘기는 다 했죠.
1: 네. 예. 깊고.
0: 예, 깊고. 예. 이거를 모두 갖춘 다문화적인 민족을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순 한글로 얘기하면 한이에요. 한.
1: 한.
0: 한. 신방변에다가 원한이라는 한자가 아니고
1: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뭐 한이 많아서 한이 예. 많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0: 한이 많은 게 아니라
1: 한
0: 커서 한이에요. 예. 대한민국의 한도 그렇고 한강도 길게
1: 맞아요,
0: 얘기해야 돼요.
1: 맞아요.
0: 한강
1: 한강
0: 하나의 강이 아니에요. 한강 한강 지금 강남 강북이 한강으로 끊어져 있는데
1: 네.
0: 그럼 한나라 강이 흐릅니까? 아니거든요.
1: 네.
0: 이게 큰 강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 문화는 한의 문화예요. 이게 한의 문화인데 이게 원안의 한의 문화는 야나기 문의 옷이라고 해서 유기장렬이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깨달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크고 높고 원대하고 이런 그 한의 문화 때문에 제가 취화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 장승업.
0: 예예. 예. 예. 그 장승업 그 전람회를 제가
1: 들었습니다.
0: 할 때 예, 예, 예. 제가 최초로 그 최초예요. 제가 전시를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이제 그 서편제를 가지고. 상을 감독상을 못 받으신
1: 임건택 감독님,
0: 예, 예, 임건택 네. 감독님이 예, 이제 우리 세미나에 와서 들으시다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강의를 들으시게 되니까 아, 그리고 원안이 아니구나 원안으로 서편제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 맞습니다. 예, 예.
0: 아, 그러면 그 크고 넓고 그런 그 우리의 크다는 그런 의미의 이 영화를 하나 찍고 싶다 이래서 만드신 영화가 취화선이에요.
1: 네네, 장승업에 네. 대한 얘기.
0: 그 취화선이 이제 외국인들 심사위원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하게 뵌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안에 한이 없어서 이상하게 뵀을지 모르겠으나
1: 아니요, 전 영화 잘 재밌게 잘 봤습니다.
0: 그러니까 감독상을 최초로 그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걸 좀 뉘우치고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최민식 씨가
1: 네네네 민식이 형이
0: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그 오원 장승업 그림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원화가 그 장승업 그림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거기다 손을 얹고 이 정신을 영을 내려받지 않으면 주연하지 말아라.
1: 네. 네.
0: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림도 그려라. 붓을 안 들어보고 장승업 노릇을 하지 마라. 손이나 빌려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나간 그 모든 화가들은요. 취화선에 나간 화가들은 전부가 내 제자들이에요.
1: 아,
0: 예, 이제 이해가 가시죠.
1: 네네네.
0: 진짜 화가들이 나가서 진짜 화가 노릇을 한 거지 손 따로 못 따로 하지 않았어요. 장승업만 손 따로 했는데
1: 네네네네.
0: 제가 하지 않고 제 제자를 그것도 시킨 거예요. 그게 예, 그 지금 얘기하는 겹의 미학을 예, 저한테 배운 예, 그러니까 김선두입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과 저는 하나 할 때 그 하나라는 것도 하나고 일이라는 뜻의 일랑이라는 뜻도 되지만 예. 하나라는 게 모두 다라는 예. 얘기가 예. 되지 않습니까? 예.
0: 아 처음이고 진짜. 크고 그래서 높고
1: 네.
0: 그래서 그 유명하신 한학자가 한일자를 뽑기 위해서요. 그 유명한 한학자가
1: 네.
0: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그 한일자를 3개월이나 걸려서 한일자를 하나 뽑았다고 그러시는데
1: 네.
0: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한일자의 그 깊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의 그 아주 결정적인 글자예요.
1: 예. 예, 한일자가 이렇게 긋는 거 한 획이지만 예, 예. 거기에 담긴 의미야 어마무지 많으리라고
0: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높이 솟은 그 물결이 높을수록 어때요? 멀리 가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거대하고 높고 이런 물결이 되라는 거예요. 짤랑짤랑하지 말고. 예,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예, 그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1: 네, 일랑 이종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못다한 이야기는요, 선생님 작업실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문화 영토를 넓혀가는 일에 꼭 맨 앞자리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네.
1: 한국인에게는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크고 넓고 높은 문학적 유전자가 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멀리 보고 달려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 민족의 자존심, 문화 영토를 지키고 있는 일랑 이종상 화백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응록의 그 책가도가 얼마 전에 그 10억에 호가된 적이 있습니다. 책거리도 세계적인 미술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할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만은 책을 그린 우리가 책거리라는 이제 그림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그림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림이라 그러면은 보통 뭐 산수화 아니면 인물화 해서 산수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지막한 이렇게 산이 전개되고 그런 자연을 배경으로 또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내려꽂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직선의 짜임이라든가 아니면 직선의 어떤 겹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다른 회화는 전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책거리라는 그림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영어로는 그 books and 이제 things라고 하고 책거리 가운데 그 서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책장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책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가 또는 서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거리라는 거는 책으로 특화된 그 정물화인데 우리가 정물화라고 하면은 서양 미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 세잔이라든가 뭐 샤르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흐라든가 이런 인상파하고 유명한 화가들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정물화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정물화는 책으로 특화된 정물화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세계에 유례없는 그러한 그 문화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중시하는 그 문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홍도의 그 자리짝이라는 그런 이제 풍속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엄마는 그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책 읽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그 희망의 찬가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제 뒤를 돌아다보겠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시선은 등 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김홍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가장 크게 그려진 거는 자리 짜는 그런 어떤 일 노동입니다만은 아빠의 그 아빠가 쓰고 있는 바로 그 모자를 한번 보시면 이 모자는 방건이라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건은 여러분 그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무슨 탕건 또는 정자건과 함께 그 양반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나는 양반이다. I am 양반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양반인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을 누구한테 풉니까? 바로 이 아들한테 푸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들의 그 아랫도리를 보면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 아빠의 그 한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홍도 풍속화에 나오는 이 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출세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보감을 보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그랬어요. 또 고문진보를 보면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또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고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의 그 책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덟 가지의 그 책사랑 중에서 일곱 가지는 못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일곱 개의 그 금지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지요. 첫 번째는 책을 대할 때는 하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지개를 켜지 말라. 하품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기지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졸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침을 할 때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피하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책장을 이렇게 뒤집을 때 침을 묻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을 묻히면 이제 책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을 베고 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인데
남에게 이제 빌려온 서적의 글자가 잘못되면은 그거를 고쳐가지고 뭘 고쳤다는 거를 쪽지에다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걸 붙이라 그랬고 또 종이가 떨어졌으면 그것도 붙이고 또 깨맨실이 끊어졌으면 그걸 또 새로 깨매가지고 돌려보내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학자, 조선 후기 학자인 박지원의 이제 책사랑입니다. 186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병인왕요가 일어납니다.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를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군대들이 그 바로 이제 그 강화도를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장교인 그 앙리 지베르가 쓴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

목걸이가 유행한 시기는 영조의 손자인 그 정조 때입니다. 송나라 때의 그 학자인 정자가 이르기를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조는 책을 이렇게 만지기만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비틀즈의 멤버인 그 존 레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러브 이스 타치. 타치 is love입니다. 그래서 이 만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책을 만져라.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의 왕 중에서 역대의 군주 중에서 국내일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홍제 전설 보면 무려 100권이 됩니다. 1791년에 창덕궁에 있는 그 성전에서 재미있는 그 일화를 남깁니다. 그 어자 뒤에 이제 그 책거리, 여러분 또는 책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들은 보이는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하들은 예, 보입니다. 어찌 경들이 이거를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책가도를 펼쳐놓고 이런 이벤트를 벌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글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나하고 상반된다. 그들이 보는 거는 모두 후세의 병든 글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후세의 병든 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세의 병든 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조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이게 정권 체제를 그 위협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천주교 책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정조 때 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신의 박해입니다. 또 두 번째의 그 후세의 병든 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

부터 수입한 굉장히 통속적인 책. 다시 말하면 이런 정통의 고전적인 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책인데 또 그거를 막기 위한 운동이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체 반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물건이 바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의 책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하지만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그 완물상지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용어처럼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의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빠지면 뜻을 잃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임금님이 어떤 그 귀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전하 뭐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신하들이 그냥 득달같이 이렇게 나서서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물건의 가치라 그럴까 물건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500년 중에서 그 허리쯤에 전쟁을 이제 네 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좀 이념적이고 뭔가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어떤 빠져 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면서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보석처럼 바뀐 것이 바로 책가도고 책거리인 겁니다.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책거리 전했을 때 포토존으로 썼던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그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그 다채로운 이런 작품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에부터 이렇게 들어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뚫려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가구에서 칸막이에 구멍 뚫린 건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반도 보면 선반이 니은자 또는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구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청나라 때의 그 장식장인 다보격이라는 가구예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칸막이에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청나라의 장식장을 사용했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세부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도자기들 보면 무슨 빨간 도자기도 있고 녹색 도자기 있고 노란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컬러풀한 도자기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가 뭐냐면 이거는 청나라의 단색 도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싱글 컬러드 포슬린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 병 또는 이제 노란 뭐 항아리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에서 보셨던 장면인데 가운데 이제 금속에 이제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서양에서 건너온 그 자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명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를 보면은 뭐 거울이라든가 또는 뭐 양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안경이라든가 이렇게 다 뭐냐면 서양 대항해 시대 때 서양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진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중국의 가구 또는 중국의 기물 또는 그 서양의 물건을 그리는 그 기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서양화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도화지에다가 예를 들어 전봇대를 그리면 전봇대가 점점 작아져갖고 나중에 그 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의 공간에다 어떤 3차원의 깊이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그 원근법인데 여기도 지금 원근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릇이 컵이 지금 막 이게 잔이 이게 깨질 정도로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 원근법 다시 말하면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그 모델링 뭐 컵이라든가 이 그릇을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고 또 우리가 그 서양화 기법처럼 가운데에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막 스크래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우리가 쉐이딩 테크닉이라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책거리인데 왜 궁중의 책거리에
중국의 도자기, 또는 중국의 가구, 또는 서양의 물건, 또 서양의

양의 기법으로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그 사치풍조가 아니냐?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구찌 좋아하고 에르메스 좋아하고 뭐 샤넬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세계화의 그 열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전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냐 기냐 하면서 뭐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이런 어떤 그 논쟁에 휩싸였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조선 중반에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후반기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신적인 가치에서 뭔가 그 물질적인 욕망의 시대로 조선 후기에 이제 바뀌는데 바로 그 조선 후기의 그런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책가도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궁중의 책가도의 그 매력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짜임이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칸을 쳐보니까 이게 쉬운 두 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책갑이라고 중국 책은 책 케이스, 우리가 담배갑 하듯이 책을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쌓여있는 조그만 책인데 대부분 이제 중국 책인데요. 책갑이 115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자기를 비롯한 또 기물은 102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이런 큰 그 백지를 주면서 종이를 주면서 52칸의 책갑 115개의 김을 102개가 된 102개로 이루어진 책가들을 그려라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의 어떤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책의 쌓임이라든가 그릇의 노인 같은 것들이 변화무쌍하고 이게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책가들을 보면은 이건 좌우동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좌우에게 똑같이 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면이 없습니다. 좌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에는 뭐 책이 쌓여있으면 한쪽에는 뭐 그릇이 놓여있던가 해서 우리가 좌우 동형의 그 시메트리 중에서 이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갑에 쌓여있는 거는 이거는 중국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제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조선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어떤 게 중국 책이고 어떤 게 우리나라 책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를 가장 잘 그리는 분이 있는데 그 화원, 궁중화원인 그 이형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할아버지 이종현, 아버지 이윤민의 대를 이어가지고 3대째 책거리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아마 책거리를 못 그릴래야 못 그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두 번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57세인 1864년에는 이형록으로 바꾸고 그리고 64세인 1871년에는 이태균으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 이름 바꿀 때마다 그 화풍이 바뀌는 것이 또 이분의 특징입니다. 그 이영록일 때는 그 뒷판의 색이 갈색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칸막이도 갈색을 쓰기 때문에 우선 그 브라운 계통의 갈색 책가도를 우리가 꾸미는 것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영록이 그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숨은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쪽으로 그냥 생명의 은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인 생명의 은인을 확대를 해보면 두 번째 보면은 이걸 도장을 눕혀놨어요. 근데 눕혀놓은 데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형록인 해서 이건 이형록이 그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록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인 이윤민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으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냥 서간지라는 거예요. 서간지라고 이게 서가 아니야 책 아니야 하면서 가까이 보더니 아닌가 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섰다는 그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57세인 1864년에 이형록은 이름을 이응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64세인 1871년에는 이택균으로 바꾸는데요. 근데 이게 이름을 바꾸면서 벼슬이 높아져요. 이응록일 때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뒷판이 갈색일 때도 있지만은 녹색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칸막이는 갈색 칸막이를 그대로 쓰지만 뒷판은 이제 녹색을 써가지고 뭔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깔맞춤을 이제 피하는 거죠. 어떤 거 보색 대비를 해서 뭔가 그 생동감 넘치는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응록일 때 가장 디테일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7세에서 64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가장 그 에너제틱할 시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모델링이라 합니다만 입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이제 유물 심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폭에 이렇게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응록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어떤 이제 그 골동품 상인이 600만 원에 내는 거예요. 이제 한 폭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응록의 그 책가도가 얼마 전에 그 10억에 호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관계자에게 얘기했죠.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공을 하나 더 붙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거기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럼 한 푼도 깎지 말라 해가지고 아마 600만 원에 아마 횡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골동품 상황은 그 딜러는 전문가인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그런데 그분이 이응록 그림은 비싸다는 걸 알았지만 이응록이 57세에 이응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러풀한 이런 붓도 이게 이제 중국 붓입니다. 그러나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러한 그 잔은 마치 요새 그 머그컵으로도 쓸 만큼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남부에 있는 그 버밍햄 뮤지엄 오브 아트, 버밍햄 미술관에서 그 책거리가 있다고 저를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책거리는 뒷판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루 책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냐 하고 도장을 찾아봤더니 도장에 이택균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날드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를 제일 잘 그리는 분이 이형록입니다. 근데 이형록은 이름을 두 번 바꾸는데 57세에는 이형록, 그리고 64세에는 이택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64세, 다시 말하면 1871년 이후에 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형록일 때는 뒷판을 갈색을 써서 갈색 책거리가 유행했다면, 우리가 이응록일 때는 녹색을 써서 녹색 책거리, 그리고 이택균일 때는 바로 이런 청색을 쓴 그 블루 책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록이라는 작가, 이택균이라는 작가는 뒷판의 색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미나를 소개하면서 세계의 그 유명한 그 패션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미나를 갖고 이렇게 그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들은 뭐 하냐 하면서 약간 그 책망하듯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이제 양혜일 선생이라는 우리나라 그 패션 디자이너가 방송국에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파리의 그 패션위크에서 미나를 갖고 패션쇼를 하는데 정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전화번호 대라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의하는 바람에 저하고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양혜일 선생에게 바로 그 블루 책거리,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택균 책거리를 소개했더니 거짓말 안 하고 그 앞에 한 두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봄의 패션 위크에서는 바로 이 책가도를 갖고, 이 블루 책거리를 갖고 패션쇼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2월 말쯤에 제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오는데, 바로 이런

이제 일본에서 책거리를 조사하러 갔을 때 일본 구라시키 미래관에서는 제 몸 키보다 이렇게 더 큰 궁중화 책거리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토에 있는 일본 고려미술관에는 제 허리쯤에 오는 그 미나 책거리 병풍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궁중해하는 키가 커요, 병풍이. 근데 미나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궁중해하의 뭐 2분의 1, 심지어는 뭐 3분의 1까지 이렇게 키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중은 아무래도 크니까 그 병풍의 키가 크고 그리고 민간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책거리 그림은 궁중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그래서 이 책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물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 그림을 미나로 표현해서 이제 키가 2분의 1 또는 이제 3분의 1로 작아진다면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2분의 1대로 이제 스케일을 줄이고 또 3분의 1로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건 또는 이미지 자체가 크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갖고 있는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줄이면 안 됩니다. 작은 크기의 병풍 안에 그 담는 방법을 바로 우리가 그 이름 없는 그 무명화가 미나가들의 이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키가 2분의 1로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건들이 갖고 있는 임팩트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이거를 그냥 한 이미지 덩어리로 아주 컴팩트하게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주변에 여유로운 어떤 공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이디어, 이러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만 그거는 보따리의 원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보따리라는 거는 이게 방에다가 펼쳐놓으면 그냥 한가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옷가지나 청가지를 차곡차곡 개면은 이 보따리 하나로 달랑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편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적은 공간 속에서 적은 집에서 사는 이런 서민들의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베를린에 갔을 때 포츠담에서 그 반고흐의 정문화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 이 고흐의 정문화전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5시인데도 이 밤이 이제 껌껌하게 이제 어둠이 짙은 그런 곳을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흐가 그 말년에 프랑스 남부 지방에 가서 그렸던 그런 정문화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인데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은 바로 그 당시의 고흐의 생활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흐가 즐겼던 술이라든가 또 고흐가 즐겼던 담배 이거는 이제 고흐의 어떤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촛불은 고흐의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물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표현, 다시 말하면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전시를 통해서 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책거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나 책거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책보다 작고 어린아이가 이러한 그 책장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주인공이고 어린아이는 엑스트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는 그 중국 어린아이 또는 중국의 물건보다는 이제 한국

한국의 어린아이, 조선의 어린아이로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읽고 있는 책은 조선의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윤리 교과서인 그 소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 또는 그 서양의 그 물건, 서양의 그림이 이제 한국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민화 속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화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비하면은 된장처럼 구수하고 김치처럼 맛깔스러운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59년에 바로 이제 일본에서 민회운동을 벌이고 민화라는 말을 처음 만든 야나기 문혜우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궁중화 책거리가 아니라 민화 책거리 그 두 폭을 우리가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한테 기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9년에는 야나기 문혜우씨가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지병 때문에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거리의 그 두 폭이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그냥 쏟아내듯이 쓴 글이 바로 뭐냐면 불가사의한 조선민화라는 이런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직관은 이 그림이 대단히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뭔가 신비로운 아름다움마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를 짜서 다시 바라보면 이 그림만큼 모든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그림은 좀처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그림이 근대인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불합리성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야나기 문혜우 씨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찬사를 다 쏟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나기 문혜우 씨가 일제강점 20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서양의 원근법.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책값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릇이 오이가 담겨진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항아리 뒤에 책이 있는데 책이 이렇게 책 위에 또 우리가 안경, 서양화부터 수입한 안경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무슨 강력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반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기묘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데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뭔지 몰라갖고 미스테리하다, 불가사의하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의 제자이면서 또 일본의 유명한 염지 공예가인 그 세리자와 케이스케는 무심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다. 같은 그림을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가사의한 놀라운 화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림을 보고 무심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든 분이 있으시네요. 감독님이 드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그 1959년 일본의 최고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야나기 문혜우씨와 세리자와 케이스케를 아주 감동케 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민화 책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자와 케이스케는 우리가 그 민화 책거리의 감동을 받은 것을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제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민화 책거리처럼 이렇게 컴팩트하게 덩어리로 만들고 그거를 이게 블랙톤,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일본식의 책거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2016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책거리전을 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시장은 좌우가 너비가 20m고 높이가 20m입니다. 굉장히 큰 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병풍은 보통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m 되니까 병풍을 한 3개쯤 놓으면 되겠지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최정아 씨가 이게 디스플레이를 도와줬는데 이 병풍을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건 엄청 센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기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좌우의 병풍을 치우고 이 병풍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조언대로 그 좌우 20m, 높이 20m의 이 병풍 하나만 이렇게 라이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병풍이 그 큰 공간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그 호피도, 물론 이제 표범 가죽입니다만 이걸 호피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표범이 한 폭에 한 마리씩 있기 때문에 여덟 마리 표범이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정아 씨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직감적인 이런 능력으로 이 에너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 호피도에는 또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책거리를 그린 그림 그 주변을 보면은 나중에 이걸 오려가지고 그려 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 호피도를 갖고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여기에다가 화가를 또 불러, 미나가를 불러다가 책거리를 그려달라고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뭐냐면 본인이 무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무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무뿐만 아니라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이 아니라 책거리를 남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물을 겸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휘장을 이렇게 이제 올려서 펼쳐진 이러한 그 서재의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윗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석경이라는 악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작 꼬리와 생황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바로 그 승진, 출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경의 그 경자는 그 경사스러운 경자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이라고 그러죠. P-U-N. 그래서 발음이 같으면 이 석경이 출세, 경사가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바로 석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약탄기가 있습니다. 약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최고에는 그 안경이 얹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중년 이상의 뭔가 그 몸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와 같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걸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문방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책상 그 안쪽에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즐겼던 뭐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놀이기구를 이렇게 숨겨 놓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아시아 미술 컬렉션으로 유명한 데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시청 앞에 있습니다만은 자랑스럽게도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많이 번 이정문이라는 분이 이거 도네이션한 이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 작은 이런 책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거리를 보면은 그 다들 이 책값을 뭐냐면 그룹 받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학교 때 그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라면거리다 이제 급하면은 막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냄비를 얹어 놓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책을 갖고 이렇게 이제 뭐 강의하러 다니는 이제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런 제의식을 느끼는데 이 그림을 보고 아,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책을 전부 다 이 책받침으로 썼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릇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오이고 불수감이고 딸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꽃입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은 다산, 다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남자의 거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다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수감이나 딸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게 씨가 많은 것도 이게 다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이 책거리의 의미는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서울대학을 보내라 하는 이제 그런 그 현실적인 욕망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책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그 한 손에는 그 부채 또 한 손에는 이게 책을 들면서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자기 몸보다 더 큰 그 경대 지금으로 하면 그 거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거리 전시하면서 새롭게 이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이 물건들이 여성적인 물건들이 종종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중화 책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남성 다시 말하면 어떤 중성의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 미나 책거리에는 가끔 이렇게 여성적인 물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비단 신인 비단 어떤 신발이라든가 또는 여성들이 또 머리를 우리가 단장할 때 쓰는 그 동백류를 담는 이런 향유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성의 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그 병풍 안에서 그 아래에 보면 그 수박이 있고 수박을 가운데 있는 그 은장도에서 이렇게 은장도 갑 장도 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역기적으로 푹 찌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나 속에서 수박은 그 위를 잘라서 씨를 내보임으로써 그게 이제 다산 또는 이제 다람자를 상징하는데 도대체 이 수박을 이 장도로 찌른 이거는 뭘 의미할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거는 다람자 다산의 상징인데 이거를 푹 찔렀다는 거는 그거를 부정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이 여성의 그 서재의 주인공은 나는 씨바지가 아니다. 나는 애기 낳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책거리 미국 순회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소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찰스 왕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아주 넓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세계의 그 유수한 미술관 그 40여 개의 그 40여 개의 박물관에서 종사하는 그 큐레이터의 워크숍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거리를 보여드리면서 책거리를 설명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제 포스터로 사용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그 포스터의 이미지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제 그 아주 화려한 다채로운 그 책가도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거 한국 그림 맞아야 하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시는 바로 이제 미국의 아주 심장부 정도에 있는 그 캔자스 대학에 있는 그 스펜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캔자스 대학의 미술사학과 주최로 해서 책거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14명의 학자를 초청해서 아마 책거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로는 아마 최초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의 전시였던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우리가 미국에서 한 5위쯤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입구에 책거리 전시장 입구에 이제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작품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는 이태균의 그 블루 책거리다라는 거를 고증했더니 박물관에서 가운데다 이렇게 모셔놓고 또 그 블루 책거리의 그 파란색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대문짝만하게 전면에다가 그 전시회를 이렇게 소개해 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거리 전시회가 끝날 즈음에 미국의 아마 세 번째 되는 박물관인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그 자기네 이제 그 컬렉션 도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록에 우리나라 그림이 두 점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한국의 현대 미술 그 단색화 정상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미나 책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미나 책거리는 왼쪽 오른쪽에는 그 폴 세잔의 정물화가 있는데 폴 세잔의 정물화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물화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미나 책거리를 소개하면서 미나 책거리는 코리안 스틸라이프 이건 한국의 정물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도록을 보고 책거리 미국 순회전에 대한 어떤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궁중화 책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계를 향한 어떤 그 열린 사고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가구, 또 중국의 도자기, 또는 서양의 물건, 그리고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돼서 뭔가 우리가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뭔가 이제 세계를 향한 어떤 열망이 표현된 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나 책거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삶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나에서는 이 삶하고 그림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러난 정서 또는 감정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짙게 우러난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 책거리는 우리의 또는 한국인의 삶과 희망이 녹아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한국적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를 이뤄야 돼요. 책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책에 관한 그림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이렇게 재밌게 전개되고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난 세계적인 미술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지 보다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급 양이야 이각이 백구현무를 듣다야 성불벌 벌삼시간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겠군 오묘의 폭판 허그를 천둥날 지른 자니 주유가 이 못냥을 보듯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아니 눈에 두어서는 통우의

내놔리라. 사상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모를는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 안녕 오기오사 남은 군자라.

이 놈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리

북한 장수 선비 북내령 밤에 변하더니 우리 그늘을 대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근둥근 하더니 그 백금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그놈 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명대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덕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마음이 되겠구나. 어구 최고야 지나니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허야니야 허야 눈이 두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류

마음 이무하는 일하고 일부자고 해보하라. 사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하.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끄는 터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 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며 백보아지가 되던 마늘 장국 천전을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을 폭대니 번개가 아주 빠른 살이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아직껏 물에다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풍에

주르르 눈물만 주르르 주르르 시간만 흘러서 내리고 다시 주르르 눈물만 주르르 주르르 어제도 지금도 주르르.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어디랑
1: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0: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1: 고달팠던 어제를 딛고 성실하게 오늘을 보낸 뒤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힘. 노래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삶은 매일이 공부라지만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에 비할까요? 게다가 그 공부가 무려 국악에 한국 토박이조차 아니라면은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0: B.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2: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요새 그녀가

0: 빠져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제가 요즘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도 소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진도 소리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0: 진도 사람 조공래 명인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도란 어떤 곳이기에 노래 한 곡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0: 자고로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법. 저렴한 가구로 진도소리 탐구에 나섰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안나 예치라고 합니다.
2: 아, 네. 아유. 예, 저는 소리꾼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도 TV로 많이 뵀습니다.
0: 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안나 씨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김용우 씨는 젊은 시절 직접 진도에 내려가 조공예 명인에게 소리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1: 저 요즘 이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네.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네. 조공래 선생님의 진도 아리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2: 처음에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아,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공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2: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 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 아리랑 판소리 분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3: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2: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 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 간다니 아리랑

0: 비가 나는 오다가 가다가 만난 눈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1: 김영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 듯 말 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소디라 한다 팔도야 큰 다리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3: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네. 아, 근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네요.
2: 아, 아니에요.
3: 근데 저는 네.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2: 아, 네.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3: 그래. 못 불러. 내가 네. 불러줄게.
2: 아, 고맙습니다.
3: 지금 부를까?
2: 예. 네.
3: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랫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3: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2: 아이씨구.
3: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4: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5: 참이 오네 참미 오네 새빌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오네 까친
6: 흥거리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자로서 하세요 흥거리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걷는가 라고 부르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5: 겸사 겸사 다 놓쳤네

0: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1: 공포를 시켰던가
2: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실 이런 것 하면 내 한도 좀 풀어지고 속이 좀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1: 포죽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또 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름을 토해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삶을 추모하고 홀로 떠나는 길을 깊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애소리.
1: 한 번 아차 죽었지면
2: 애소리 자체가 이 슬픔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는 했죠. 이렇게 들으면서.
0: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0: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에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2: 네.
0: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0: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3: 한 올리.
0: 예. 예, 절.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서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6: 이 울음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7: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1: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5: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0: 부르는 이는 달라도 성음과 장단, 기교에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기 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2: 고이라으더니
1: 고이라으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기 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남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2: 물론 연조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설음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자들

0: 알제 향단 누게 푸뜨글 이여
1: 확실히 반소리와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이 남도 잡가는 들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부르신 것도 너무도 멋있으세요.
0: 이샤이라 옛날에 그저 뭐 서민들이 하던 그런 소리예요. 원래는 슬프게 와서 배고프고 할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어려워도 해봅시다. 네. 자든 치

0: 짧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 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요. 라네.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판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노래에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씻긴 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뿌리나 나무 나무
0: 발인 전날 무가의 당구를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벌였던 진도.

고인이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0: 된 시김꽃, 진도에 전해오는 노래, 음악, 춤 등 많은 예술의 근간이 됐을 만큼 진도 사람들은 죽음의 예를 중시해 왔습니다.
1: 삼중갑절 동방사가 삼중갑절.
2: 호남에서도 진도 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두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동체예요. 돌아가시면 좋은데 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잘 삽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함께 슬퍼하고 이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함께 극복하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진도 사람들. 그건 어쩌면 섬 진도가 체득한 오랜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옥주라 불렸을 만큼 보배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많은 걸 각오해야 하는 섬. 고립이자 외로움이었을 섬에서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0: 이제 살던 곳과 완전 이별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도 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1: 굿할 때 부르던 노래가 민가에 전해지며 좀더 부르기 쉽게 변화한 듯한데요. 진도 아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도 사람들 삶에 스며 있었나 봅니다.

0: 갑자기 소리가 흥겨워졌습니다. 재화 소리 역시 씹김 곳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죽음이 원통하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다는 극락왕생을 빌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1: 장례식은 떠나는 영혼을 위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은 사람을 위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장단이 빨라지고 아 이때부터는 슬슬 이 슬픔을 극복하는 단계로 왔구나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만나보자 세라.
0: 온 울음을 다해 슬퍼하는 애소리부터 작별을 구하는 하직의 노래 그리고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진도 만가에는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진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 그 만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슬픈 그런 노래도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죽은 이는 잘 보냈으니 산 자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 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는지요.

0: 나무로 거대한 비자나무입니다. 온갖 세월의 풍파에도 삶을 향한 작은 의지들이 모여 이리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 술래
2: 한강

0: 난 못 돼가 너
1: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한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8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노랫말도 소박합니다.

우리 강강훈련은 사물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화훈련을 합니다.

0: 한강술래
1: 한강술래
2: 슬픔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0: 밥만 먹고 곱게 커라
1: 한강술래.
2: 그 흥과 신령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0: 강강술래.
3: 이제 자진 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0: 흑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1: 강강술래.
0: 흑신 흑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흑신 흑신 뛰어나보세.
2: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라 난네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2: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1: 또 만나.
0: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또 잘.

0: 계셨죠?
1: 아,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 더 지금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예. 쭉 오시죠. 예.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 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좀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 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0: 네.

0: 15. 조금만 앉아 소연이 얼마나
1: 15.
2: 아리아리랑
3: 그 아리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희노애락의 그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도다가세 도다나가세
1: 어이구
0: 저다리 따따지도록 도다나가세
1: 아리아

0: 밤에 말을 들었냐
1: 아니,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방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남네 한국 제 남한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4: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세상이 됐죠. 과거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점차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 둘 실현될 수 있었는지 명상을 통해 배워보고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의지를 불태우면 곧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건 우리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때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혁신적인 발전을 누군가의 의지를 갖고 실현했듯이 우리의 목표와 꿈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결국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아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입니다. 아난타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은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얼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연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연천의 꽃, 연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뿜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뿜을 붙이고 있어요.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2: 예. 아주 부드럽지.

0: 들어가시래.
1: 3개월 후에 오세요.
0: 팅글팅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그렇죠. 본래 중심에다 맞춰 놓고.
1: 예.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동년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3: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4: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2: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안에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 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란.